0: 그래요. 우리는 그 5월의 마지막에서 우리의 가정과 영혼을 튼튼하게 성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갚을 끝 없는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채워주실 또 다른 일용할 양식과 은혜를 기대하게 되고요.
1: 그 깊은 은혜를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찬양 한 구절이 흥얼거려지네요. 네.

0: 주여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1: 와, 박창수 목사님 이렇게 찬양을 잘하셨네요. 아멘입니다. 정말 가슴 뛰게 하는 찬양인데요. 다가오는 6월에는 얕은 언덕을 훌쩍 떠나서 우리 하나님의 저 넓고 깊은 은혜의 바다를 마음껏 항해하고 더 강건하고 행복한 삶 누리시기를 응원합니다.
0: 아멘.

0: 홀리원 바다로 함께 하셨습니다. 홀리원의 바다로 제가 자주 선곡하는데요. 오늘 이 곡보다 목사님 라이브가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
1: 아유, 부끄럽습니다.
0: 아, 공기반 소리반이신데요?
1: 제가 목소리랑 노래하는 그 목소리가 좀 다르긴 합니다.
0: 야, 우리 방송 가족들, 우리 오늘 목사님 덕분에 귀호강 하셨죠. 오늘 찬송가 오늘 한 구절 불러주셨는데 큰 은혜가 됐습니다.
1: 이럴 줄 알았으면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올 걸 그랬습니다.
0: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도 샬롬. 오늘은요, 온종교회 박창주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오늘 공부할 책 드디어 옥중서신에 돌입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공부할 책은 어떤 책일지 목사님 문제 주시죠.
1: 네, 이 책 1장 1절은 사도 바울이 저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담기를 고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글을 받게 될 것을 의도했습니다.

0: 이 서신에 담긴 내용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훈련입니다. 더욱이 이 서신을 공부하는 것은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부름을 성취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서신의 목적은 성숙하여 가는 교회를 확인하고 또한 더욱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서신은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과 그 중요성을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견해를 제시합니다.
1: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공부할 이 책,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네 권 중에 오늘 성경 순서상 첫 번째 등장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일지 뭐 여기까지만 듣고도 맞춰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진짜 놀라운 일인데 순서대로 저희가 함께 공부해 가고 있으니까요. 자, 어제 공부했던 갈라디아서 바로 다음 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공부할 이 책은 어떤 책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교회를 핵심 주제로 다루는 이 책. 네. 이 책은 어떤 책이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책 1장 22절 23절입니다, 목사님. 자, 그렇다면 목사님 보기 준비해 주셨죠?
0: 네. 보기 1번입니다. 에베소서. 보기 2번은 엘리베이터서.
1: 네, 신혼부부들이 제일 좋아하는, 할머니들이 가장 기뻐하는 성경책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 책은 어떤 책일까요? 샵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메시지로 오늘 함께 공부할 책 이름 외쳐주시면서 오늘 아침 여러분의 표정과 이야기, 여러분 나누고 싶은 또 축하 메시지, 또 여러분의 뭐 또 신청곡 뭐든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책 이름 함께 남겨주시죠. 샵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보기 1번은
0: 에베소서,
1: 여기 2번은
0: 엘리베이터서,

0: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S&P 인터내셔널에서 영국 넘버원 프리미엄 티, 테틀리 차 세트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김 부각 세트를,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제스파에서 마사지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함께 공부할 책 목사님 발표해 주시죠.
1: 네, 오늘 함께 공부할 책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0: 와, 네, 그래요. 우리 1127님이 앱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 에베소서 샬롬 딩동 출첵합니다. 하늘나라 가는 엘리베이터 승차하면 천국까지 가는 티켓도 확보 가능?
0: 하시면서 엘리베이터서 아니라 에베소서다 이렇게 오셨습니다. 신약성경 중에 바울의 옥중서신이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이 네 권의 옥중서신 중에서 에베소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특정 교회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교회의 우주적인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룹니다. 그래서 이 책 별명이 서신서의 왕관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넓고 깊게 바라보는 책이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 옥중서신이라는 게 이 사도 바울의 로마 감옥에 감금되었을 때 그때 작성한 책들 아닙니까?
1: 네, 그렇습니다. 그 본인의 몸은 이렇게 감금이 되어 있어도 그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들은 오히려 더욱 커져가고 있는 그런 참 역설적인 그 은혜의 그런 책들이라고 볼 수 있죠.
0: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주후 60년에서 62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1차 감금 시기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에베소서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연금 투옥기간 중에서도 이 글을 써내려가는 그 애틋한 마음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함께 고민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 또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의 형태가 좀 독특한데요. 감옥 깊은 곳에 이런 군사 투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머물면서 비교적 자유롭게 사람들을 또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0: 있었던 가택 연금 상태였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가택 연금 뭐 사실 이제 구금과 동일한데 그래도 조금의 자유가 있는 그런 상태였죠. 그렇지만 이제 자유가 제한돼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참 답답함은 있었을 거고요.
0: 네.
1: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더 뻗어나가고 땅 끝까지 가야 하는 그 사명들을 생각할 때 바울이 좀 조급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좀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0: 그래도 그럴 것이 옆에는 늘 로마 군인이 따라다니고 있고 또 쇠사슬에 매여서 감시를 받는 상태였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가 아닌 이 구금 상태에서 옥중서신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에베소서를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이 에베소서는 어떤 책일지 여러분들 함께 살펴보시면서 깊이 있게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구금되어 있는 1차 연금 중에 기록된 네 권의 옥중서신 그 중에서 오늘은 에베소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자를 통해서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아침 인사 많이 해주셨는데요. 0229님입니다.
1: 에베소서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아니 됩니다.
0: 5843님입니다.
2: 박창주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침 찬양 감사해요. 너무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0: 아, 목사님 오늘 라이브로 찬양 들려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0191님입니다.
3: 샬롬, 성경 퀴즈 정답 1번 에베소서 출첵합니다.
0: 와, 감사해요. 자, 오늘 아침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기대하고 듣고 계십니다. 1419님은요.
4: 에베소서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오늘도 샬롬 목사님 피디님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주후 60년에서 62년경 약 대략 2년간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그 주택 가택 연금 그러니까 가택에서 그 투옥된 상태에서 착고를 차고 로마 군인이 감시하는 상황에서 네 권의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아, 사도 바울이 1차 투옥 당시에 쓰게 된 바로 이 서신서 그 네 권 중에 저희가 옥중서신 하면은 에필골몬 이렇게 외우잖아요, 목사님.
1: 네, 그렇죠.
0: 네. 2차 투옥 때는 사실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이었는데 그때 쓴 책이 또 있어요. 주후 67년경에 디모데 후서를 작성합니다만 오늘 함께 공부하는 이 보통 옥중서신, 4대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이 책은 주후 61년, 62년경 1차 연금 중에 로마에서 쓰여진 책이고요. 또 그리고 또 디모데 후서는 그 이후에 2차 연금 때 순교를 앞두고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목회서신 이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온천교회 박창주 목사님과 함께 에베소서는 어떤 책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구절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지 여러분의 에베소서 이야기도 들려주시기 바라면서요 오늘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찬양 듣고 계속해서 에베소서는 어떤 책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목사님, 에베소서는 어떤 책입니까?
1: 네, 에베소서의 깊은 메시지는 당시 에베소가 처해 있던 화려하지만 영적으로 어두웠던 배경을 이해할 때 훨씬 더 깊게 다가옵니다. 1세기 에베소는 로마 제국,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의 수도국격인 거대 항구 도시이자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지배하는 곳이었지요. 아르테미스 신전, 아데미 신전은 단순한 종교시설을 넘어서 고대 세계의 거대한 은행이자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곧 경제활동과 직결되어 있어 우상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지요. 당시 에베소는 온갖 마술과 혼합주의 종교의 온상이었는데요. 특별히 사람들이 부적을 비싼 값에 사고 팔았다고 합니다. 왜 요즘 얼마 전에 화제가 됐었는데 집들이 선물로 앵마기 명태가 드라마에 등장해가지고 많이 팔리곤 했잖아요. 그런 부적이 비싸게 사고 팔리는 그런 도시였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경고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게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아르테미스 여신상 앞에서 압도당하고 끊임없이 유입되는 이방 종교의 철학과 주술에 흔들리는 그런 에베소 성도들의 실제적인 위기를 말해준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는 동서양의 교차로였기에 수많은 민족이 섞여 살았습니다. 이는 에베소 교회 내부의 상황으로도 이어지는데요. 유대교 전통을 가진 그리스도인들과 철저한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공존했습니다. 이들은 식사법, 절기, 할례 문제로 끊임없이 갈등할 소지를 안고 있었지요. 그래서 바울은 4장에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그토록 힘써 지키라고 호소하고 직분과 은사의 다양성이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통일성으로 모여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태생과 문화가 다른 이들이 복음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 자체가 당시 사회에서는 기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구금 상태에 있었는데 에베소서는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전서처럼 특정 교회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쓴 처방전이라기보다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이 돌려보도록 기록된 회람서신에 가깝습니다. 감옥에 갇힌 노사도 바울이 아르테미스 신전의 거대함 앞에서 초라한 가정교회에 모여 예배하며 위축되어 있을 성도들에게 위로합니다. 교회가 그저 작은 모임이 아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통치가 실현되는 장소로 가르치는 것이지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묵상하다 보면 그 노사도가 말하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가 얼마나 큰 곳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그의 몸된 하나된 공동체, 그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0: 에베소서는 어떤 책인가 오늘 박창주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를 제외하면 이 신약 성경에서 바로 오늘 함께 공부하는 이 에베소서가 가장 신중하게 기독론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깊이와 넓이가 아주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람용 편지로서 많은 성도들에게 읽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이 에베소서가 총 6장 분량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네,
0: 상반부 3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4장 이후로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행위는, 그에 따른 행위는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는 이 기독론의 또 하나의 정수인 에베소서.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대목을 함께 큐티해 볼까요?
1: 네. 고민을 하다가 4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어떤 대목입니까?
1: 네. 그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는 교회에 관한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0: 그렇군요. 오늘 에베소서 함께 살펴봅니다. 잠시 후에 성경 같이 읽어 내려갈 텐데요. 2차 전도여행이 끝날 무렵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었던 바로 이 에베소 지역.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로 돌아온 이 사도 바울이 거의 3년이라는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효과적인 사역 전하고 싶었지만 이 마술이나 우상 매매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입기도 했고, 그리고 거대한 이 에베소 야외 극장에서 난동을 일으키는 일도 있었죠.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를 향해 떠났지만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이 20장에 이러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던 그 목적과 이유 오늘 함께 깊이 큐티하시면서 살펴가 보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라이브 성경 낭독 에베소서 4장 7절로 16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0: 오늘은 에베소서 4장을 함께 큐티합니다. 오늘의 큐티 가이드 박창주 목사님입니다.
1: 네, 당시 에베소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이 우뚝 서 있던 화려한 상업과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20m에 가까운 거대한 통대리석 기둥 127개가 떠받치고 있는 그 화려한 신전은 당시의 경제력과 세상의 거대한 풍조 그 자체였습니다. 거대한 통대리석 기둥들 앞을 지나 좁고 초라한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던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 화려하고 거대한 세상의 풍조 앞에서 우리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노예와 주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모양도 색깔도 다른 벽돌들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것처럼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위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어떤 가능성도 어떤 기대도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너무 커 보이고 교회와 성도는 너무 작아 보입니다.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펜을 들어 이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세상의 거대한 대리석 앞에서도 결코 위축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비록 흩어진 벽돌같이 연약하고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하나로 모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이라는 강력한 영적 접착제가 우리 각 사람의 마디를 굳게 연결합니다. 오늘 본문은 묻습니다. 각자 파편화된 채 세상의 풍조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어린아이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진리와 사랑으로 서로 굳게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지어질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그런 영적 건축의 비밀을 함께 좀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건축의 비밀은 우리의 은사와 재능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사용하는 것이죠. 바울은 시편 68편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승천을 개선 장군의 행진에 비유합니다.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한 왕이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듯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우리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의 직분, 나의 재능, 내가 가진 물질이나 시간은 나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크냐 작으냐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그 은사를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영적 건축의 비밀입니다. 우리 모두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라는 말씀 사역자들을 세우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 온전하게 하다라는 그 뜻은 어긋난 뼈를 제자리에 맞추다 혹은 찢어진 그물을 수리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목회자는 말씀으로 성도들의 어긋난 부분들을 바로잡아 무장시키는 코치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온전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목회자 몇 명이 노를 젓고 다수의 성도들은 구경하거나 대접받는 그런 유람선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역할을 하는 전투함입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이 바로 사역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예배드리는 수혜자에 머물지 마시고 말씀의 훈련이라는 약간의 고통, 뼈를 맞추는 과정을 기꺼이 감수하시고 일터와 가정, 교회와 학교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사역자로 복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영적 건축의 비밀은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거리에는 온갖 주술과 마술, 이단적인 철학, 사람의 속임수와 교훈의 풍조가 난무했습니다. 영적 어린아이들은 이 거센 파도에 밀려 요동할 수밖에 없지요. 이를 이기기 위해 바울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몸이 각 마디를 통해 연결되어야 힘을 쓰듯 우리 모두가 촘촘히 연결되어야 온전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혼자서는 결코 아르테미스의 화려함과 세상의 거센 풍조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교만해지고 진리 없는 사랑은 타협이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임들이, 우리 성도의 모임들이 바로 이 마디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내어주어 형제자매를 연결하는 영적인 인대가 되어주십시오. 서로의 삶을 진리와 사랑으로 붙들어줄 때 우리는 세상의 거센 유혹 앞에서도 굳건히 서는 강력한 생명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교회는 건물도 단순한 동호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세상은 그 영광을 가리기 위해 거대한 자본과 온갖 철학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하지만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로 우리 서로를 더욱 품읍시다.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온전하게 훈련되어 구경꾼이 아닌 사역자로 일어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리와 사랑으로 서로의 손을 굳게 맞잡는 튼튼한 마디가 됩시다. 그때 우리 교회는,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위대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0: Great Thou Art Gentry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를 박창주 목사님과 함께 공부했는데요. 목사님,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 전해주시죠.
1: 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갔습니다.

0: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구경꾼이 아닌 사역자로 함께 손을 맞잡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우리가 더욱 되기를 바랍니다.
1: 아멘입니다.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에베소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도 사역자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그렇게 강조해 주셨는데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혼자 자라는 신앙은 없습니다. 몸의 마디가 서로 연결되듯이 성도들이 함께 연결되어서 결합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시기를 응원해요. 오늘 저와 함께 주신 분은요.
0: 혼청교회 박창주 목사입니다.
1: 차임이었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0: 샬롬.
1: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용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살고 있고요. 전 평안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경희 집사라고 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은 원영배 목사님이십니다. 저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비전으로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에 준하는 설교를 통해서 저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부후 교역자님들 또한 늘 성도들을 위해서 있어주시고 특히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 저희 영화부 김영은 전도사님께서 저희 매일 3차례씩 기도 알람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선생님들의 기도 제목과 또 저희 영화부를 위한 합심 기도를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이 부분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이경희 집사님의 교회 자랑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경희 집사님을 교회로 이끌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릴 때는 친구들을, 장성에서는 옆집 집사님을 예비하셨습니다.
1: 아, 저는 사실 어렸을 때는 그냥 친구들 따라서 교회를 갔었고 한 20, 30년 정도는 제가 떠나 있다가 10년 전쯤에 저희 부천으로 제가 이사를 오면서 옆집에 계시는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0: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는 거의 한 10년 정도 됐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된 것은 한 3~4년 전 정도에 부활절 그 12 새벽 기도회 때 만나게 되었답니다. 네.
1: 교회에 단순히 출석하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다른 일이죠. 이경희 집사님께도 그런 확신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0: 사실 제가 한 3~4년 전쯤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찾아와서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신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때 사실 새벽 기도는 제가 많이 가지를 못했는데 그 시기에 제가 가게 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너희 그대로를 내가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저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후로 이제 저도 하나님을 많이 믿고 있지만 주변에도 좀 알리고 그렇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1: 극동방송은 처음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무슨 유익을 누리고 있을까요?
0: 극동방송은 저희 친언니가 소개를 해줘서 알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조금 듣게 되다가 제가 이제 또 말씀도 좋고 그리고 또 찬양을 제가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집에 있을 때도 듣고 또 제가 차로 이동을 많이 하는데 그때 수시로 들으면서 굉장히 위로도 많이 받고 또 굉장히 따뜻한 마음이 드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1: 가족을 사랑하고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 중에 극동방송을 듣게 하는 게 있죠. 이경희 집사님의 친언니처럼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주위에 있는 전도 대상자,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극동방송을 추천해 주십시오. 극동방송을 듣고 이제 극동방송과 함께 동역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0: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저같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새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송에서 이제 선교사 모집한다는 그런 이제 또 방송을 듣고 제가 부족하지만 조금 섬기고 싶고 도움이 되고 싶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그 섬기는 그 1분 시간들이 모아져서 이렇게 보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끔 저도 좀 힘들 때 어떻게 좀 할까 막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는데 그런 마음은 내려놓고 힘들더라도 이것만은 내가 계속 섬기자라는 그런 조금 굳은 의지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아요.
1: 매달 일정 금액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파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렇게 극동방송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고 계시죠. 오늘 전파 선교사로 동역 마음 품으신 분들은 전화 주세요.

0: 찾는 아들 준서가 부족한 엄마에게 선물처럼 와줘서 정말 고마워. 근데 엄마는 우리 준석이가 하나님을 꼭 만나고 그 사랑을 알고 또 전하길 기도해 세상을 바라보는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이웃을 섬기는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칠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기도할게.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 준석이의 존재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랄게. 고맙고 사랑해.
1: 오늘 복소리에서 이 목소리를 들려주고 계신 이경희 집사님의 가장 큰 기도 제목, 가족 구원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방송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0: 말씀 이어집니다.
1: 어떤 작은 물질이라도 크게 쓰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저희가 그 1분 1분이 모아져서 정말 소외된 계층들이나 몸이 편찮으셔서 교회를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이 방송을 듣고 또 위로받고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신다면 그 물질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구절이겠지만 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말씀 자체가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늘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기도하고 뭐 힘든 일일지언정 그것 또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복소리 오늘은 이경희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 기대합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0: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처음으로 사역한 교회, 그 교회가 좀 높은 건물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학교는 초등학교였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한 15명 정도 소주병, 맥주병 이런 거예요. 뻔하죠. 그 으슥한 곳에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같으면 좀 무섭게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30대 초였는데 뛰어 들어갔어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래서 너희들 배고프지 않니? 배고프지 않니? 물어보니까 배가 고프대요. 그 교회 바로 옆에 고깃집이 있었습니다. 그 고깃집으로 애들을 다 데려갔어요. 그 당시에 제 사례비가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식사비가 한 20만 원 정도 나왔던 기억이 나요. 고기를 마음껏 배불리 먹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표정이 좀 풀어지더라고요. 너희들 배고프고 그러면 교회에 와라. 정말 그 다음 주일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만나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과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그 아이들을 돌봤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그 가정으로 확장이 되고 그 가정으로 확장된 것이 이제 또 그 지역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그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만 꺼지지 않는다면 전도는 계속된다. 평생 어떤 사람은 한 명을 전도할 수도 있고 또 평생 어떤 사람은 10만 명을 전도할 수도 있는데 그 둘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이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이었습니다.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에프에이비씨 닥터스. 이 시간은 방송가족 여러분께 건강상식과 우리 삶에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치과 전문의 최은종 원장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치과 건강과 신앙의 조화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취 문제와 신앙인의 언행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취는 단순한 입냄새를 넘어 대인관계에 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의 말과 행동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취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구강 내 문제입니다. 음식물이 치아 사이에 끼어 부패하면서 냄새를 유발하거나 잇몸 염증으로 인해 입안에서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혀의 표면에 끼어 있는 설태도 구취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다음으로 구강 외적 원인으로는 위장 문제나 당뇨와 같은 전신 질환이 있습니다. 또한 입안이 건조해지면 침의 항균 작용이 줄어들어 구취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구취를 관리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철저한 구강 위생입니다. 먼저 하루 3번, 식후 3분 이내에 3분간 꼼꼼히 칫솔질합니다. 특히 혀 클리너를 사용하여 설태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실과 치간 칫솔을 사용하여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을 깨끗이 제거합니다. 구강 청결제는 일시적으로 구취를 줄이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통해 잇몸 건강을 유지하여 구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입안이 건조하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구취는 입안에서 나오는 불쾌한 냄새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도 세상에 불쾌감을 줄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라고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언행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언행은 어떻게 신앙의 향기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성실한 말과 진실한 행동입니다. 성도는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험담은 신앙의 향기를 오히려 불쾌한 냄새로 바꿔놓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말과 배려의 행동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위로하는 말은 향기로운 언어입니다. 작은 친절과 배려가 주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세 번째, 말을 아끼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잠언 17장 27절에서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온유한 자는 명철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겸손함을 유지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잘 전달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신앙의 향기가 되기 위해 영적인 구취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자신을 돌아보며 내 언행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구취를 해결하기 위해 양치질을 하듯 우리의 영혼도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새로워져야 합니다. 셋째, 매일 작은 실천을 통해 사랑의 훈련을 합시다.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고 감사와 찬양으로 입술을 채울 때 우리 안에 향기로운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구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알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언행도 주님 앞에 점검하고 관리해야 신앙의 향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다. 구취를 해결하는 방법을 잘 알고 실천하는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과 삶이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부니엘 교회 김도명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2: 옛날에 어린 시절에 제가 많이 하던 아이들과 우리 친구들과 많이 하던 놀이가 하나가 있는데 그 다망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다망구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한 명 혹은 몇 명의 순례가 아이들을 막 잡으러 가다가 도망가고 있는 아이들 몸에 친구의 몸에 손을 탁 대면은 그 아이는 잡혀와 가지고 전봇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잡혀온 순서대로 전봇대에 쭉 붙어 있는 뭐 이런 게임인데요.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봇대에 이렇게 다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 안 잡혀 있는 그 아직까지 살아 있는 그 친구가 순례를 피해 와 가지고 그죠 와 가지고 잡혀 있는 그 전봇대에 잡혀 있는 사람 몸에 손을 탁 대는 순간 뭐라고 외치냐면 다망구 하고 외쳐 다망구. 그래서 다망구 하고 외치면 그 잡혀 있던 아이들이 자유롭게 다시 풀려 가 가지고 도망 다니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때 여러분 도망가는 친구들 혹은 잡혀있는 친구들에게 손을 탁 대는 것을 손을 댈 때 우리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타치 이랬어요. 타치. 그죠? 타치 이랬어요. 근데 그 어릴 때는 그 타치의 의미도 잘 몰랐는데 나중에 자라면서 아, 그 타치가 몸에 손을 댄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뒤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그 게임은 굉장히 영적인 게임 같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손을 탁 대면 우리는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다가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손을 탁 대면 다시 자유롭게 되어지는

이게 참 굉장히 놀라운 영적인 게임이었구나.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영적인 게임을 하고 놀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타치 운동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래 전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그래서 전 세계로 확장이 되고 있는 운동 중에 한 가지인데요. 심리학자들과 의학자들이 말하기를 타치, 다시 말해서 접촉,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이렇게 자꾸 접촉하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산아가 있습니다. 조금 일찍 태어난 아이, 10달을 못 채우고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계속해서 마사지를 해주고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면은 그렇지 않는 아이에 비해서 50% 이상이 성장이 빨라진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피부 접촉을 많이 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은 두뇌가 굉장히 발달하게 되고요. 정서적인 안정도 도움을 많이 얻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자라면서 부모가 잘 안아주지 않고 쓰다듬어주지 않고 피부 접촉이 없으면 지능지수가 떨어지고 사회 적응력도 굉장히 떨어지고 나중에 자라면서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어린 시절에 접촉이 부모와 접촉이 많이 없었던 아이들은 나중에 자라서 암이 되거나 혹은 난치병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주장한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2차 대전 때 부모를 잃어버리는 고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이 아무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더니 이렇게 죽는 결과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아이 옆에서 이 아이들을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타치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명이 뭐였냐면은 접촉결핍증이라는 거예요. 접촉이 결핍하니까 여러분 고아들이 오래 살지를 못하더라라는 기록도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이제 알려지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많이 쓰다듬어주고 많이 안아주고 마사지도 많이 해주고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하자라는 운동이 바로 타치 운동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 병자들을 일으키실 때 치료하실 때도 자주 사용하신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만지심입니다. 만지심. 영어로는 타치겠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말씀만으로도 병자를 고칠 수가 있고 말씀만으로도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병자들을 직접 이렇게 만져주시고 낙심에 있는 제자들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람들이 혐오하고 율법으로는 절대 가까이 가서 만지지 말라고 했던 문둥병자들을 고치실 때도 예수님은 직접 그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고쳐주시는 장면이 자주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경의 내용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의 장모님이 몸이 아프셨어요. 열병이 난 겁니다. 그래서 초청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셔서 성경에 보니까 그의 장모의 손을 만지심으로 고쳐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15절입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예수님은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님에게 찾아가서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손을 만지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갔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능력이 나타나실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손을 잡으셨을까요? 만지셨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만지심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오늘 그 가운데 한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 만지심을 통해서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만지심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의미는 여러분 예수님의 만지심은 치유의 만지심입니다. 오늘 성경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앓아 누웠다라는 것은 잠시 감기가 조금 걸려가지고 열이 좀 나서 누워있었다 이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누웠다라는 말은 미완료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데 좀

쉽게 말하면은 옛날부터 미완료 과거형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누웠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사건을 누가복음에는요 4장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절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여러분, 이 베드로의 장모가 그냥 열병이 아니고 무슨 열병이요? 중한 열병이라 했던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열병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다급해가지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집에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당신 제자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이 나가지고 오랫동안 열이 났는데 이제 거의 뭐 죽을 지경이 됐다고 빨리 오시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의 손을 잡으시니 열병이 떠나갔더라.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손을 잡으시니 열병이 떠나갔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예수님이 손을 잡았는데 어떻게 열병이 떠나가는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손은 그냥 손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손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뭘 믿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의 손은 그냥 손이 아니라 여러분 창조주의 손이기 때문에 그 손이 닿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손이 닿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뿐만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곳에 예수님께서 만지심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 장면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좀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나병은 문둥병자죠.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니까 나병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이후 다른 구절에 그 다음 구절은요 즉시 낫게 되었더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만지셨어요? 눈을 만지셨어요. 마태복음 9장 2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구절은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 12살 된 여자아이가 죽었어요. 그 예수님이 초청받아서 거기서 갔는데 예수님은 다 내보내시고 뭘 하셨냐면 그 소녀의 뭘 잡으셨다고요? 손을 잡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의 손이 닿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조주의 손이 닿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예배 시간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강연하고 재밌는 이야기, 웃긴 이야기, 감동의 이야기를 듣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 속에서 주님의 손이 여러분 우리를 만지실 때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육체가 치유되기도 하고 마음이 고침받기도 하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이 예배의 순간이다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이 처음 오셨던 아니 계속해서 다니셨던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함으로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 이런 기적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전하지 않으시고 이런 기적의 이야기들을 기록을 많이 해놨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성경에 예수님의 기적을 이렇게 많이 기록해놓은 이유를 딱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이 31절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기적의 기록들이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손을 잡으니까 우리 손하고 다르게 예수님이 손을 대는 것마다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손이 우리를 만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열병이 있을 수 있죠. 열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열을 컨트롤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을 조절을 못해. 여러분 사람 안에는 몸에는 열이 나요. 그죠? 36.4도 열이 나는데 어느 순간 이게 40도로 올라가는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만 열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열병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에도 열병이 있어요. 막 열이 나는데 아픈데 내가 어떻게 조절하지 못하는 내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놀랍게도 그 어떤 열병이라도 주님의 손이 닿으면은 떠나가게 되더라.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직접 손을 내밀어 만지셨는데 이 베드로의 장모님의 손을 만지셨는데 주님의 만지심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번째 의미는 사랑의 만지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하게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만 만지신 것이 아니라 손을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너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직접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손을 만지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구절 성경을 통해서 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대로 한번 띄워두세요. 자, 여러분 해질 무렵에 저녁쯤 내가 사람들이 병자들이 환히 왔다는 거예요. 뭐 수십 명이 왔는지 수백 명이 왔는지 오늘 여러분 예배처럼 많이 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사람 일일이 그 위에 뭘 얹으셨다? 손을 얹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절 가운데 한 단어가 눈에 딱 띄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어가 눈에 딱 띄나요? 어떻게 저하고 똑같으세요? 일일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다. 주님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쪽 바라보시고 다 나을지어다. 뭐 이쪽 바라보시고 다 나을지어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래 안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아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안수해 주셨다는 것은 뭐 없이는 안 될까요? 사랑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심으로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가 얼마나 고침받기를 원하는지 그가 얼마나 회복되기를 원하는지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시고 아픈 곳에 손을 대어주셔서 회복과 치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밌는 장면은 자, 이 베드로의 어머니가 열이 많이 났어요. 여러분 열이 많이 나면은 어디부터 만질까요? 머리를 만지죠. 머리를. 그죠? 머리를 만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들어가자마자 이 여인의 머리를 만지신 게 아니고 어디를 잡으셨어요? 손을 잡으셨어요. 손을 잡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손을 잡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손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손으로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민감한 부분은요. 사실 손입니다. 손. 우리는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지요. 실패하고 지쳐있는 아들에게 잔소리하고 너 왜 그러냐 말하지 않고 힘내라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가가지고 따뜻한 손을 꽉 잡아주면 그 손을 통해서 사랑과 격려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고통을 당한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너 이렇게 해서 실패한 거야. 너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당한 거야. 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하고 가르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말 찾아 없이 찾아가서 손을 꼭 잡아주면 수많은 말보다도 더 큰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많이 힘들었지.

얼마나 수고했니? 그래도 잘했어. 넌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거야. 용기를 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는 말을 우리는 말없이도 할 수 있어요. 뭐만 잡으면? 손을 꽉 잡으면. 때로 여러분,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여인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고 싶을 때, 우리 드라마 보면 늘 나오잖아요. 이제 막 사귀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우산 쓰고 걸어가는데 손이 이렇게 달달달달달. 손을 펴가지고, 그죠. 드라마 보면 늘 이게 나오잖아요. 딸랑 말랑 날마다 손가락을 냈다가 맞다가 냈다가 맞다 이러다가 이게 우연히 닿여가지고 남자가 용기를 내가 손을 콱 잡는데 여자가 안 뿌리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게임 끝! 말 한마디 안 해도 내가 손 잡는 순간 내가 뭐 어떻게? 당신을? 사랑해.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고생한 아내에게 늘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남자들은 그런 이야기 못하죠. 피곤해서 골아떨어져 있는 아내의 손을 바라보고 용기를 내 손을 꼭 잠자고 있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죠. 젖은 손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든 오늘 처음 받아서 초청받아 오셨든 상관없이 여러분 사랑하고 있는 가족들의 손을 잡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의 손을 하루에 한 번만 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손을 하루에 한 번만 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여러분 남편, 부모님의 손을 따뜻하게 한 번만 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는 다 해결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손을 잡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안 가니까. 그러나 거꾸로 우리가 손을 잡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위로하는 마음이, 격려하는 마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분 아내의 손을 잡아보셨나요? 때려요, 이러지 말고. 남편의 손을 잡아보셨나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가서 따뜻하게 손을 한번 잡아보셨나요? 여러분, 그 손잡음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열병으로 고생하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재밌는 장면이 막 나와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자, 15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볼게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이 장면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쓰러져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열이 벌벌 나가지고 사경을 헤맸는데 예수님 다가오셔가지고 손을 딱 잡으니까 한순간에 열이 떠나가고 여러분 고침을 받았어요. 그 다음 이 여인이 장면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뭐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수종 들더라는 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갑자기 밖에 나가가지고 음식도 내어오고 물도 내어오고 음료수도 내어오고 막 섬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언제 아픈 사람이었을까? 이 사람 언제 아팠는지 알 수도 없을 만큼 벌떡 일어나가지고 활기가 넘치게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은 주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몸의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마음의 질병이 고침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대부분의 우리의 질병은요, 우리 아픔은 마음의 질병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니까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치니까 몸이 지치고, 마음이 상처를 받으니까 몸이 상처를 받고, 마음이 쓰러지니까 몸이 쓰러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손을 잡으시는 순간 여인의 몸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침을 받아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쁘게 섬기고 신나게 봉사하는 자리로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여러분 이곳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의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인생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는지 뜨겁게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는 그것만 깨달아도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은 떠나갑니다. 마음의 질병은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날 사랑하심. 다시요.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옆에 앉은 분 중 가운데 여러분이 손을 잡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손을 한번 꽉 잡아보십시오. 우리가 손을 잡아보면 알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별로 안 좋아하나? 이게 딱 느껴지죠? 너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꽉 한번 잡으세요. 꽉. 살살 잡으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만지심의 세 번째 의미는 대속의 만지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이야기를 쭉 하죠.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치시고 그날 저녁에 수많은 병자들을 일일이 손을 얹어서 다 고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여러분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론을 딱 내면서 이렇게 8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은 아, 예수님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한순간에 열병이 고침을 받았구나, 혹은 예수님의 사랑이 이 여인에게 흘러감으로 고침을 받았구나, 이렇게까지는 이해는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여인의 고침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이 열병을 앓고 있는 이 베드로의 장모님의 손을 탁 만지는 순간 그 열병이 누구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병이 예수님께 갔고 이 여인의 질병이 예수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고통이 예수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오늘 이 여인의 사건을 설명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의 손을 잡을 때 이 여인이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여인의 고통을, 이 여인의 아픔을, 이 여인의 열병을 예수님이 친히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에만 있는 대속의 원리라고 합니다. 대속의 원리. 여기서 대속이라고 하는 거는요, 대신 값을 치러주신다라는. 내가 갚아야 될 돈인데 대신 딴 사람이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아파야 되는데 대신 딴 사람이 아파주셨어요. 그래서 내 아픔은 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대속의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하는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가 대속의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저 십자가에 원래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저주 때문에 우리가 저기에 막 박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죽음을 대신해서 저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누구든지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는 자들마다 죄에서 구원받고 죽음에서 자유롭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더라. 왜 교회에서는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래 말 안 하고, 왜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을 믿어야 죄 용서를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걸까? 그 이유가 여러분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셔가지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우리가 그 죄 대가를 우리가 대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는 것이다.

0: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손을 꽉 잡았을 때 그의 고통이 그의 열병이 예수님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고침을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병든 몸을 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사랑의 손이 여러분의 고장난 마음을 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처럼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서서 기쁘게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꽉 잡는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어릴 때 참 쉽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면서 예수를 믿었지만 참 힘든 가정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늘 불렀던 옛날 노래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주도 옛날 노래 불렀는데 오늘도 옛날 노래를 하나 부르려고 합니다. 이 노래는요 그냥 너무너무 단순한 노래.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천로에 위치한 부니엘 교회 김도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864국에 6111번 부니엘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국에 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소망의 기도 김현숙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힘을 능가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자주 만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이 없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 생활에 간섭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에는 구남교회 김지덕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목사님 말씀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1: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세 가지 섭리로 다스리십니다. 첫째는 인과의 섭리인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산 사람에게는 생명과 복을 주시고, 불신앙 가운데서 악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산 사람에게는 죽음과 재앙으로 갚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정의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 어떤 일을 정해놓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고난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인가,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인가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

0: 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 가운데 특별한 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에 따라서 내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섭리인데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인과의 섭리든 예정의 섭리든 결국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이든지 결코 낙심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예기치 않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인생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중에 우연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하게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저희는 찬양 듣고 돌아옵니다.

0: 소망의 기도 5월의 마지막 금요일이죠.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9507님 보낸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남편이 요즘 쉬는 날인 수요일에는 그래도 교회를 나갔었는데요. 최근에는 피곤하다고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남편이 다시 기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남편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음에 있는 걱정, 염려, 근심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고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셨나요?
1: 예, 우리 9507님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9507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최근에 피곤하다는 이유로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계신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 주시고 믿음으로 예배 잘 참석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영혼이 잘 되며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한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0: 아멘.
1: 주님, 남편에게 건강뿐만 아니라 먼저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고 또 가정의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남편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아내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큰 기쁨과 평안으로 역사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계속해서 0998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지금 정신병으로 몹시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약을 먹었는데도 낫지 않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셨어요.
1: 예, 우리 0998님 네.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하루에 한 15분 정도라도 꼭 그 햇볕을 쬐시고요. 나들이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신다 하셨습니다. 물론 아멘. 여기서는 영적인 햇빛인데 이 물질의 햇빛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언하는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0998님 정신병으로 몹시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약을 먹었는데도 잘 낫지 않아서 주님 앞에 기도 올립니다. 주님, 말라기 4장 2절에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처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아멘.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신 것처럼 0998님 주님의 공의로운 해로 치료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으로 온전케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다음은 7087님 기도 제목입니다. 82세 된 저희 친정어머니가 젊어서부터 하고 있는 보험 외판 판매업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여러 가지 벌려놓은 일들이 잘

0: 정리정돈 될 수 있도록 엄마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몸도 건강하지 못하신데 병원 치료를 통해서 회복하고 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 요청합니다. 또한 저희 아버지 폐암 말기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셨어요.
1: 예, 우리 7087님 친정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 네. 제목 주셨습니다. 네. 어머니 아버지의 구원과 또 건강 또 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 제목 주셨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087님 기도 제목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친정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머니가 허리와 다리가 많이 아프신데 병원에서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폐암 말기이신데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더해 주셔서 7087님 아버지께서 지내시면서 건강하게 또 좋은 음식 잘 드시고 기쁨으로 지내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친정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친정 모친께서 하시는 일 여러 가지 버려놓은 일들이 잘 해결되고 정리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7087님 친정 부모님이 주님 은혜 가운데 지내실 수 있도록 복주시고 가정의 모든 복잡한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 가정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옴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산이 하나 놓인 것 같은 인생의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낙심치 않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태산줄령을 움직여주십니다.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 시각이 11시 15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은 구남교회 김지덕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0933번으로 50분과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여 본인을 밝히기 어려우신 분들은 익명이라고 써주시면 익명을 지켜드립니다. 네, 익명으로 보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교 한국으로 더욱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합니다 하셨어요. 목사님, 나라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믿는 저희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1: 예, 맞습니다. 네. 오늘 참 귀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25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해 주시고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나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교 한국으로 더욱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나라도 또 많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접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물질로 돕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을 믿는 온전한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온 인류에 공헌하는 복음으로 공헌하고 사랑으로 공헌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신 귀한 사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계속해서 5235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를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사촌 동생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먼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제게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사촌 동생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셨거든요. 목사님, 저희가 또 방송 전에 잠깐 전도에 대한 얘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1: 예, 예.
0: 저도 뭐 전할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 어떻게 할까 기도하고 막 이 기도 제목이 저희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1: 요한복음에 보면요.
0: 네.
1: 전도 방법이 나와 있어요. 와 보라 하는 겁니다. 와 보라.
0: 그렇죠.
1: 예, 영어로 come and see입니다. come and see. 교회를 데리고 가는 게 제일 좋은 전도 방법이에요.
0: 그렇죠. 네.
1: 예. 교회에서

0: 어떤 행사 같은 거 하면 좋은데 그거 아니더라도 이번만 꼭 나하고 한번 같이 가보지 않겠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면
1: 네.
0: 예,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고 여러분 교회는요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1: 아멘.
0: 예배 시간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1: 아멘.
0: 예,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1: 아멘.
0: 은혜의 시간에 은혜의 장소에 가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5235님 사촌동생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235님 사촌동생을 전도하기 위한 마음으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무엇을 먼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은혜 더해 주셔서 사촌동생의 마음 가운데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 믿음의 불꽃을 일으켜 주셔서 5235님과 함께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가문이 이 두 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 복된 믿음의 집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복음을 전할 때요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당황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잖아요.
0: 네.
1: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허락하시기도 한답니다.
0: 아멘.
1: 그래서 용기를 가지시고 목사님 말씀처럼 저도 오늘 해답을 얻었어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복음의 대상자들을 교회로 데리고 가는 그 일에 열심을 저와 여러분들 다 함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9215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조카 박유성 다음 달에 전역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조카되게 하시고 또 그 아이가 적성에 잘 맞지 않아서 과를 전과를 했는데요. 2학기 복학을 준비하면서 또 어려운 공부 잘 배워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학교에서도 신실한 교수님과 학우들을 만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 요청합니다 하셨어요.
0: 예, 9215님 네. 조카를 위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9215님 조카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올 6월에 해군에서 전역을 하는데 하나님 그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학해서 공부할 때도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앞길을 지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폭넓게 생각하는 은혜를 주시고 어려운 화학을 잘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학교 생활 또 신실한 교수님과 학우들을 만나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카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손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라디오 기도의 소망의 기도 애청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합니다. 샵 093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4498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올해 초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취직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경력도 없고 나이도 50대 후반이어서 취직이 잘 안 됩니다. 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0: 예, 우리 4498님 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4498님 올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했는데 경력도 없고 또 나이도 많으셔서 취직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4498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삶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직장생활, 가정생활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셔서 샘물을 보게 해주신 것처럼 4498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아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1: 아멘.
0: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계속해서 익명으로 보낸 기도 제목 소개합니다. 저의 깨진 마음, 깨진 인간관계 때문에 제 삶이 지옥 같습니다.

0: 주님 제 손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사연 보내셨어요.
1: 예, 아이고.
0: 네.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깨진 마음, 깨진 인간관계 때문에 삶이 지옥 같아서 주님 앞에 기도 제목 올립니다. 하나님, 익명으로 기도 제목 주셨는데 사랑하는 자녀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붙잡

0: 치유하여 주시고 깨진 인간관계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그 마음 가운데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셨사오니 어려움을 통하여 오히려 그 심령이 성장 성숙하며 믿음이 굳건해지는 계기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익명으로 보낸 기도 제목 계속 소개합니다. 저는 저희 외할머니 건강을 위해서 기도 요청합니다. 살아계시는 시간이 앞으로 충분히 허락해 주셔서 저의 결혼식은 물론이고 또 제 자식들까지도 다 보고 가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 할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요청합니다 하셨나요?
0: 예, 익명으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외할머니의 건강을 위해 기도 제목 올리셨습니다. 하나님,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외할머니에게 건강을 주셔서 결혼식은 물론이고 또 자녀들까지 증손자들까지도 보고 또 하나님 나라 가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손주의 귀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와 복으로 복 내려 주시며 외할머니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방송으로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전하는 미션 FM 93.3MHz 부산극동방송의 소망의 기도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33번으로 50분과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9507님 기도 제목은요. 7월에 시어머니 생신으로 저희 시댁 식구 23분 여행 가기로 했습니다. 의견 충돌 없이 화합해서 더욱더 행복하고 주 안에서 건강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시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 요청합니다 하셨나요?
0: 예, 9507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9507님 7월에 시댁 식구들 23명 함께 1박 2일 여행 가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님 생신을 맞이해서 함께 가는데 하나님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화목하게 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또 시부모님 건강도 지켜주셔서 기쁘고 행복한 여행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소망의 기도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신 많은 애청자 여러분들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신 분은 구남교회 김지덕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 유성수,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양산 온누리교회 허남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많이 있지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믿는 사람은 주일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산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목사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의 소망은 썩어지는 소망이요, 더러워진 소망이요, 쇠하는 소망이요. 아유, 목사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말하느냐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자녀가 잘 되는 소망, 부자 되는 소망, 권력을 갖지는 소망, 여행하는 소망, 건강해지는 소망, 많은 소망이 있지만 반드시 이 땅에 있을 때만 필요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을 때도 그 소망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소망도 이 땅을 떠날 때는 아무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소망이기 때문에 썩어질 소망. 이 땅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욕하고 싸우고 남을 짓밟고 이게 더러운 소망이에요. 또 그 소망이 자꾸 약해지고 없어지는 소망이기 때문에 쇠하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소망은 산소망, 산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소망이 어떻게 살아있나요? 소망이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소망인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망인 줄 믿습니다. 실존 신학자 중에 킬케골이라는 사람이 있죠. 유명한 책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예요? 암이에요? 뇌출혈이에요? 당뇨예요? 정신문제?

문제예요. 그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절망하고 좌절하면 우리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암이 걸린 사람을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봤는데 그 중에 암이 걸렸다고 낙심해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런 사람은요, 의사가 어느 정도 산다는 것보다 훨씬 빨리 돌아가시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암의 진단을 받고도 아 괜찮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통해서 복이 되고 응답이 되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 하고 너무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히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의사가 말하는 것보다 수년 더 사는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우리는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망하면 다 무너지지만 소망을 가진 자는 늘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믿지 않은 사람은 어느 정도 가지다가 또 좌절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하지만 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살아있는 소망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 소망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 혹은 병 중에 있든지 사업에 문제가 있든지 자녀에 문제가 있든지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주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이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심리학적으로 보면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상처라 그럽니다. 요즘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상처가 큽니다. 난 트라우마, 그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 이렇게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자주 말하지 말고 믿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은요, 내게 이런 상처가 있어, 트라우마가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래 아파, 이러면 자꾸 거기에 빠져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불신앙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이 상처는 주님을 바라보는 상처요, 주님을 의지하여서 복이 되는 상처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응답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줄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것을 보더라도 소망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산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산소망이 없는 자와 같이 똑같이 큰일이야 죽겠다 이제 어쩌나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일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소망이 될줄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AD 63년 말에서 64년 초에 기록되었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네로라는 간악한 로마의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고 죽이고 사자굴에 던지고 말할 수 없는 핍박을 줄 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성도에게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인들에게 위로하고 우리에게는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보다 소망이 더 영광스럽다. 믿음을 지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자 하는 믿음의 권면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 베드로서입니다. 일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자, 사도란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히라보입니다. 대리자, 대사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어느 나라에 대사를 보내잖아요. 이거 대사는 누구요? 대통령 대신 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대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대통령이 아니고 왕이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모든 이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이름,
역사 가운데 왕들이나 대통령이나 장군이나 어떤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늘 땅에 권세하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데 베드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러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 편지의 권위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누가 편지를 쓰느냐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대사로 편지를 쓴다. 원래 베드로는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 뭐 그게 부자였겠습니까? 옷에는 비린내가 많이 났겠지요. 손도 거칠어지고 얼굴도 새카맣게 타고 거칠었겠지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천시당했겠지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보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웠어요. 인류 최초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와 복입니까?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광채로 환히 빛나는 얼굴이 되었어요. 보니까 너무너무 황홀해서 베드로가 주여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 내가 초막세실 지으니까 우리만 여기 살면 안 됩니까?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려가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고난받고 죽는다니까 절대로 안 죽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고 다 부인해도 나는 목숨이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안 그렇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뜰에 잡혀갔습니다. 연약한 계집종이 말합니다. 저 사람도 예수라는 사람 같이 있어. 아니, 뭔 그런 소리 하나. 닮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나 아니야. 닮은 사람 많은데. 아니, 당신 거기 있잖아. 아니라니까. 그건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세 번째. 아니, 음성 들어보니까 당신 맞네. 말하는 거 보니까 그때 그 음성 맞아요. 세 번째.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자기를 저주했는지 예수님을 저주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를 저주했다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내가 만약 저 사람을 낳는다면 손으로 장을 찢고 내가 무슨 새끼 아들이다. 우리나라 사람 그러잖아요. 내가 확실히 안 그렇단 말은 무슨 디오지 아들이다. 그랬을지 아니면 예수님을 향하여 저 사람이 이단이야 이단 너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하고 저주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여러 보여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는 베드로를 친히 찾아와서 요한의 아들 시므나 네가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묻습니다.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세 번째 물으니까 근심하여 대답하기를 주께서 아십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위임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사람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사도행전 3장에 난민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어 40년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벌떡 일어나 걸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 사도행인들이 저놈 잡아와라. 저놈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챙긴다. 유혹

받는다 했어.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 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담대히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신앙은 내 마음속에 결심도 중요하지만 이 결심 가지고는 죽인다면 이길 수 없는 사람 많아요. 내가 아무리 마음이 결심해도 죽음이라는 어마어마한 위협에 오면 부인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했더니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데까지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베드로가 편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거 믿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바도기 아시아와 비두기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갑바도계라는 단어는 얘기 나오고 사도행전 2장에 두 분만 나옵니다. 제가 갑바도기아를 가봤습니다. 땅 밑에 도시를 만들어 놨어요. 왜? 핍박을 피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핍박 가운데 편지를 해서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도 많을지어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성삼위 하나님의 전적 역사와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과 택하심으로 그랬어요. 예수 믿는 건 우리가 이해심이 있고 우리 머리가 좋아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에게 나셨어요. 누가 처녀의 몸에서 났다는 걸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 지금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이성의 부분이 아닙니다. 영적 부분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의 영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뭘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죄인인 걸 알고 깨닫게 하셔. 그 사실이 믿어지게 하셔.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셔. 누가?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열으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다 이루었. 다 이루었는데 적용은 누가?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건 전적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고 이 하나님의 자녀된 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면 세상의 부자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명예의 권력하고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정함에 택했다 말은 공동체로 부른 게 아니에요. 단체로 부른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아시고 부르셨어요. 우리 머리털까지 아시고 우리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오늘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어디를 갈 거 다 아시는 분이 개인 개인을 택하셔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걸 불러서 특별한 은혜 주셔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에 가면 조직신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특별 은혜라고 그래.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하나님은 열심히 하는 자에게 물질

피를 주시고 열쇠 하나님 이것을 보고 일반 은혜, 일반 은혜는 믿지 않은 사람, 믿는 사람에게 다 주는 은혜를 일반적으로 주는 은혜.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일반적이야. 특별해요, 특별. 스페셜해요. 특별 은혜를 받고 특별 사랑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특별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받은 같이 세상에 살지 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산소망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하나님 내가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셔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 이거 꼭 잊지 말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평이 너무 많을 때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베드로는 너무 기뻐서 찬송이 먼저 나와서 너무 기뻐서 이 땅의 고난이 장차 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 믿고 살면 손해보는 것도 많아요. 하나님 그 손해보는 거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천배, 만배, 억만배 갚아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핍박 가운데도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되게 하사 부모님으로부터 한번 태어나는 게한번 태어나는 거, 거듭은 두번 태어나는 것. 예수님 믿음으로 한번 태어나는 겁니다. 두번 태어나야 소망이 있는 자가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종 중에 하갈이라고 있습니다. 그 하갈에서 태어난 자가 이스마엘 한번 태어난 겁니다. 사라에서 태어난 자, 낳을 수 없을 때, 백서가 될 때, 사라 90세 때, 생리가 끊어졌을 때 태어난 걸 보고 약속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약속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거듭나서 뭐요? 산소망 있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소망은 세상에 없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좌절이 없습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통이나 건강의 문제나 자녀 가정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아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인생 만사 새옹치마라고 그랬어요. 좋아하는데도 나중에 보면 그 좋은 게 어려움과 고통이 될 수가 있고 나중에는 절망이 소망이 돼서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고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럴수록 믿음이 있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산소망, 이 땅에서도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은 다이 땅을 떠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소망 가지고 살다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싸우다가 때로는 죽음의 앞에 가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이런데 우리는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 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보고 가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럼 누구한테 설교하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언젠간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건 내일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일입니다.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뭘 준비해야 돼요? 믿음 준비해야 돼요. 소망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라고?

0: 받지 않고 세상 소망은 썩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럽지 않고 죄악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얻어지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산 소망은 없어지는 소망이 아니요, 썩는 소망이 아니요, 영원한 소망입니다. 아멘. 쇠하지 않고 약해지는 소망, 없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분명하고 흔들림이 영원토록 동일한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산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런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만 산 소망 가지고 살면 됩니까? 내가 사랑하는 고 귀중이고 소 내가 존중이 이기는 사람들에게 이 소망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복음 전파하는 자를 위해서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가 아니라 얼마나 놀랍고 은혜의 거룩한 일인지. 욥을 읽게 하시네 곧 너희로 해 하늘에 가져가신 것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17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도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믿으면서 고난받는 거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낸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 우리가 그런 무슨 자격이 있었나요? 우리가 그러니까 대단하나요? 사람이 그렇게 착하지 않습니다. 사람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많이 도와주면 많이 감사할 것 같은데 원망불평이 더 많습니다. 왜 이제 안 도와줘?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도와주지 말라. 당연히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지만 감사는 기대하지 마세요. 도와주는 자체가 축복이요, 그게 쓰임받는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며 섬기며 하늘의 소망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감초인 부부와 지금까지 경남 양산시 물금읍 신주로에 위치한 양산온누리교회 허남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5-386-0091 양산온누리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5월 29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진행되는 가운데 교계 지도자들이 기독 유권자들을 향해 진영 논리와 편 가르기를 넘어 성경적 가치에 기반한 성숙한 정치 참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주일 예배 단상에서 하늘색 넥타이를 가리키며 특정 정당 지지 오해를 경계한 김병삼 목사의 권면처럼 선거를 앞둔 교계 전반에서 정치 신념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계 인사들은 단순히 기독교인 후보 여부나 특정 쟁점만을 전면에 내세운 네거티브 선거전에 매몰되지 말고 후보자가 걸어온 삶의 여정이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 있었는지 또 그간의 언행이 정직했는지를 분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상임대표 김철영 목사는 기독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질 공공 영역으로 출생과 돌봄 정책 그리고 청년 공약을 꼽으며 실현 가능성과 실제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교계 단체들이 진행한 정책 질의에서 시도지사 후보 응답률은 26.1%에 그쳤고 시도교육감 후보 역시 58명 중 9명인 15.5%만 회신해 후보들의 정책적 무관심은 한계로 지적됐습니다. 반면 성도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96.4%가 기독교적 가치를 실천하는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답해 유권자들의 뚜렷한 정책 수요와 도덕성 검증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교계 지도자들은 정치권의 극단적 대립 속에서 스스로 확증 편향에 갇혀 상대를 정죄하기보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일꾼이라도 찾으려는 주권 행사가 필요하다며 투표소에서 성경적 청지기 사명을 완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제120년차 총회에서 창립 120주년 기념 사업위원회를 설치하고 동성애 동조 금지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는 등 교단 체질 개선을 위한 행정제도를 대대적으로 재정비했습니다. 총회는 어제 서울 신길교회에서 회무를 마감하며 미자립교회 자립을 돕는 120개 교회 리모델링 프로젝트와 교회학교 위기 극복을 위한 평신도 교육사 양성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총회 대의원들은 헌법 제28조 교인의 자세 조항에 성경에 반하는 동성애와 성적 지향을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투표를 통해 신설했습니다. 대의원들은 교단 헌법에 금지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교회의 신앙적 입장을 분명히 하고 향후 사회 법정 분쟁에 대응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총회는 교계 안팎에서 논란이 컸던 유신 진화론을 이단으로 최종 규정했습니다. 교단 통계 지표를 보면 전체 교인 수는 지난해 기준 38만 2,172명으로 전년 대비 1,750명 소폭 증가했으나 교회 수는 2,890곳으로 24곳 감소했습니다. 또한 교회학교 학생 수 역시 전년보다 1,694명 감소한 55,816명으로 집계돼 다음 세대 하락세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총회 본부 측은 밝혔습니다. 한국교회가 급속한 고

고령화와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의료와 복지를 연결하는 통합돌봄 플랫폼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통합돌봄 네트워크는 어제 서울 종로구 연동교회에서 통합돌봄과 마을 목회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노영상 통합돌봄 네트워크 이사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마을 목회는 개인의 영혼 구원과 함께 마을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교회가 지역의 아픔을 품는 돌봄 공동체로 전환될 때 복음의 능력을 구체적 사랑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임종한 인하대 의과대 학장은 주제 강의에서 가족에게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돌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임 학장은 한국교회가 지역의 자원봉사와 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새로운 마을 공동체를 세워가는 핵심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안산 미랄교회와 부천 새롬교회 등 현장 목회자들이 참석해 지역 자원을 융합한 실제 통합돌봄 적용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밀실청빙 구조를 깨뜨리기 위해 미국 대형 교회들의 리더십 승계 사례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준비와 공개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미국 세들백 교회가 2022년 릭 워런 목사 퇴임 이후 전 후임 간 정서적 공유 시간 부족과 급진적인 조직 개편으로 주말 출석 성도가 2만 명에서 1만 명 수준으로 급감하는 진통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은퇴 10년 전부터 승계를 공론화하고 외부 청빙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 절차를 밟은 메리너스 교회는 리더십 교체 이후 성도가 2만 4,500명 규모로 4배 이상 성장해 극명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스트사이드 교회처럼 전후임 목회자가 일정 기간 공동 리더십을 발휘하며 성도들의 정서적 공백을 메우는 구조적 정착 기간이 필수적이라는 진단입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정재영 교수는 목회자 의존도가 높은 한국교회가 소수 인사에 의해 청빙을 은밀하게 결정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랜 시간 많은 교인이 청빙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 평가 기준을 도입해 행정적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리더십 이양의 충격을 완화하고 승계 이후에 공동 책임을 담보할 대안이라는 주장입니다. 디지털 소통 환경에서 소외된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를 위해 3분 만에 온라인 주보와 홈페이지를 구축해주는 무료 기독교 웹 플랫폼 사역이 교계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개발자 출신 이진석 대표가 이끄는 무료 교회 홈페이지 서비스 스마트처치는 지난 27일 기준 전국 132개 작은 교회가 가입해 온라인 선교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처치는 사이트 개설비와 월 사용료를 전면 무료로 제공하며 정보 부족으로 성도들이 이단 교회를 찾아가는 혼선을 막기 위해 주요 교단의 이단 결의 내용과 현대 종교 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한 사전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부터는 국내외 외국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위한 영어 버전 제작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수익보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 직분을 우선시하는 이번 사역은 재정난으로 미디어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오지선성과 소형 교회들에게 기술을 통한 상생의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주 상당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아 성도들이 일상에서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선교적 교회로의 체질 개선을 선언했습니다. 상당교회는 최근 성도 20여 명과 함께 튀르키예 유럽 선교대회에 참여해 의료와 자녀 돌봄 등 평신도 인사 중심의 봉사를 펼친 데 이어 WEC 국제선교회와 청주 선교대회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안광복 담임 목사는 지난 반세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회성 행사를 배제하고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비전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당교회는 오늘부터 사흘간 파송선교사 15명을 초청해 선교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또한 교회 측은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말라위에 신규 선교사 한 가정을 추가로 파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고혜수입니다.
FAB

0: 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제가 학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학문도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또한 교수님들에게 배우고 묻고 토론하면서 배워야 한다는 걸 그 기초는 그건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것만 붙들으면 본질을 놓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학문이 구원 주는 것은 절대 아니고 영생도 행복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위대한 신학자라 해도 반드시 구원을 얻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는 거 지식으로다가 해서 그게 가요. 우리 한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학자들이 그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66권에서 다 귀잖아요. 귀는데 설교는 이렇게 사람 모아놓고 여러 번 달에 할 수는 있지만은 왜 목회를 못하느냐. 말로는 하고 위증하는 거죠. 안 믿으면서 믿는 것 같죠. 성경에 아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마냥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그 사람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안 믿었거든. 성경을 잘 알아도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아, 우리 원장님 여기 계시지만은 유럽에서 디그리 받고 왔어. 성경 지식 알아. 학자요, 인격자요, 설교자요. 그런 분이 MDB 원장을 하면 목회자 양성에는 굉장히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지식이 가슴에 신학이 되고 무릎 꿇어서 무릎에 신학이 되어야 이 설교는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게 아니라 심령, 영혼을 다시 살리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지식으로만 전대만 이 귀만 즐거워져서 모르는 걸 깨달으니까 아, 은혜 받았다 그래.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은 싸우고 투쟁하고 남을 모아내고 그건 예수의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신학자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목회를 살린다. 이거 목회를.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실을 머리로 생각해서 입으로만 말할 뿐 마음으로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겁니다. 얼마나 있느냐.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인 루터, 찡그리, 갈빈, 학문과 영성을 겸비한 영적인 지도자요. 이는 위대한 분이요. 아브라함 카이퍼 얼마나 위대한 분이요. 찡그리, 루터, 갈빈 선생 얼마나.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영성이 있었어. 이 사람들은 신학이라는 말을 거부했어요. 교회 사적으로도 동방교회, 서방교회도 300년, 700년 돼도 신학을 거부했어. 응? 하나님을 학문으로서의 접근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성경에도 무슨 신학이란 말이 있어요. 경건, 교리, 섬김으로다가 이런 어른들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신학자들이 이런 점에서 자기가 사변화되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가르친다고 하지만은 내 속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위선이다. 믿으면은 달러야 돼요. 새벽 기도 해야 돼요. 무릎 꿇고 철야 기도도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교회사적으로 볼 때 어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해서 민족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해서 기도 성령 운동이 그 불이 꺼지지 않아서 우리 한국 교회가 죽어지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신학교가 MDB가 43년 됐어. 43년 돼서 내가 보면 25년 전부터 이게 서서히 우리 대한민국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문자만 가르치니까 개척을 못하는 거예요. 개척을 못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살다 보면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건 오해와 서운함일 때가 있고요. 도와줬다가 오히려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자꾸 거기에 머물게 되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오늘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요, 다윗도 비슷한 일을 겪습니다. 블레셋에게 고통받던 그일라 성읍을 목숨을 걸고 구해줬는데요. 정작 그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에게 넘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배신감에 붙들려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하기보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에게 넘기겠나이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하겠다고 말씀하시자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 떠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생각해보면요, 상처 준 사람만 바라보다 보면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는데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시 걸어갈 힘이 생깁니다. 오늘 혹시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어떤 억울함이나 서운함, 배신감 이런 감정이 있다면요, 왜 이런 일이? 이 생각에만 머물기보다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향 따라 다시 걸어가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노인팅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오늘 첫 곡으로 같이 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완전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시고요. 내 삶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걸 찬양을 통해서 계속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억울한 일 하나 생기면 그 생각만 하루 종일 붙잡고 있을 때도 있잖아요. 나한테 왜 그러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아니, 어떻게 저 사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 이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사실은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를 배신한 거예요. 나를 사울에게 넘겨버린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거기에 그 감정에 머물지 않아요. 물론 마음이 당연히 아팠겠죠. 저라면요. 아니, 그일라 이 사람들 엄청 화가 나고요. 주님,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따져 물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억울하고 분한 마음으로 내 감정을 표출하기보다는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눈 말씀처럼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모습, 오늘 우리의 하루에도 그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생각해보면 신앙이라는 건요, 우리 감정이 아예 없어지지는 않겠죠. 감정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감정에 매여서 멈춰서 있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금 가야 할 길, 지금 기도해야 할 것을 해내는 일인 것 같아요. 결국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분, 우리를 다시 일어서서 가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 예수님을 더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다시 걸어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두 곡의 찬송 함께하면서요. 우리 예수님께 시선을 드는 시간으로 같이 찬양했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껏 부르며 찬양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서운한 일 왜 없겠어요? 우리 4821번님도 2157번님도요.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서운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사람한테 서운한 일이 있어서 계속 그 생각에만 매여 있었대요. 그런데 사람을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묵상하는 쪽으로 또 이렇게 생각을 바꾸셨다고 하니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할렐루야. 그래요. 뭐 가족끼리 맘상하는 일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 맘상하는 일도 있죠. 7713번님, 가족이라도 마음 상하는 일이 참 많네요. 가까운 사람이라 더 서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정보다는 하나님께 더 시선을 두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요. 그리고 화합하게 하시는 분, 화해하게 하시는 분이 또 우리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5463번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께 감사드린다고 또 고백 주셨어요. 아멘. 고맙습니다. 2089번님도요. 지치고 힘들 때 또 고난이 닥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요. 정말 정말 기분이 뿌듯하고 뭉클할 때가 있어서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아, 오늘도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위로받고 힘을 내본다고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이런 배신당한 억울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요,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다른 거 다 놓치더라도 우리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겠죠? 4202번님이 저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마다 회복이 되는 걸 경험했어요. 다윗 같은 우리 사무엘반 화이팅! 주셨어요. 이 사무엘반 친구인가요? 저는 4202번님 처음 사연 읽으면서 되게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려웠다 회복된 뭐 이제 집사님이나 권사님이신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윗 같은 사무엘반 화이팅. 다윗 같은 사무엘반이라고 하니까 되게 색다르네요. 두 분 다 훌륭하신데. 그래요. 사무엘반 친구들과 또 이렇게 잘 지내고 관계가 어려우면 또 주님께 구하면서 잘 회복해 나가는 거, 그거 훈련 중요합니다. 네, 잘 지내길 바래요. 6913번님 샬롬. 피곤하고 지치지만 오늘도 힘찬 라디오 들으며 화이팅하고 있어요. 피디님 할렐루야 하시는 억양이 참 매력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우리 힘차게 할렐루야 계속 찬양해 보시죠.

할렐루야 힘차게 같이 찬양했습니다. 5535번님이요. 사소한 오해로 서먹해진 동료와 오늘 이야기 나누기로 했어요. 부디 오해가 잘 풀릴 수 있기를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주셨네요. 네, 우리의 이 관계의 문제, 또 나의 감정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도요. 모든 해결책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 한번 풀어주시기를, 예수님이 해결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눈 말씀처럼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붙들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시선을 두지 않고 사람과 감정을 묵상하지 않고 예수님 묵상하면서 오늘도 더 힘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힘찬 라디오 지금까지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대로 행하신 큰일을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신 큰일을 믿고 구하려면 첫째, 나에게 행하신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큰일로 받아야 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거절당했는데도 18절에 보니 도리어 여호와 앞에 들어가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들어가 앉았다라는 표현은 자기 열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멈춰 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입에서 첫 마디로 나온 고백이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지요. 미천한 베들레헴 목동이었던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까지 이르게 하신 그 은혜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앞에서 자신의 비천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라고 해요. 지난 이틀에 걸쳐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엄청난 것인데 하나님은 마치 사람이 사람에게 하듯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어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사람의 이야기로 풀어주어야 영적 원리가 쉽게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항상 쉽게 다가오시고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복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20절에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라고 해요. 나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잠잠히 그분 앞에 머무는 것이 가장 큰 기도입니다. 21절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해요.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 행하신 일을 종에게 알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다윗은 자기 노력이 아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그분의 뜻대로 큰일을 행하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도 그래요.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의 뜻대로 주님이 큰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기 열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잠잠히 들어가 앉은 적이 있나요? 나는 누구이오며 라는 비천함의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옵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며 주께서 뜻대로 행하신 큰일을 깨닫고 감사하나요? 주의 뜻대로 행하신 큰일을 믿고 구하려면 둘째,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해야 합니다. 22절에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라고 해요. 다윗의 기도가 개인의 감사를 넘어 구속의 역사로 확장됩니다. 들어도 안 들리고 보아도 안 보이는 사람이 많은 세상에서 다윗은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다고 분명히 고백해요. 25절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라고 기도해요. 다윗 언약은 사양할 일이 아닙니다. 사양하는 것은 인본주의예요. 다윗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가 자기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성전 건축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자기 소원을 하나님의 뜻 아래 복종시키는 거예요. 27절에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 시내산 언약이 더욱 구체화되었고 그것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앞에서 다윗은 비로소 이런 간구를 드릴 마음이 생겼다고 해요. 28절에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라고 해요.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며 맞아 맞아 말씀대로 되었어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말씀은 참되십니다. 다윗은 자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도 자기 소원을 하나님 뜻 아래 일치시키고 있어요. 어떤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은 100% 오르시고 참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29절에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마무리해요. 말씀하셨사오니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만 하나님께 확실히 기도할 수 있고 당당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세상적인 왕국의 화려함을 구한 게 아니에요.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는 말씀까지도 알아들은 다윗이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 내가 주 앞에 한결같이 머무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인 것이죠. 적용 질문이에요. 내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려는 간구입니까? 말씀을 근거로 한 당당한 기도입니까? 내 소원을 하나님의 뜻 아래 일치시키고 있나요? 중독이 있으신 아버지를 판단하거나 용서할 자격이 자신에게 없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이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한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의 아버지는 사역자인 동시에 마약, 도박, 음란의 문제로 온 집을 힘들게 하셨어요. 어머니는 세 아들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애쓰셨지만 저는 성인이 되어 억눌렸던 분노를 해소하고자 음란과 탐식으로 저 스스로를 방치하다시피 했죠. 어머니가 저를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하셔서 저는 신경정신과 약을 먹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들으며 공동체에 힘겹게 붙어 있었어요.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죽기보다 싫었던 기초생활 수급자라는 환경을 통해 수급자 전형으로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생기자 저는 투기성 코인, 음란업소 출입, 게임, 음식의 마음대로 돈을 쓰며 제 인생을 보상받고 싶었어요. 그러나 남은 것은 비대해진 몸과 악화된 우울증, 중독자가 되어버린 제 모습이었어요. 저는 살고 싶다는 마음에 가족과 공동체 식구들에게 구조를 요청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중독자 아버지를 판단하거나 용서할 그 어떤 자격도 없음을 깨닫고 깊이 회개했지요. 일상이 회복되어 직장에 복직하고 약도 꾸준히 먹으면서 공동체 안에 한 자매에게 마음이 갔어요. 그러면서 늘 나는 피해자라는 프레임으로 제가 만남과 헤어짐을 결정하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고자 교제의 모든 위기마다 교회 공동체에 물으며 기도를 부탁했지요. 안목의 정욕과 상대방의 환경, 조건을 따지며 주고받는 사랑만 하려던 제게 하나님은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얼마 전 저희는 주님의 은혜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오직 말씀이 주인 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의 적용은 결혼 생활에 관련된 크고 작은 일들을 공동체에 잘 묻겠습니다. 결혼 예배에 참석한 사람 중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도록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성전 건축이라는 자기 소원이 거절당했을 때 도리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하며 자기 소원을 하나님의 뜻 아래 복종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00% 오르시고 말씀은 참되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신 큰일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당당히 기도할 수 있어요. 화려한 번영이 아니라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하며 주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구할 때 다윗 언약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하며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한 다윗의 기도가 저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열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잠잠히 들어가 앉아 주의 뜻대로 행하신 큰일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길 원해요.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내 소원을 하나님 뜻 아래 복종시킬 수 있는 성숙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0: 싸우니 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근거로 당당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번영이 아닌 주님과 영원히 함께함을 구하길 원합니다. 어떤 사건 앞에서도 주님이 100% 오르시고 참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축복을 우리도 다 받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为中国祷告的三个题目：第一个，中国的发展面临着外部和内部的各种危机，求上帝的祝福领导中国和掌权者，通过中国的发展可以真正的祝福周边的国家和世界；二，带领中国的教会走向复兴，面对环境的困难可以更加的依靠主、靠主得胜；三，祈求中国可以成为通过“一带一路”成为宣教的大国。 在2030年派遣20,000名宣教士到不同的文化和国家，参与到世界宣教的大使命当中。 중국 위에서 기도 세 가지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중국 내외적으로 여러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축복을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중국 교회를 부흥하여 주시고 지금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가운데 하느님도 의지하고 승리를 거두게 하소서. 세 번째, 중국을 이때일로 전체를 통하여 선교의 종국 되게 하시고 2030년 2만 명의 중국 선교사를 다른 문화 다른 나라로 보내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사명 감당케 하소서.
0: 부산 극동방송 다문화 사랑 캠페인은 부산 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음식 요리를 간편하고 맛있게 만들어주는 자연조미료 자연한알과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보령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영국의 조지 왕은 형 엘버트 빅터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왕위를 이어받은 뒤 큰 책임감과 긴장 속에서 불안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식힐 겸 어느 도시의 도자기 공장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전시된 작품을 둘러보던 중에 서로 똑같아 보이는 두 개의 꽃병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같은 재료와 무늬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는 윤기 있고 생동감이 있는 반면 다른 하나는 투박하고 볼품없었지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왕은 왜 서로 다른 두 개의 꽃병을 나란히 뒀는지 공장장에게 물었는데요. 공장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는 불에 구워졌고 하나는 구워지지 않았습니다. 시련은 인생을 윤기 있게 하고 생동감 있게 하며 무엇보다 아름답게 하죠. 저 두 개의 꽃병을 나란히 이곳에 전시해 둔 건 그런 뜻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목사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 말씀 생각나네요.
1: 우리 믿음 생활도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면 더 훌륭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네. 이 꽃병, 하나는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왔고 하나는 안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하나는 윤이 나고 하나는 윤이 안 난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역경과 시련을 겪었던 사람 믿음하고 평범하게 지나가는 신앙생활 한 사람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사업도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0: 네.
1: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나를 하시더라도, 맡기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도와주시고 챙겨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광로에 왜냐하면 뜨거운데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하고 안 들어갔다 나온 사람의 신앙의 차이는 반드시 있을 거예요.
0: 아멘. 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도 복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함께한 뒤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동국성신 대표이사로 계시는 강국창 회장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가전부품 분야에서 40년 넘게 한 길을 걸어오며 국내 최초 기술 개발의 신화를 써내려온 강국창 회장. 탄광촌의 가난한 공대생에서 주님의 은혜로 열매 맺는 기업인이 되기까지 수많은 실패와 재기의 시간을 지나 오늘도 현장을 누비며 믿음과 기술로 대한민국 산업을 지켜가고 계신 동국성신 강국창 회장님의 간증이 이어집니다.
0: 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동국성신 대표이사로 계시는 강국창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2: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저는 40년간 국내외에서 가전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대표이사이기도 하고 엔지니어로서 국내 4개 지역에 5개 공장, 해외 4개 나라에 5개 공장, 약 한 800명 종업원을 두고 인천 경영자 총협회 회장과 전국 경청 협의회 회장을 같이 겸하면서 인구 감소 대책 국민운동과 경제 살리기 범국민운동도 지금 함께 전개하고 있는 강국창입니다.
3: 장로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2: 예.
3: 가정제품 하면은 여러 가지겠는데 거기서 대표적으로 장로님이 만드는 가정제품이 뭐예요?
2: 제가 가전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나 대우전자가 생기기 전 금성사만 있을 때 부터 가전제품의 부품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때는 우리나라는 기술이 없어서 TV를 만든다 그러면 케이스만 만들고 그 속에 있는 브라운관이라든지 뭐 이런 성능 부품은 다 수입을 해가지고 왔어요. 냉장고도 역시 냉장고 케이스만 있고 그 안에 얼음을 얼리는 모든 그 성능 부품은 다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빨리 국산화를 해야 된다.
3: 그래서 기술을 개발하셨다.
2: 그렇죠.
3: 그럼 또 회사 이름이 동국성신. 뭐 그 무슨 뜻이에요, 그게?
2: 우리나라는 그 한때 기아 자동차를 타고 현대 자동차에 들어가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를 타고 기아를 못 들어가요. 경쟁 회사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가전 3사가 있는데 LG, 삼성, 대우가 있는데 이 세 개 회사는 서로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한 회사의 협력업체면 다른 회사의 협력업체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부품은 제가 혼자 만드는데 공급을 다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0: 아, 그러면 회사를 세 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법인을 세 개를 만든 겁니다. 회사 이름을. 그래서 동국전자는 대우전자 너희하고 협력업체. 그다음에 가난전자는 LG전자 너하고 협력업체. 성신하이텍이라고 그래서 거기는 삼성전자하고 협력업체를 맺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회사가 세 개가 된 겁니다.
1: 그럼 세 가지의 이름을 만드신 거네요.
0: 그렇죠.
1: 네.
0: 그러다가 20년 이상 하다가 대우전자가 이제 크로스가 되면서 법인을 세 개 운영하는 건 힘들으니까 두 개를 합쳤습니다. 법인 세 개를 두 개로 줄였죠. 그래서 동국성신이 된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2: 그런데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0: 지금 한 45년 뭐 가까이 됐죠.
1: 와, 오랫동안 운영하셨네요.
0: 네. 50년 가까이 됩니다.
2: 그럼 대학을 졸업 맞고 바로 시작하셨고.
0: 대학 졸업하고 ROTC 제가 3기입니다. 1학번이니까 3기로 67년도 2년 동안 군대 복무를 하고 그다음에 나와서 취업을 한 10년 하고.
2: 그렇죠. 그럼 장로님은 탄탄 대로에 오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좀 시련도 좀 있었어요.
0: 시련이 많았죠. 굉장히 시련이 많았습니다. 원래 뭐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직장생활 할 때는 최연소자 그때는 들어가면 수습사원, 준사원, 사원, 주임, 계장, 과장, 부장 이런 직제가 네. 있었습니다. 근데 수습사원에서 사원되고 사원에서 뭐 주임되고 계장되는 부장까지 올라가는 건 최연소자로 항상 먼저 승진이 됐습니다.
1: 네.
0: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서 남보다 열심히 했더니 그런 기회를 줬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시작하고 부터는 사업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고 시작은 했는데 퇴직금 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업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2: 그렇죠.
0: 그래서 굉장히
2: 자금도 딸리고
0: 자금도 딸리지만은 제일 문제는 제가 기술부장 개발부장을 할 때는 업체들이 제게 점심 식사라도 한번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제가 막상 이제 사업업자로서 그 회사 사업을 물건을 좀 설명하러도 납품하기 위해서 갈 때는 그렇게 그 창구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부장이 굉장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꼈고요. 그래서 그 창구서부터 담당부터 이렇게 거쳐가는 게 엄청 어려웠어요.
2: 결혼하고 시작하셨어요? 결혼하기 전에 하셨어요?
0: 결혼하기 전에 했죠.
2: 그러면 저 사업이 잘 되니까 결혼도 하고 부도가 언제 났어요?
0: 잘 돼서 결혼 잘 될 때는 그 시작할 무렵에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하고는 역시 뭐 그렇게 평탄 뭐 넉넉하다거나 이러진 않았고요.
1: 사업을
0: 처음 시작해서 한 초기에 10년쯤 됐을 때 그때는 아주 그 새마을 운동이 한참 일어나고 이랬을 때인데 굉장히 새마을 뭐 성공 사례 강사로도 이렇게 강연을 할 정도로 많이 사업이 이제 좋아졌죠.
2: 그런데 부도가 나고
0: 그리고 그런데 그
2: 친구가 좀 도와준 적이 있네.
0: 그래서 저보고 그 국회의원을 하라고 이제 잘 나가니까 젊고 그래서 그 정치권에서 저를 이제 콜을 해서 제가 이 사업하는 사람이 또 학교 다닐 때 그거 좀 한번 그 멋있게 보이기도 하고 해서 하고 싶은 차에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한번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지방에 내려가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그 사이에 모든 이제 도장이나 모든 이제 경영을 내보다 10살 나이가 많은 제가 엔지니어다 보니까 격리나 뭐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전부 격리 담당 중역을 채용해가지고 그분에게 맡기고 뒀더니 그 수표 남발이 어음 남발을 많이 했어요. 그 쟤는 또

0: 공천에서 보니까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올라왔는데 그때 보니까 이 많은 수표가 많이 막 돌아오는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1: 예수는 언제 믿으셨어요?
0: 부도가 나고 이제 도망자가 됐죠. 그러니까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때는 부정수표 단속법이라 그래가지고 부도가 나서 회사가 망하면은 형사들이 잡으러 다녀요. 그집 부근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는 친구 집을 전전하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제가 사업을 잘할 때는 친구들이 많이 그냥 많았죠. 근데 내가 막상 어려움을 당하고 친구를 찾아가 보니까 몇이 없어요. 근데 그 한참 일할 때인데 그 친구 집에서 계속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좀 답답하니까 피하기 좋은 데가 기도원이 좋다고. 그래서 그때 기도원이 순봉교회 오살리 기도원이었는데 그럼 순봉교회 등록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순봉교회에 가서 제가 등록하고 그분들이 뭐 담요 하나씩 가지고 기도원에 갈때 따라서 가서 거기서 먹고 뭐 금식이니까 물병 하나 놓고 그냥 누웠다 일어났다 그 예배 그때 5번인가 본것 같아 기도원에서 그때 일어났다 하다가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1: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다시 회사를 재건하고
0: 네.
1: 이제 회사에 예배도 드리시고
0: 예.
1: 이제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다.
0: 네,
1: 그러면
0: 그렇습니다.
1: 흙수저가 금수저가 됐다고 하는 책을 내신 것 같은데.
0: 예, 제가 이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수 있다는 책을 이렇게 냈는데 그게 5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 5세가.
0: 5세도 벌써 이제 뭐몇 권이 안 남았다 그래요.
1: 이건 그럼 장로님이 그동안에 겪어오신 모든 경험담이 여기 들어와
0: 네,
1: 있겠네.
0: 그렇습니다.
1: 나는 광산촌에서
0: 예.
1: 어렵게 어렵게 자라는 흙수저가
0: 예.
1: 지금은 저 먹고 살만하고
0: 예.
1: 뭐 골프장도 갖고
0: 예.
1: 계시고 남 부러울 거 없고 그
0: 그렇습니다.
1: 사모님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몇 두셨어요?
0: 아들을 하나, 딸 하나 그랬습니다.
1: 남매.
0: 남매.
1: 그것도 사모님 칭찬 좀 한번 해보세요.
0: 우리
1: 어디서 어떻게 만나셨어?
0: 중매로 그땐 뭐
1: 중매.
0: 만났고요. 제가 그 사업한다고 뭐 그냥 뛰어다니니까 그렇게 잘 해주지는 못했지만은 많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잘 견디고 기도로 우리 집사람은 먼저 교회를 좀 나갔고요. 제보다가 먼저 나갔는데
2: 그러셨군요.
0: 그래서 그냥 지금 많이 잘하려고 그동안 못해준 걸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아니,
0: 대구
1: 그러면
0: 사람인데
1: 태어난 데가 어디예요? 강원도요?
0: 예, 저는 우리 형제가 9남매인데 9남매의 11식구지 부모님하고 제가 셋째입니다. 형님이 계시고 누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쟤인데
1: 셋째.
0: 셋째인데 제 고향은 강원도라고 그러는 거죠. 태백이라고. 단광촌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초중고 다 나오고 아버지 단광, 형님 단광, 누나 이제 자형도 단광. 그럼 제 차례인데 쟤도 단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정말 거기를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근데 벗어날 방법이 없죠. 그러던 차에 이웃 그 회사에서 태백고등학교 나와 출신으로 서울에 있는 공과대학에 진학하면 입학금부터 매월 잡비하고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대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왔어요. 하도 이제 그래서 그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2: 그 얘기를 듣고 도전하신 거군요.
0: 그렇죠. 이제 이것이 뭐 정말 이때 아니면은 벗어날 방법이 없다 이 탄광에서 그죠.
1: 탄광에서.
0: 예.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그냥 조그만 꼬마 전구를 켜놓고 그냥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해서 근데

0: 시험을 쳤는데 전 뭐 취업 저 합격될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1: 그래서 그래 이제 거길 졸업을 맡으시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갔다 오셨어요?
0: 그렇죠. 이제 ROTC니까 장교로 2년 동안 복무를 했죠. 군 복무를 소대장으로서 그 소대장으로 복무하면서 제가 소대장 임관할 때 그 교관으로부터 첫 받았던 그 어록이랄까 그 명령 중에 하나가 명예는 상사에게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 그런 그 그런 걸 듣고 그 제가 일생의 좌우명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더니 그것이 지금 나를 만드는데 굉장히 유익한 좌우명이었다 네. 이래 생각을 합니다.
2: 그 이후에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생활하시다가 또 사업도 도전하시게 된 거군요.
0: 네. 네, 그 어느 어디에 가든지 아 명예는 상사에게 돌리고 공은 부하에게 돌리고 책임은 내가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니까 어떤 집단이나 어디에서든지 그렇게 빨리 인정받고
1: 그럼 인천에서 지금 직장 예배를 드리신다는데 예배 장소가 어디예요?
0: 예배 장소가 우리 평소에는 예배실이고 그걸 예배가 끝나면 휴게실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공간을 식당에서도 하고요. 저희 공장이 인천에 있고 광주 전라도 광주에 있고요. 창원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주도 골프장인데 전부 다 매월 첫 근무일에는 주변 목사님 모시고 와서 예배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그 예배 끝나면 원례하고 그 원례 생일자 축하도 해주고 뭐 그다음에 또 잘한 팀 그 한 달 동안 했던 실적을 팀별로 발표를 해서 팀이 잘한 팀에게는 작은 뭐 상품을 주고 잘 못한 팀은 나와서 제일 꼴찌한 팀은 왜 못했는지 격려 박수 받고 뭐 이런 식의 행사를 합니다.
1: 아니 그럼 교회는 지금 어디 나가세요?
0: 서울 수정교회 수정교회라고 인천에도 불로동에 수정교회가 있습니다. 조일래 목사님이 네. 그 이제 시무를 하는 교회인데 제가 원래 서울 영등포 대림동에서 신학생으로 개척한 교회였거든요. 그때 제가 우리 부모님 집이 그 가까이 있어서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세례를 받고 항상 뜨거워져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가장 가까운 교회 가보자 이래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부모님 집에서 가장 가까운 2층 교회 개척교회가 있는데 그것이 수정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등록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땐 전도사였죠. 전도사 때 개척을 한 교회인데 이거 뭐 일꾼이 하나 왔다고 좋아하시면서 저에게 많은 감투를 씌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이제 부흥되니까 이 교회가 너무 좁으니 교회를 좀 넓은 데로 옮기자 이래서 제가 건축위원장을 하면서 불로동 인천에 그 보이라 공장을 했던 공장을 입찰을 해서 이제 낙찰을 받아서 거기 교회를 지었습니다.
2: 그래서
0: 인천에 수정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를 아주 잘 짓고 크게 지었는데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그까지 다 가면은 좋은데 상당 부분 이제 떨어져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럼 본교회가 그리 인천으로 옮겼으니까 그러면 본교회 이름은 수정교회로 하고 서울에 남은 교회는 서울을 하나 붙이자 이래서 거기 남은 교회를 서울 수정교회를 붙이고 제가 그 남아서 남은 성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지금
1: 그럼 이제 제주도에 골프장을 하시는데 예. 제주도에 골프장이 여러 개가 있죠?
0: 예. 한 30개 정도 있습니다. 제가 만든 골프장이 제일 마지막 골프장이었으니까 제주도 30개 중에서 일반적으로 지금 코로나 이후에 골프장들이 한꺼번에 굉장히 골퍼들이 전부 외국으로 많이 나가서 골프장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까지 별로 흑자경이

0: 여행을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1: 제주도에. 근데,
0: 예. 다행히 저희 회사는 그 코로나 때 값도 별로 뭐 올리지도 않고 또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괘씸죄에 속아 들어가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 지금까지 가장 선호하는 골프장에 대해서 현재까지 흑자 경영을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어려운 어린 시절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이제는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강국창 장로님의 간증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 함께한 뒤에 계속해서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동국성신 대표이사이신 강국창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는 여러 사업체도 운영하고 계시고 또 골프장도 갖고 계시고 그런데 해외에서도 또 여러 공장을 또 운영 중이시라고 들었거든요.
1: 네. 지금 그 우리나라는 인구가 작기 때문에 수출을 하지 않고는 시장이 작아서 못 견디는 상태죠. 그래서 모든 대기업들이 우리 고객사죠. 그러니까 LG, 삼성, 대우 할 것 없이 전부 해외로 이제 공장을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동반 진출 같이 가자 이러면 그 우린 부품 협력 업체이기 때문에 노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때 다 이렇게 같이 따라간 것이 처음에는 뭐 중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멕시코에 두 곳이 있습니다. 한 나라에 두 곳이 있는 건 멕시코가 유일한데 그다음에 베트남, 폴란드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나갔는데 현재는 중국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이래서 국내 경쟁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전부 다 중국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0: 그러시군요.
2: 만약 장로님이 다시 시작한다 인생을 그동안에 하시던 걸 그대로 하시겠어요? 아이, 난 그거보다 뭐 정치를 하겠다, 교육을 하겠다.
1: 전 그 물건을 만들고 개발하고 남이 못하는 걸 하는 게 굉장히 즐겁고 기쁩니다. 그것이 아마 천성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라고 생각해서 다시 해도 전 제조업을 할 것 같습니다.
2: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사업을 하려면 자금이죠. 예.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요?
1: 옛날에는 자금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지금은 기술이 있으면 자금이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0: 돈이 없어서 뭐 사업을 못하겠다 이런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술이 모자라는 거예요.
1: 네.
0: 기술이 경쟁국에 비해서 너무 기술을 개발할 시간이 부족하고요.
2: 그렇죠.
0: 다른 나라들은 경쟁 국가가 없을 때는 우리가 대부분의 그 기술을 일본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2: 그렇죠.
0: 80-90%를 일본에서 배웠는데 그때는 일본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놀 때 우리는 놀지 않았거든요. 놀지 않고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 일본을 따라 아리케준 선생 나라를 그냥 그 능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그 모양을 보고 본뜬 나라들이 참 많이 생겼죠. 중국에서부터 뭐 중국도 우리 수교하기 전에 김우중 회장 계실 때 냉장고 공장을 만들어주러 중국 갔어요. 그때는 중국이 어느 정도였나 그러면 드라이버를 들고 있는 사람 드라이버 들고 있으면 볼트를 날라주는 사람이 올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하고 그런 나라가 지금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아 이거 완전히 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2: 중국이
0: 아 그렇습니다. 지금은 K-POP의 그 흉내 뭐 7명 8명 그 율동하고 노래를 로봇가 다 해요. 같이 똑같이.
1: 네.
0: 아 거의 완전히 아 이래 가지고는 지금은 완전히 그 쓰레기가 하나도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항주에 갔는데 거기는 아주 깨끗합니다.
1: 네. 기술 발전이 참 빠르게
0: 기술도
1: 이루어지고 있고요.
0: 발전이 됐고 아주 그 환경도 그건 전부 전기 자동차니까 매연을 내는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아리바마 뭐 그타 여러 가지 로봇 회사들 이번에 가는데 본사 견학하는데 다 돈 내고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예약이 잘 안 돼. 아, 그럴 정도로 발달이 돼서 그러면 우리가 이 나라에는 자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라죠. 그 정말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선진국에 치고 자원이 이렇게 없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밖에는 자원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손놀림. 요거 가지고 이제까지 이렇게 경제 선진국이 됐는데 지금 이것을 놀게 하고 이 값을 너무 비싸게 하면 우리는 뭐 아무리 산에 가도 열매 하나 먹을 게 없잖아요.
1: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또 화합과 또 집중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0: 아, 네. 예, 뭐 네. 굉장히 중요한 네. 겁니다. 국가 경영이나 저는 뭐 가정 경영이나 기업 경영이 거의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정 경영 가정에도 애들이 배고파서 막 우는데 부부 싸움만 하면 안 되잖아요.
2: 그렇죠.
0: 아유, 우선 애들 밥 먹여 놓고 그냥 부부 싸움 해야 될 거.
1: 또 오랫동안 이렇게 사업을 해오신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또 이런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청취자 사연 도착했는데요. 함께하겠습니다.
2: 샬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죄와 악,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입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극동방송 또 믿음의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편안하세요. 이런 글이 왔네요.
1: 네. 귀한 사연 보내주신 성도님 감사합니다. 사연 채택된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함께 나누고픈 사연 있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찾아주시고요.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동국성신 대표이사로 계시는 강국창 회장님의 은혜의 간증, 또 인생의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 또 한 번 오셔야 되겠어요? 내 얘기가 많어.
0: 예, 많아.
1: 네, 감사합니다.
0: 많습니다.

0: 오늘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1: 네.
0: 목사님 감사합니다.
2: 아, 뭐 저희가 감사하죠.
1: 감사합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57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배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대구 달서교회 박종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인류학자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그의 저서 총균쇠에서 인류가 정착 생활을 하면서 부를 축적하게 된 이후의 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정착 생활을 통해 식량을 비축할 수 있게 되면서 정치적 엘리트 계급이 등장했다. 이들은 남이 생산한 식량을 통제하고 조세를 징수하며 스스로 먹거리를 장만해야 하는 노동에서 벗어났다. 이 비축된 식량으로 왕과 관료 그리고 정복 전쟁을 수행할 군대를 부양하면서 인류는 더 쉽게 정복과 지배를 일삼게 되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 시대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롭고 부를 많이 축적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공동체는 부의 축적과 풍요 속에서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무너진 부패한 사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뜻이 같아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물질이 들어가자 특권층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착취하면서 자신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그들이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도 자의적 종교 행위를 이어갔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모스 4장 4절 5절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 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렸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죄를 쌓는 자의적 예배였고 하나님은 그것을 향해 너희가 기뻐하는 일일 뿐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향하여 엄중하게 선포하였습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우는 사자처럼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겠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이 무선 경고 이면에는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죄에서 돌이켜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심판하시기 위해 오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점검해야만 했습니다. 아모스 4장 1절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모스 선지자는 사마리아의 귀부인들을 향해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부르며 그들의 세 가지 죄를 고발했습니다. 첫째, 그들은 가난한 자를 압제했습니다. 둘째, 불쌍한 자를 짓밟았습니다. 셋째, 남편들에게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상류층이 누리던 화려한 부와 사치스러운 술잔치는 힘없고 약한 자들의 고통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혜택을 당연한 권리로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착취를 보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며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이웃을 착취해 얻은 풍요는 하나님 부재의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판하시기 위해 오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는 내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부패한 사회성을 지적한 후 곧바로 베델과 길갈에서 자행되던 종교적 열심을 고발했습니다. 당시 구약시대 규례에 따르면 희생제사는 1년에 한 번, 십일조는 보통 3년에 한 번 드렸습니다. 아모스는 너희가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십일조를 바치고 있구나.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감사제로 드리고 자원제를 큰 소리로 자랑하며 선포하는구나 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의적 예배를 행하는 자들을 향해 칭찬이 아닌 분노를 쏟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구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너희 희생, 너희 십일조, 너희가 기뻐하는 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예배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부유한 엘리트 계층은 왜 아침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을까요? 자신들의 축적한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했던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압제에서 착취한 물질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판하시기 위해 오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전인격적인 돌이킴, 즉 진정한 회개가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축적한 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우상처럼 떠받들었던 풍요를 거두셨습니다. 기근, 가뭄, 농작물 재앙, 전염병과 전쟁, 소돔과 고모라 같은 파괴 등 하나님은 무려 다섯 번의 재앙을 내리시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오중적인 탄식과 반복 속에서 발견되는 것은 심판 속에서도 어떻게든 자기 백성을 돌이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입니다. 회개의 뜻을 지닌 히브리어 슈브는 단순히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는 정신적 작용이 아니라 가던 길을 멈추고 몸을 완전히 돌려 본래 있던 자리, 즉 하나님의 길로 걸어나오는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 생겨난 부조리한 삶의 습관들, 잘못된 예배의 형태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과 나란히 발을 맞추어 걸어가는 동행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입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휴부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공동체는 부의 눈이 멀어 사회적으로는 부지를 행하였고 종교적으로는 부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의적 예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사회와 자의적 예배를 반드시 해체하시겠다고 경고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정한 회개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북이스라엘 향한 경고는 마지막 심판을 남겨둔 세상을 향한 경고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즉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방주 안에서 보호받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에게 임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회개와 믿음으로

0: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북로에 위치한 대구 달서교회 박종철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구전화 053-283-0675번 대구 달서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3: FEBC 게시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남로회 남선교회연합회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덕천교회에서 선교 찬양제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338-91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범천교회가 6월 1일 월요일부터 7월 31일 금요일까지 사무 간사를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세례교인 이상이며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이 요구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2680-140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퉁이돌 선교회가 6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구 부광교회에서 북한 선교 사역 소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2-796-884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곡 순복음교회 전도활성화 프로젝트팀이 6월 4일 목요일 오후 1시 더원교회에서 현장중심 전도훈련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2362-461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대흥교회가 6월 7일 주일 오전 10시 창립 50주년 기념주일을 시작으로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851-432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대연 성결교회 임서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이 주보 1면 맨 위에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주일을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절 때에 첫 번 성령 강림절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기사처럼 신문에 취재한 기사처럼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킨 대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함께 한 곳에 모여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아주 급하게 강력하게 부는 바람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꽃이 이렇게 막 올라갈 때에 불꽃 끝에 마치 사람의 혓바닥 같은 불꽃, 불꽃의 혀 같은 것들이 사람들의 머리마다 임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주의 성령으로 사로잡히는 경험을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세계가 물질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 영적 세계는 악한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물질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그 악한 사탄의 세력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 영적 세계가 물질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악한 영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경험한 것과 경험하지 못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또 하나의 일이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할 일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공식처럼 해서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사모하고 구할 때에 성경의 마지막 때는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아무리 장대비가 쏟아져도 그릇 엎어놓으면 물 한 방울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그릇 엎어놓은 것처럼 상태에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면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사모한다면 주께서 우리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누구나 얼마든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은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외국어를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에 의해서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모국어를 잊어버렸어요. 그래도 유월절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데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입에, 제자들의 입에 각국 나라의 말을 집어 넣었던 것이지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임재의 이 사건은 우리 교회 사적으로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예우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교회를 몇년 다녔든 상관없이 약속하신 주의 성령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에 영적 세계에 눈이 열려지게 되고 영적 세계에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생겨난 게 교회입니다. 배신자였고 비겁자였던 그러한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하네요. 성경은 그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믿기로 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 3,000명을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날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 강림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이 변화됩니다. 예수님 잡힐 때다 도망쳤던 그 배신자, 비겁한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 싶게. 옛날 TV 프로 중에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근데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맞아 비겁쟁이가 담대한 자들이 되었어요. 배신자들이 순교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실제적 사건이라는 것을 전하는 일에 목숨까지 바치는 순교를 할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도 가끔은 자기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는 해요. 그런데 가짜에다가, 거짓말에다가 목숨 바치는 경우는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짜라면은 그 일에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목숨 바치면서까지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게 참 진리고 진실이었기 때문에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해지게 됐고 우리도 구원의 진리를 알아 구원받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표정이 바뀌고요. 말투가 다 바뀌고요. 태도가 바뀌고요. 이렇게 말하면 아멘도 잘하고요. 막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투덜대던 입술이 아멘의 입술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이들이 성령 받고 가장 먼저 언어가 바뀌었다는 건 그 상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지만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임하면은 가장 먼저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쓰는 용어가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겸손해지고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성령 강림으로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지요. 오늘 이 교회가 처음 생겨날 때에 그들의 언어가 바뀌어져서 각국에서 온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졌다고 하는 이 일은 교회의 사명이 뭔가? 교회의 사명은 복음 증거와 선교하는 일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천국까지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함께할 때에 평범한 성경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바뀌게 되고 그 성령님이 함께할 때에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이 복음 증거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특별한 은사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인격적인 것을 다 간섭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들고 예수 믿고 변화된 내 삶이 걸어다니는 전도지가 되게 해서 나를 통해 복음 증거하길 원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원하시는 것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 임할 때에 초대교회가 생겨났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 성경책 그대로 보고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거기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이 생겨났어요. 두 번째 떡을 떼는 성찬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 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이 임할 때에 자기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알고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길 원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그렇게 기도를 통해 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것을 떼어주는, 자기 생명까지도 나누어주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고 그러한 듣도 보도 못한 공동체가 생겨나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뒤집어버렸어요. 세계 전체를 바꿔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나도 하나님께 나와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주께서 날마다 더하셨더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건물이 크고 화려한 교회도 좋지요. 프로그램이 다양한 교회도 좋지요.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교회도 좋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살이 고달프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교회만 탁 들어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야 돼요. 세상은 긴장해야 됩니다. 눈치 봐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늘 부담이 있고요. 그런데 교회 오면 참 좋다. 말로 설명 못하는데 위로가 되고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고 마음이 참 편해지다.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돼.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쉴 곳 없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받아주고 실수해도 괜찮고 자빠지면 일으켜주고 그런 곳이 어디 있을까? 그게 교회인데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먼저는요, 다시 42절 말씀 보세요. 그 앞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뭘 받았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진 사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지옥 같은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때문에 그 출발이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몇

100독 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독 채우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되고,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운 것을 행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활자 속에 있지만, 내가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면 말씀이 툭 튀어나와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건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말씀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친정 같은 편안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편안함은 페이크 편안함이에요. 가짜 편안함이에요. 말씀이 없는 사랑은 자기의 마음을 만족하기 위한 사랑의 경우들이 많아요. 사랑을 함으로써 내가 사랑받았다고, 아니, 사랑을 했다고 내가 좀 이렇게 희생했고 헌신했고 어려운 사람 도왔다는 걸로 스스로 자기 프라이드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자기 위로를 받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말씀이 기초된 따뜻함이 진정한 따뜻함이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거지요. 그러면 그러한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려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비로소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전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친밀함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다스림받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고 거기에 진정한 평안과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선 실수하면 큰일 나지요. 잘못하면 난리 나고요. 책임져야 하지요. 세상이 그런 곳이라면 교회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꺼이 잘못을 용서해 줄수 있고 실수를 용납해 줄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해 주고 축복해 주고 이럴 땐 아멘도 잘하고 막 그런 교회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추운 겨울을 만난 사람들에게, 무더운 여름에 지쳐버린 사람들에게 그러한 시원한 얼음 냉수, 따뜻한 핫팩 같은 교회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돼. 성도들의 대화 가운데 말씀이 중심이 있어서 그 대화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의 입에서 은혜 받은 간증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돼요. 그게 어색한 분위기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교회의 평강은, 교회만큼은 세상과 다르게 편안한 곳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내 심령이, 내 마음과 생각이 말씀으로 다스림받고 성령으로 다스림받을 때에 누군가에게 편안을 주고 진정한 사랑을 행할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다시 42절 보세요. 노란 글씨로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뭐가 일어난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진짜 만남, 진짜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교제는 단순한 인사 정도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나가면서, 아유, 잘 지내시죠? 별일 없으시죠? 이건 진정한 인사는 아니에요. 진정한 교제는 아니에요. 교제는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교제는 삶을 서로 나누면서 공감하고 그 같은 거를 공유하는 게 진정한 교제인 것이지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내가 말씀 받다가 생긴 나의 믿음을 나누어 주고, 때로는 그래서 눈물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더 나아가서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것들도 나누고. 그래서 44절, 45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물질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을 모두 다 모아가지고 N분의 1로 똑같이 나눈다. 공산주의 사고가 여기에서 나오는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따뜻한 마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기 거라고 움켜쥐지 않고 내 거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자기 것을 기꺼이 띄워주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의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나의 필요를 나누어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지혜는 필요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요. 성도들끼리 돈 빌리려고 하시면은 시험 듭니다. 그 성도가 나한테 돈을 빌리러 올 때는 갚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빌리러 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나한테까지 빌리러 왔을까? 그래서 어떻게든 빌려줬는데 받기가 힘들다는 걸 알고 빌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 가운데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정말 안테나를 쭉 세워가지고 말 못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은 없을까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능력만큼 근데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자꾸 와서 빌려달라 그러면은 굉장히 부담되고 관계가 깨져요. 그때 할 수 없이 내 능력 이상으로 빌려주고 또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보증서서 끌어들여가지고 그 사람 요구하는 만큼 다 도와줬다? 여러분 못 받는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돈 잃고 사람 잃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빌려줄 수 있는 능력만큼 절대 외면하면 안 돼요. 기도해드려야 되고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줘야 돼요. 빚내면서까지 도와주는 건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도와줄 때에 저 사람이 갚을 가능성은 별로 없을 거야. 그래서 못 갚아도 괜찮아. 그 정도 마음이 있으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죽 어려웠으면 저한테까지 도와달라고 했겠습니까? 저 성도님 빨리 도와주셔서 빨리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빌려준 돈을 다시 갚을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갚아주면 감사한 거고 더 나아가서 이자까지 쳐서 알아서 이렇게 해주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사랑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는 사단의 틈을 줘서 사단에게 틈을 줘서 사단에게 이용당하면 안 되지만 또 이런 것 때문에 사랑까지도 빼앗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더 풍성하게 만들되 지혜롭게 사랑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누군가 혼자 아파하고 있으면 혼자 아파하게 놔두면 안 됩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기도해주고 또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됩니다. 혼자 울고 있게 만들면 안 됩니다. 혼자 무너진 채로 있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누군가 힘들 때에 마음을 써주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마음을 먹고 사는 존재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먹고 사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먹고 힘을 얻고 살아납니다. 남편은 아내의 위로하는 그 마음을 알고 자기를 믿고 존경하고 따르는 그 마음을 아는 순간 남자는 힘을 얻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먹고 사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먹고 살고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을 잘 요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대접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먹고 삽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고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 사정을 물어봐 줄 때에 그 사람은 그 마음을 알고서 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사랑은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에게 오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오셨어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아, 우리 교회 처음 오셨나요? 아이고, 저보다 먼저 되셨군요. 그런데 오랜만에 오셨나 봐요. 저랑 같이 점심 같이 하시지요? 식당에 모시고 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삶을 나누면서 아 그런 일이 있으시군요. 제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기억하고 기도 수첩에 적어놓고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건데 자꾸 성령님이 감동을 줘. 그러면 나도 부족하지만 사람은 생명을 나누는 거잖아요. 나도 만원 밖에 없지만 거기에서 3천원이라도 뛰고 5천원을 뛰어서 생명을 나누어 주는 곳. 이게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요.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 다름이 나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나하고 다른 것 때문에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때로는 그래서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섭섭함이 생길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따라합시다. 죄송합니다. 공사 중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모두는 미완성. 그래서 지금도 공사 중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공사 한 현장에 가가지고 길 막아놓고 공사한다고 막 화를 내고 막 일하는 분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왜 이 시간에 길 막고 공사하냐고. 그리고 막 성질 나면요. 냅다 차를 몰고 가버려 걷다가. 사람 다치든 말든. 그러면 지참한 시멘트에 빠져가지고 엉망이 되지. 그 시멘트는 마르기도 전에 그래가지고 그냥 엉망이 되는 거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는 뭐냐? 공사 중이면 불편하고 귀찮아도 돌아갈 줄 아는 게 지혜 아니겠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공사 중입니다. 미안하지만 돌아가 주세요. 제가 한 성깔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사 중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 연약함과 미성숙함을 가지고 이 교활한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장난질을 치고 또 우리 삶의 현장은 공사 중이니까 엉망진창이니까 사는 게 힘들어. 사는 게 늘 힘들어. 근데 거기다 대고 점수 매기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따지고 추궁하고 정죄하고 아니지요. 알아봐줘야지. 그걸 알아봐주는 마음이 있으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현실은 광야인데 그 광야에 시원한 생수 한 사발 대어주고 그 광야에 시원한 그늘 하나 만들어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광야길 갈만하잖아요. 저는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넓은 마음으로 안아주고 품어주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 준비한 거 다 못 전하겠어요? 결론으로 갈게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까칠함을 덜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깐깐함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옛날 토로트 가사에 님이라는 노래가 있었지요. 그 가사에 보니까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붙이면 남이 되고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띄면 님이 되고. 근데 여러분 아세요? 내가 띄어내려면 그런 대로 참고 띄어낼 수 있어 아파도. 근데 남이 띄어내려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어. 너무 아파가지고. 우리 모두는 까칠한 가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서로 안고 살아야 돼. 그래서 저 사람이 아플까 봐 내가 내 가시를 떼어주는 게 성숙이고 사랑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은 미성숙해서 여전히 가시채 나한테 안기려고 그래. 아파.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 아픔을 생각하며 안아주면서 그 사람을 비벼대면서 그 사람의 가시가 저절로 떠들어질 때까지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이게 지금 원고 지금 다 넘기고 있어요. 다 넘어가라. 다 넘어가라. 되게 좋아하시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누군가에게 이 예수님이 되는

0: 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대연 성결교회 임서국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 전화 051-642-0747번 대연 성결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늘 푸른 초장,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KBS 이미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여러분, 하늘을 본 지 얼마나 되셨어요? 평소 하늘 보세요? 저기 저 시골에 놀러 가셔서나 이제 별 보려고 그럴 때 있는데 어딘가 이렇게 특별한 곳에 가서 가끔 하늘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눕게 되면요, 위를 보게 돼요. 누우면 하늘 봅니다. 서 있다 보면은 위를 볼 기회가 많지 않아요.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병원 수술방에 들어갔는데 그 수술방 천장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있더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사람이 그 눈 뜨고 누울 일이 많지는 않잖아요. 누우면은 힘 쫙 빼고 편안하게 하늘을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긴장된 상태에서 위를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어느 한의원에 간 적이 있는데 한의원 그 침대마다 누우면은 바로 위 천장에 성경 말씀이 붙여진 곳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그 병원이든 한의원이든 어떻게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그 마음들 느껴지더라고요. 자, 저 한적한 시골에 누워있다 생각하시고요. 힘 쫙 빼고 편안하게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우리 찬빛 되신 예수님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바로 시편 121편 말씀 토대로 한 찬송이죠.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그런 이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말씀 토대로 한 찬송. 그렇죠? 아, 우리 0490번님 참 좋아하는 찬송이라고

좋습니다. 자,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계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오늘도 여기저기 전국 각지에서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잘 오셨고요. 한주 동안도 참 수고 많으셨고, 평택, 양평, 또 익산, 의정부, 인천 남동구, 고흥, 베란다에서 서면은 하늘과 바다가 보여요. 평온합니다. 0390번님, 4496번님도 또 앱으로 이렇게 듣고 계시면서 메시지 주셨습니다.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렇게 무료로 메시지 보낼 수 있고, 50번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께서 신청곡 또 전도 요청, 본인이 방학생이다, 방학 뭐든 좋습니다. 한주 동안 있었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감사한 제목들도 나눠주십시오. 오늘 5월 29일, 5월의 마지막 금요일인데요. 가정의 달 5월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한 일주일 동안 새끼라 가족전도 영상 여러분께 나누고 있는데, 사랑 고백했던 우리 새끼라 가족전도 영상 잘 편집해서 여러분께 보내고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영상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새끼라 제가 스튜디오 안에서 가족전도 하고 있는 그 모습과 함께 많은 분들 전화 연결할 때 사랑해라고 고백하는 가족전도 사랑 고백 영상을 여러분께서 받으실 수 있겠어요? 받으셔서 여러분 가족에게 전달해 주시고, 전도 대상자에게도 여러분 많이 많이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대문에서 8236번님 듣고 계시네요. 자, 오늘 금요일인데 한주 동안 여러분 수고 참 많으셨고, 아까 정말 누워서 하늘 보면서 하나님 생각하듯이 우리 편안하게, 자, 쉼이라는 찬양 보냅니다.

향기로운 나무의 쉼. 아주 좋은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주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주말에 쉼도 가지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품에서 영적인 쉼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 픽업하면서 서울 반포에서 출석해 주신 우리 0199번님 찬양이 참으로 힘이 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동탄에서 둥이들 유치원 보내고 부천으로 또 와가지고 허리 치료 받으면서 새끼라를 듣고 계시는 7930번님 고맙습니다. 사과밭에서 일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시네요. 또 와 8929번님 안수 집사님들과 땀 흘리며 일하며 주님의 복 많이 받는 날이에요. 최규인 집사님 가남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이기고 계신다고 연락이 왔다고요. 아 그래요. 모두 기도로 함께 응원을 해주고 계시면서 사과밭에서 사과를 심기 위해서 야 땀을 흘리고 계시네요. 자 영상이라고 보내주고 계십니다. 새끼라의 가족전도 영상 보고 싶으신 분 가족끼리 서로 사랑해 또 하나님 사랑 얘기할 수 있는 사랑 고백 영상 아직도 못 보신 분들 샵 1069번으로 영상 두 글자 보내주시면 자동적으로 유튜브 링크 여러분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전달하시고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꼭 전달해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도 대상자들이 극동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마음문 열어져가지고 또 저하고 또 전화 연결돼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의정부에서 배송하면서 출석해 주신 2682번님 감사합니다. 1455번님도 오셨고요. 자, 어디서 듣고 계실지 강릉에서 오랜만에 출첵을 하셨어요. 다시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다고요. 잘하셨네요. 그때 방학생이어가지고 아는 60대 언니랑 선물 받았었어요. 지금 또 역시 새끼라 열심히 하는 모습 짱이라고 하시면서 아 3590번님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올해 초에 연결이 됐군요. 강릉의 방학생 교회 나가기 시작한 거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했던 41장 10절 이사야 말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0: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현석주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3시 17분 지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어떤 분이 수술방에 들어갔는데 수술방 천장 위에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다 적혀 있더래요. 더 간절할 때 하나님이 더 보이죠. 보니까요. 포도밭에서 경기도 송산. 야, 이 포도 유명한 데죠. 5932번님. 태양을 마주하면서 일하고 계시면서 또 극동방송 듣고 계시고요. 충북 청주 가경동에서 듣고 계신다고. 3042번님. 가족전도 영상 보내달라고요. 네, 영상이라고 두 글자가 문자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유튜브 링크 가게 돼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청주에 우리 청취자들이 많이 늘고 있네요. 많이 알려주십시오. 우리 극동방송. 청주 본부도 생겼거든요. 충북의 많은 청취자들이 극동방송 통해서 하나님께 꼭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할머니 집 가는 길에 신나요 신나 9713번님도 듣고 계시고 서울 신월동에서 교육 다녀와서 집에서 듣고 계시는 0133번 0113번님 잘 오셨어요. 아이고 0705번님 남편 졸면 안 됩니다. 응? 막히는 내부 순환로에서 지금 졸고 있다고 남편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김포 시 이모님 댁 가는 길인데 우리 0705번님 남편 네, 정신 번쩍 또 깨우셔야 됩니다. 자, 이 시간에 전도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전도 대상자가 옆에 계시네요. 옆에 계세요. 자,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도 요청이 있는데 전도 대상자가 옆에 있어요. 자, 신호 갑니다. 자, 생방송 중에 갑자기 전화합니다.
1: 할렐루야.
0: 네. 우리 이춘식님 맞죠?
1: 네네.
0: 네. 김인수 PD입니다. 예. 네. 자, 전도 대상자분이 지금 옆에 계시나요? 통화 가능하세요?
1: 네, 네, 옆에 계십니다.
0: 이현국님, 두 분이서 어떤 관계세요?
1: 우리 거래처 사장님이십니다.
0: 거래처? 어떤 거래처인가요?
1: 여기가요, 저 타일, 도기란 아주 고급 제품만.
0: 타일?
1: 판매. 예, 예.
0: 타일 쪽의 사장님?
1: 예, 예.
0: 우리 이춘식님은 또 그쪽하고 거래하는?
1: 저는 시공.
0: 예. 아, 그렇군요.
1: 시공업자입니다.
0: 타일. 어느 지역이세요?
1: 여기 대전입니다.
0: 대전. 자, 네. 대전의 타일 사장님. 옆에 네. 계시고 지금 교회 현재 네. 지금 쉬고 계시는 분이시겠죠?
1: 네, 9년 방학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0: 9년, 9년.
1: 네, 어머니가 권사님이시죠.
0: 아, 한번 바꿔주시죠.
1: 네.
0: 네.
1: 통화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0: 이현국 사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하는데요.
1: 네,
0: 극동방송
1: 반갑습니다.
0: 들어보셨어요?
1: 네네네.
0: 어떻게 듣게 되신 거예요?
1: 뭐, 극동방송은 웬만한 사람 다 알죠, 뭐.
0: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1: 네네.
0: 본인은 어떤 계기로?
1: 아, 옆에, 저거, 네, 옆에 사장님이
0: 네.
1: 계속 전도를 하셔갖고.
0: 네, 그러니까 옆에 사장님이 알려주셔서 듣게 되신 거군요.
1: 네네네.
0: 그래서 오며 가면서 가끔 들으세요.
1: 네네네.
0: 9년,
1: 자주
0: 그리고 9년 전까지는 교회 잘 다니셨고.
1: 듣고 말씀하고. 네네네.
0: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또 옆에 우리 이춘식 사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방송국에 저 생방 중에 이렇게 요청하셔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혹시 방송 듣다가 전화 받으셨나요?
1: 네네.
0: 아, 그렇군요. 이 시간에 저희 막 전화하고 이런 방송 오늘 처음이신가요? 아니면 좀몇번 들어봤나요?
1: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0: 들어봤어요. 아, 그 들어보시면서, 아, 나에게도 기회가 될까? 나도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 분명히 하셨을 것 같은데? 예?
1: 그런
0: 그쵸?
1: 생각 아직 안 해봤습니다.
0: 아,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1: 네네네.
0: 일단 그래도 그냥 듣고 계셨고, 그거 막
1: 네네.
0: 선물 드리잖아요?
1: 선물을 주세요.
0: 네. 선물 드리거든요. 이렇게 전화 연결되면. 제가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하나 골라보세요.
1: 네.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매화연에서 약과 세트. 더치커피스토어에서 커피, 견과네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루브로파레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1: 커피로
0: 있습니다.
1: 갈게요.
0: 커피로.
1: 네네네.
0: 알겠습니다. 커피로 전해드리고. 우리 옆에 이춘식 사장님도 뭐 하나 드리고 싶은데.
1: 잠시 바꿔드리겠습니다.
0: 예.
1: 네. 여보세요?
0: 예. 사장님은 어떤 선물 드릴까요?
1: 저는 하루 경과로
0: 알겠습니다.
1: 해서.
0: 견과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이현국 님이 그래도 좀 마음이 열려 있나요?
1: 열려 있으시죠?
0: 열려
1: 며칠
0: 있어요.
1: 전에 저 사모님하고 교회 가자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0: 아,
1: 그래서
0: 이현국 씨가 사모님께 아내에게
1: 제가
0: 교회 가자고 얘기해볼까 한다고 그랬어요. 갈 마음이 있군요.
1: 네.
0: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극동방송도 듣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바꿔주십시오. 예.
1: 네네네.
0: 네,
1: 저는
0: 이현국 님.
1: 바꿨습니다. 네네네.
0: 아내에게 교회 가자는 말을 해볼까 한다고요?
1: 네네네.
0: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드셨어요?
1: 옆에서 전도를 잘
0: 우리
1: 해주시니까
0: 이춘식 사장님께서?
1: 다시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요.
0: 아, 그렇군요.
1: 네네네.
0: 그러면 내일 모레부터 한번 도전해볼까요? 내일
1: 아,
0: 모레?
1: 정말 못해요?
0: 내일 모레부터.
1: 네네네.
0: 예.
1: 알겠습니다.
0: 혹시 가실 교회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이춘식 사장님 교회 가면 되나요?
1: 네,
0: 같은
1: 같은
0: 동네인가요?
1: 교회. 아니에요, 아니에요.
0: 예?
1: 아, 저는 서울로 다니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저는 동네로 다니면 됩니다.
0: 그러면은 이영국 사장님께 그 동네에 건강한 교회, 대전에 있는 교회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1: 예, 댁 옆에 함께 하는 교회라고
0: 예.
1: 침례교 저기 있습니다.
0: 예. 아, 그쪽으로 인도하시려고요?
1: 거기 가까우시니까
0: 아,
1: 거기가
0: 가까우시니까
1: 함께 하는
0: 좋습니다.
1: 교회라.
0: 좋아요. 또 저희
1: 이쪽
0: 대전극동방송하고도
1: 극동방송 이사장님하고도 관련이
0: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거기 가시면 되겠네요.
1: 네.
0: 아내분에게도 잘. 아, 그러면은 아내도 지금 방학 중이죠?
1: 네네네.
0: 아내도 지금 교회를 쉬고 계시면은 아내분에게는 뭘 드릴까? 주얼리를 드릴까요? 화장품을 드릴까요?
1: 아무거나 주십시오. 나저 여자들이 원하는 걸잘 모르니까.
0: 그러면 주얼리 쿠폰을 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0: 주얼리 쿠폰을 드릴 테니까 오늘 있었던 일을 꼭좀잘좀 얘기해 주시면서 내일 모레부터 우리 아내와 함께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일단 혼자라부터 스타트를 끊어서 갈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해 봐요.
1: 네,
0: 네,
1: 그렇게 하겠습니다.
0: 지금 저랑 같이 결단의 기도를 한번 할까요? 저 따라서. 결단의 기도.
1: 네네네.
0: 우리 사장님. 좋으신 하나님. 저 따라서요. 좋으신
1: 좋으신
0: 하나님.
1: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0: 구원

0: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자, 우리 이연국 사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1: 네, 고맙습니다.
0: 내일 모레부터 꼭 이제 예배 드리시면서 예수님을 지금 믿는다라고 고백하셨잖아요.
1: 네.
0: 믿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니까 이제 교회 가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좀 깊이 더 알게 되셨으면 좋겠고 예전에 그 신앙생활 했던 것들 다시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더 아마 더 굳은 믿음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극동방송 계속 들어주시고요.
1: 네, 예. 알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옆에 우리 이춘식 사장님도 이렇게 좀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아멘.
0: 예, 예. 우리 이연국님, 사장님.
1: 네.
0: 혹시 좋아하는 찬양 있으세요? 기억에 남는 찬양이라든지.
1: 뭐 전화 통화를 해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0: 제목곡 얘기 안 하셔도, 예, 뭐 멜로디만 얘기하셔도 좋고 흥얼거리셔도 좋고 가사 얘기하셔도 좋고.
1: 네.
0: 생각 안 나세요?
1: 네네네. 아, 생각이 안 나.
0: 그럼 우리 이춘식 사장님은요?
2: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0: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 우리 이춘식 사장님은 장로님 같은 분위기예요.
2: 아, 별명만 장로.
0: 별명만 장로님.
2: 네. 네.
0: 그러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도 요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이영국 사장님 잘 좀 옆에서 도와주시면서 교회 꾸준히 잘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2: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이 찬양 나누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영국님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아이노스 이동영 김윤희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전해드렸습니다. 3시 31분 생방송 새껴라 극동방송을 통해서 듣고 계십니다. 마산 병원 가는 길에 우리 129번님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봉화에서 블루베리 적과하면서 또 듣고 계시는 4563번님도 엄청 뜨거운 가운데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데 건강 잘 조심하시고요. 서울 강동구에서 매일 열청 중 열심히 애청하고 계시는 우리 6599번님 강동구 우리 미용실 원장님 아유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 미용실 원장님들 극동방송 틀고 계시는 원장님들 정말 짱이에요. 짱짱짱 전도가 잘 되고 있습니다. 7807번님 다음 주 지리산 3박 4일 등정 예정이었는데 중2 딸 갑자기 다리 무릎 염증으로 못 가게 됐어요. 아유, 서운하고 섭섭할 것 같은데 잘 위로해 주시고 전라남도 보성 용정중학교 지리산 등정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광주의 국송이님도 오셨고 6982번님 매일 듣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전주에서 사전투표하고 아들 학교에 가서 하교길에 집에 차로 모시고 와서 나주 고향 집에 가시면서 우리 6206번님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하고 내일 사전투표 6월 3일 본투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투표하시고요. 탁송일 하면서 전국 다니면서 지역별로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0318번님 혹시 이분이 지난번에 이번 주인가요? 탁송일 하다가 전화 연결돼가지고 교회 가겠다는 분 있었는데 탁송일 하시면서 0318번님이 막 이렇게 극동방송으로 맞춰놓는 분 아니신가요? 응? 야 차를 고객할 때 인계할 때 전도하는 마음으로 극동방송 주파수를 맞춰놓고 내리면서 효과 있을까 궁금했었는데 아 맞네요 맞네 어제 같은 탁송 기사님이 계약하시는 새끼라 방송 들으면서 더욱 열심히 주파수를 맞춰야겠다는 소망이 생겼다고 야 고맙습니다 우리 0318번님 저희가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두천 택시기사님 운전하면서 잘 듣고 계신다고요 1491번님 고맙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 대구에서도 7899번님 듣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에 전도 요청이 또 있습니다 친구 전도를 요청한 분 강명래님이 요청을 하셨는데 우리 강명래님은 제가 찬양 나가는 중에 연결이 이미 돼 있고요 우리 친구분에게 전화 한번 해볼게요 8760 친구에게 전화합니다.
1: 네,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저 배인수님 맞죠?
1: 네.
0: 저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하는데요.
1: 네, 안녕하세요.
0: 친구분 가운데서 강명래님 있죠?
1: 네.
0: 강명래님이 그 전화 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놨나요?
1: 네.
0: 이제 극동방송에 사연을 보냈어요. 배인수님 사연.
1: 아 그래요?
0: 그래서 당첨돼가지고 선물 드리려고.
1: 아유 감사합니다.
0: 예, 자 선물 어떤 선물이 있냐면 네.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유산균, 김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세트, 약과 세트, 커피 세트, 견과,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1: 아 저요 유산균이 유산균. 좋을 것 같은데.
0: 유산균 알겠습니다. 네. 유산균. 어떻게 친구 강명래?
1: 아 근데 예. 강명래님이 무슨 사연을 보냈나요?
0: 무슨 사연을 보냈을지 궁금하시죠?
1: 네.
0: 잠시 뒤에 알게 될 건데. 네. 사연 보낸 우리 강명래님 어떻게 친구예요?
1: 아 저기 우리 아이 어렸을 때 네. 초등학교 예. 1학년 같은 반 엄마 같은 동네 살았고요.
0: 아 학부모로 만나셨구나 서로.
1: 아, 예, 같이 이웃이요. 네.
0: 이웃으로. 같은 동네 네, 지금까지도 네. 잘 알고 계시고.
1: 네, 그렇죠.
0: 강명래 님이 요청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서 선물 받게 됐으니까 강명래 네. 님도 한번 어떤 선물

0: 를 드릴지 한번 물어볼게요.
1: 아이
0: 강명래님? 어떤
1: 네.
0: 선물을 드릴까요?
1: 아니, 전안 주셔도 돼요.
0: 아니, 얼른 빨리요. 지금 바빠요,
1: 아니에요,
0: 지금.
1: 저는
0: 아니,
1: 저기
0: 바쁘니까 얼른. 네. 빨리 여기서 하나
1: 저안 주셔도
0: 골라보시고.
1: 되는데.
0: 지금 다른 거 해야 되니까, 네. 어떤 거? 제가 알아서 드릴게요, 그러면요. 자, 우리 두분 인사 한번 하십시오.
1: 민순 집사 안녕.
2: 안녕. 무슨 사연을 보냈을까
0: 자,
2: 궁금하네.
0: 무슨 사연이었냐면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강명래 님이 배인수 님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대요. 한번 하십시오.
2: 아이고 참또 민순 집사 눈물이 나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 빨리 나와. 고마워요 간사님. 여기까지도 나전 어려운데 환경에 있는 나를 구해주고 아이고 참네. 전도해주고 항상 사랑해주고 내 생각 많이 해주고 너무 고마운 친구야. 평생 잊지 못할
1: 아니야, 아니야.
2: 거야. 아니야, 너무너무 고마워.
1: 같이 정리해, 같이 가자고.
2: 알았어. 고마워.
0: 자, 우리 배인수님을 강명래님이 집사님이라고 부르시는 거 보니까 교회에서 집사 직분도 받으셨던 분이군요. 배인수님께서. 강명래님은 권사님이시고.
2: 아, 예, 권사님인데, 나
0: 그렇구나.
2: 전도하셨어요.
0: 권사님이 전도를 하셨군요, 배인수님을.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때 서로 만나가지고 집사님으로 교회 잘 다니시다가 지금 교회 안 다니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2: 아, 한 2년 됐네? 잘 모르겠네.
1: 4년 됐어요, 4년. 4년
0: 4년
1: 벌써?
0: 됐어요?
2: 와, 나도 더 잘하네. 벌써 이렇게
0: 그렇구나.
2: 세월이 많이 흘렀나?
0: 그러니까. 자, 우리 배인수님, 서울 어디세요?
2: 아, 여기요? 동대문구야.
0: 동대문구. 자, 4년 쉬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친구가.
2: 아, 그렇구나. 그렇게 많이 쉬었네.
0: 극동방송 아세요? 듣고 계세요? 혹시?
2: 아니요. 라디오는 제가 전혀 잘못 들었고 있는데, 극동방송 알고 있어요.
0: 알고는 있죠. 앞으로 이제 극동방송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부르고 계시네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오늘 배인수님 딱 선택하시고 친구분 통해서 지금 부르고 계시니까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예?
2: 아멘. 감사합니다.
0: 지금 배인수님이 아멘한 거 맞죠? 두분 목소리가 비슷해가지고, 예. 자, 그럼 이번 주부터 나가기입니다. 다시.
2: 이번 주는 안 되고 다음 주나.
0: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는 안 되고. 교회는 소개시켜 드릴까요? 아니면 갈 교회가 있나요?
2: 아니요, 그렇게 가면 돼요.
0: 그렇죠. 4년
2: 권사님이세요.
0: 전에 다녔던 교회.
2: 그럼요.
0: 동대문구에
2: 항상 제
0: 있는,
2: 마음속에 있죠. 우리
0: 항상 마음속에 있는데
2: 목사님한테도.
0: 행동이 잘안 됐죠? 자, 우리
2: 저희 마음속에
0: 행동을 옮길
2: 항상.
0: 수 있도록 결단의 기도 저랑 한번 할까요? 저 따라서. 배인순 집사님. 사랑의 하나님.
2: 사랑해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2: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2: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2: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2: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2: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겠습니다.
2: 예배드리겠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2: 아멘.
0: 잘하셨어요, 우리 배민수님. 자, 이번 주는 이제 일정이 있으시니까 다음 주부터 꼭 예배 드리시고, 앞으로 이제 극동방송도 들어주시고요.
2: 기회 가시면.
0: 106.9로 이렇게 라디오로 들으셔도 좋고요. 핸드폰에서 극동방송 어플 이렇게 다운로드 하시면 되거든요.
2: 그래요? 네.
0: 그럼

0: 핸드폰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극동방송도 들어보시고요. 알겠죠? 자, 우리 배인수님이 강명래님께 보답의 인사 한번 해보세요. 하시고 싶은 얘기.
1: 아이고, 참. 하고 싶은 얘기는 많죠.
0: 간단하게 한번 하고 싶은 얘기.
1: 친구. 아, 권사님 이전에 나의 마음속에 있는 제일 자랑스러운 친구거든요. 아,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친구를 만나서 항상 내 곁에서 어려울 때나 또 기쁠 때나 같이 옆에서 같이 있어준 거 너무 감사하고 지켜봐준 거 너무 감사하고 뒤에서 묵묵히 소리 없이 도와주고 항상 내 편에서 응원해준 우리 친구에게 감사의 인사 이 시간을 들여서 감사의 인사 드리고 싶고요. 또 제가 좀 어려운 환경에 있었어요. 저희 남편이 많이 아팠을 때 많이 정말 정말 힘들었을 때 찾아와서 많이 위로해 주시고 저를 또 하나님한테 또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항상 잊지 못할 친구예요.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님, 감사합니다.
0: 그래요. 두 분의 우정 변치 않게 계속 이어가시길 바라겠고, 우리 배인수님 이번 기회 다시 하나님께로 꼭 돌아와서 더 굳건한 믿음 가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고요. 강명래 권사님 오늘 요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0: 두분
1: 감사합니다. 네,
0: 건강하시고, 아이 두분다 울고 계시는구나. 예,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사랑해. 네, 사랑해요.
0: 예, 이렇게 두 분의 눈물 어린 통화를 했습니다. 자, 시와 그림의 항해자 신청하신 분 계시죠? 사과밭에서 있었던 분. 네. 자, 항해자 찬양 보냅니다.

0: 자, 시와 그림의 항해자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끼라. 자, 이제 마칠까 했는데요. 문자가 9627번님이 지금 사랑하는 아내를 전도하고 싶다고 하면서 아내랑 같이 있는데 지금 운전 중에 문자를 잠깐 보냈어요.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네네, 여보세요. 지금 남편분이 운전하고 계시고 아내분이 조수석에 있죠?
1: 네, 맞습니다.
0: 네네네. 자, 남편분은 운전에 집중하시고 지금 신혼이시라면서요?
1: 네, 4월 달에 결혼했습니다.
0: 예, 예. 아내분 바꿔주세요. 남편분은 운전에 집중해 주시고. 예. 4월에 결혼했으면 이제 뭐 한 달밖에 안 됐네요.
2: 네, 맞아요.
0: 네네네. 지금 어느 지역에서 지금 계시는 거예요?
2: 전 부산에 있어요.
0: 부산에? 부산에서 지금 남편이 운전 중에 있고 옆에 조수석에 있는데 아내를 전도하고 싶다고 지금 생방송 중에 문자를 주셨어요, 남편이.
2: 네.
0: 그 아내분 혹시 그 교회 다녀보셨어요?
2: 엄청 어렸을 때 한번 가봤고 이제는 이제 저번 주에

0: 일요일에 대인지교에 서울에 있는 거기 예. 한번 남편이랑 같이 갔어요.
1: 어, 서울에 갈 기회가 있었나 봐요, 지난주에.
0: 네, 볼 일이 있어가지고.
1: 볼 일이 있어서 베이지교회 네. 조정민 목사님.
0: 네네.
1: 어, 그렇군요. 어렸을 때 몇 번 가봤고 아마 남편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나 봐요.
0: 어, 네. 뭐 이사를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1: 예.
0: 그냥 일단 핸드폰으로 예배를 보고 있어요.
1: 누가요? 남편이요?
0: 네네.
1: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했나 봐요.
0: 어, 아니 창원에서 부산으로.
1: 창원에서 부산으로 이제 신혼집을 차리고 나서
0: 네.
1: 남편은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0: 네네.
1: 유튜브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그쵸?
0: 네, 맞아요.
1: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 혹시 처음 들으셨어요? 아내분?
0: 어, 아니요. 그 이제 남편이랑 차 타면
1: 가끔 들어요.
0: 항상... 어. 네.
1: 이 시간대, 이 프로그램?
0: 네, 타면은 거의 계속 듣고 있어요.
1: 전화 연결 막 하고?
0: 네, 저 그냥 자. 듣고만 있어요.
1: 제가 지금 말이 좀 빨라지는데 이제 프로그램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시간이
0: 아,
1: 오늘 전화 연결이 됐는데 아내분 아까 제가 이렇게 막 선물 불렀는데 거기서 어떤 선물 드릴까요?
0: 어, 한 번만 더 알려주시면 안
1: 돼요? 소곱창전골, 유산균, 김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커피, 견과, 주얼리, 아,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0: 김부각
1: 알겠습니다. 김부각 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특별히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오늘 이렇게 아내분을 향해서 계획을 갖고 전화를 하셨거든요. 남편을 통해서.
0: 네.
1: 그러니까 이번 기회 부산에 건강한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남편도 어차피 이제 교회를 정해서 가야 되니까
0: 네네.
1: 남편이 갈 때 우리 아내도 남편을 만난 이유가 있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한번 교회 가서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한번 좀 이번 기회에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 네, 알겠습니다.
1: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제 천국 간다라는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다고 하는데요. 그 영접하는 그 기도를 저랑 잠깐 짧은 기도인데요. 저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0: 네.
1: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1: 아멘.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남편이 옆에 지금 흐뭇한 미소로 지금 듣고 있죠?
0: 네, 맞아요.
1: 예. 그러니까요. 예. 우리 그 잠깐만 김부각 세트 잘 전해드리겠고 그 집 주소를 받으면 그 집 근처에 있는 건강한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0: 네.
1: 남편과 함께 꼭 교회 다니시면서 그 고백 지금 했던 고백 다시 한번 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꼭 모셨으면 좋겠어요. 네.
0: 알겠습니다.
1: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0: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흐르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저 김인수도 물러갈게요.
2: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3: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4: 신학의 본질은 학문이나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신학, 성령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없는 신학은 죽은 신학이다 이거요. 왜? 학문적으로는 살아서 움직이는 육을 즐겁게 할 수 있지만 영에 대해서는 죽은 신학이 되는 거예요. 신학을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한 신학은 사변화될 수밖에 없고 본

0: 현실에서 벗어나 죽은 신학에 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나의 주장이에요. 학문과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신학이 학문이기를 바랄 뿐이지 학자들의 여러 이론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는요 우상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십자가가 부활을 자랑하는 사람은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배우고 묻고 토론하기보다도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이 알고 배우고 지식이 또 성경 지식과 세상적인 지식과 교리적으로 다 알았을 때 그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말씀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고 또 그리스도와 참된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배우는 것도 과정이에요. 공부하는 게 과정이에요. 과정 속에서 학문을 알아가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는 사람에게는 신학은 절대로 학문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는 목회를 할 수 있어. 이건 틀림없어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 성령의 조명을 받으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지 않고는 조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신학자들 말 속에 신학자들 책 속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 학문으로 알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말씀에서 깨닫고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해 줄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담대히 외치고 고백할 수 있는 신학도 신학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신비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대앉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지인 하나님이 외면하고 하나님이 박대면 내가 어디로 갑니까 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들어서는 거예요. 학문은 절대로 구원 주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셔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찬양. 땅 파지 않고 관로 속에 관로를 만들어 넣어 복원하는 신기술 업체 한국 라이텍이 함께합니다.

0: R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월 29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진행자 고혜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9편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가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아,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다.

좋겠다. 잠깐이라도 아무 생각 없이 바다를 보러 가고 싶기도 하고 또 사람 없는 조용한 곳에 가서 쉬고 싶기도 하고요. 마음이 지치면 괜히 먼 곳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닷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라고 고백하잖아요. 새벽부터 아주 멀리 또 바다 끝까지 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신다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도 지금 내 마음을 아실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혼자 견디는 것 같고 또 아무도 내 상황을 모르는 것 같을 때도 있고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너를 인도하고 있다. 이 말씀은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든 하나님은 이미 함께 계신다는 거죠. 새벽처럼 기대되는 순간에도 바닷끝처럼 막막한 순간에도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찬양 올려드리고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부산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처음으로 함께 올려드린 찬양은 시편 139편 제이어스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9편 9절과 10절인데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이 담긴 찬양으로 시편 139편 함께 첫 찬양 함께 올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심을 다 함께 선포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이 담긴 말씀 카드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말씀 카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9507님께서 가장 먼저 인사를 남겨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고피디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0742님 오늘도 믿음으로 고! 주님과 함께 고혜수 피디님과 함께 고고! 외쳐주셨습니다. 4277님 반가워요 고피디님. 저는 서울입니다. 믿음으로 고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남겨주셨고요. 4411님 오, 제주에서 출첵합니다. 반갑습니다. 4549님 햇볕이 따사로운 저는 지금 서울입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서울도 날씨가 좋은가 봅니다. 현재 부산 날씨는요, 여기도 햇볕이 따사롭고요. 25.1도를 기록하고 있네요. 그리고 주말인 내일과 또 주일에는 최고 기온이 29도까지 올라가고요. 월요일까지 계속해서 맑은 날씨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말에 가족분들과 아니면 또 혼자 또 따사로운 햇볕을 맞으면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4412님, 4277님, 0742님 믿음 보내시면서 오늘 말씀 카드 받아 가셨고요. 또 오늘 처음으로 함께해 주신 새싹분도 계시네요. 5093님 믿음 보내시면서 말씀 카드 받아 가셨습니다. 4923님 저는 지금 수업을 마치고 지하철 타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어깨가 천근만근이지만 말씀과 찬양 듣고 싶어서 앱을 한번 켜봤습니다. 모두 힘내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오늘 수업 마치고 또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사실 피곤한 날인데도 이렇게 말씀과 찬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찬양 더욱더 은혜롭게 함께 부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4446님 부산은 드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제가 사투리를 잘 못해서 완벽히 반영을 못했지만 부산도 덥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또 0742님 신청곡 올려주셨네요. 손경민의 동행 신청합니다. 어느 순간에나 어느 곳에나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신청곡 코너인 거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바로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다양한 그리고 많은 신청곡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994

이은희님,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주신 새싹분이십니다. 믿음이라고 말씀 카드도 받아가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구와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 드릴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이기대 입구 삼거리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다이닝샘 부산 본점에서 식사권을, 진짜 두부가 들어가 부담없이 마음껏 먹고 건강까지 지키는 나라스팜 김두부각 선물 세트를,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심는 기업 오렌지썸에서 제철 과일을, 빛의 열매로 섬기는 기업 카페 빛에서 음료권을, 붓고 피나는 잇몸 걱정 그만, 치약 대신 사용하는 양치소금 구금에서 양치용 소금을, 이로다식품에서 어간장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쉬르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신명나는 하나님의 일꾼 기독교 전문행사업체 꾼에서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고는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금요일 코너는요, 여러분의 신청곡을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의 묵상도 나누는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신청곡으로 채워가는 시간으로 함께할 예정인데요. 어떤 찬양들이 흘러나올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또 오늘은 찬양 이어달리기 대신에 여러분의 신청곡을 마음껏 받고 마음껏 틀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꾸며갈까 합니다. 여러분의 묵상 나눔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5월 29일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다섯 번째, 아홉 번째, 529가 들어간 신청곡을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선물을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섯 번째, 아홉 번째 신청곡 보내주신 분들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또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또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찬양 올려드린 후에 신청곡으로 코너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많은 신청곡,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I Hear Worship의 음성으로 같은 마음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찬양 플레이리스트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요일 오늘 코너는요,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워가는 시간으로 함께하는데요. 어떤 찬양들이 흘러나올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묵상 나눔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5월 29일인데요. 그래서 두 번째, 다섯 번째, 아홉 번째 신청곡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선물을 바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9671님께서 날이 점점 더워지지만 고피디님 창밖 너머에 시원한 바다를 보시면서 새 힘을 얻으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부산 바다가 정말 예쁘죠. 해운대 바다를 갑자기 가고 싶어지는데요. 네, 시원한 바다를 보면서 이 맑은 날씨를 온전히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0742님, 오랜만에 찬양들을 들으니까요. 저 예전에 팔팔할 때 찬양 엄청 불렀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감회가 새롭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팔팔할 때 불렀던 시절이 떠오른다 하셨는데요. 지금도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9507님께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가 신청합니다. 때론 지치고 세상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지만요, 주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처, 또 예수님과 함께함이 저는 행복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네, 정말 세상에서는 너무 힘들지만 예수님 품 안에서 영원히 안식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0742님, 손경민의 동행, 우리의 일상에 앞서 행하시고 옆에서 함께 하시고 뒤에

서 밀어주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신청곡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에코백과 시편 잠언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최고, 믿음으로 고피디님 최고. 제가 여행할 때마다 꼭 필요했던 신약 전서 시편 잠언서 성경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희 영남권 전도대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기념해서 이 전도대회를 하면서 전도특별 생방송을 진행하는 동안에 저희가 에코백, 한정판 에코백과 시편 잠언서를 보내드렸는데요. 잘 받으셨다고 이렇게 감사 인사 남겨주시니까 저희 마음이 더욱더 풍성하고 또 은혜가 충만합니다. 네, 여러분의 신청곡을 계속해서 이어서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또 4098님께서 저는 일하면서 청취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신청합니다. 무더위 피디님의 건강 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사무실에도 또 집에도 에어컨을 틀고 있는데요. 에어컨을 또 너무 많이 바람을 쐬니까 또 추워지더라고요. 감기를 또 조심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좋지만 감기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신청곡 나눠주실 때 여러분의 은혜로운 묵상도 함께 나눠주시면 더욱더 은혜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또 찬양 함께 올려주시면서 함께 이 음성으로 듣고 싶다라는 가수가 있다면, 찬양 사역자가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선곡할 때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신청곡,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9507님의 신청곡 예수는 나의 힘이요, 쉐키나 찬양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신 후에 0742님 신청곡 손경민의 동행 이어서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찬양 플레이리스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워가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찬양들이 흘러나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묵상 나눔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5월 29일인데요. 두 번째, 다섯 번째, 아홉 번째 신청곡 보내주신 분께 선물을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찬양 올려주실 때 어떤 찬양 사역

청취자의 음성으로 듣고 싶다. 특별히 있으시다면 함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신청곡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시간 안에 모두 다 찬양 함께 올려드리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지난 시간 함께 하셨으면 아실 겁니다. 제가 방송을 평일에 진행하면서 여러분 신청곡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팔로우해서 틀어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신청곡은 꼭 약속한 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23번님 베드로의 고백 신청합니다 남겨주셨고요. 4446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함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남겨주셨고요. 4923님 믿음 말씀 카드 받아가셨습니다. 또 2050님 오늘 처음으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다시 일어나 또는 최고의 시간에 겸손 이 세 곡 중에서 신청합니다. 요즘 최고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저는 송집사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최고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와, 저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7731님 나를 통하여 신청합니다 남겨주셨고요. 4277님 오늘 저희 친정 어머니 엄마 5주기 추도 예배차 고향에 내려왔는데요. 엄마가 평소 좋아하셨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서 어머니의 생전에 함께 은혜로 고백했던 그 찬양을 함께 마음 모아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4411님 나는 행복해요 호산나 싱어즈 신청합니다 남겨주셨고요. 9816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넘치는 하루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신청합니다 남겨주셨고요. 3874님 나 어느 날 꿈속을 찬송 떠오릅니다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또 조혜경님이 에코백 우편으로 받았다면서 성경책이랑 다른 것들 남편이 볼까봐 포장 얼른 뜯어서 감췄는데 잘 들고 다닙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전도대회 에코백 그리고 또 성경책 받으신 것 같은데 남편이 볼까봐 얼른 뜯어서 감추고 잘 들고 다닌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얼른 남편분과 함께 성경책을 입술로 성경 구절을 선포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731님 나를 통하여 남궁송옥 찬양 신청합니다. 마음이 공고하고 힘들 때 듣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주님이 하실 일을 더욱더 기대하게 됩니다. 아멘. 네,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3874님 다시 복음 앞에 또 다시 일어나 예수로 스며들다 함께 올려드리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신청곡이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신청곡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4277님의 신청곡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찬양 조수아의 음성으로 이 몸의 소망 무행가 함께 올려드리고요. 또 9507님이 신청해 주신 시선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또 진아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4098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이어서 올려드리고 돌아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곧 찬양 플레이리스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5586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문자 보내셨는데요. 절에 다니는 사람인데 힘들어 하시기에 전도하면서 하나님 손 꼭 잡고 교회에 나오시도록 찬양곡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김도현의 음성으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폭풍우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흑암 속에서 그 속을 헤쳐서 빛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함께 주님께 나아가길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봅니다. 오늘 두 번째, 다섯 번째, 아홉 번째 신청곡 보내주신 9507님, 2050님, 4098님께 선물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은 3874님과 2050님께서 함께 동시에 같은 곡 선정해 주셨습니다. 다시 일어나 위러브의 음성으로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남은 하루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고혜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교실을 지키는 작은 용기 방관자에서 방어자로.
1: 교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친구들이 구석에서 한 아이를 둘러싸고 차가운 눈빛을 보내고 있거든요. 화가 나지만 무서워요. 내가 나섰다가 나까지 이상해지면 어쩌나 자꾸 고개를 숙이게 돼요.
0: 잘못된 것을 보...

0: 보고도 침묵하는 마음.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끼는 두려움일 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내민 작은 손길 하나가 벼랑 끝에 선 친구에게는 커다란 구원의 방패가 됩니다.
1: 그만해. 우리 이러지 말자.
2: 그래 지우야. 이리와 같이 매점에 나가자.
3: 얘들아, 방관하지 않은 너희의 작은 한마디가 교실 전체를 바꿀 수 있단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용기란다.
0: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우리의 목소리, 나의 용기가 우리 교실을 지킵니다.
4: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3: 부산극동방송 문화부응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6: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지극한 용서가 내포되어 있고 무한한 인내가 숨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신음하는 인생들을 구원하셨고 영생의 소망을 주셨지요.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세상에 진정한 사랑을 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죠.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사랑이란 단어를 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한계가 많죠.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약속해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뜨거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크고 넓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조차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크고 넓은 사랑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지 않기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았으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사랑을 실천하고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말씀을 배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이 더 기쁘게 하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이 성장하고 삶 속에서 인격이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에벤에셀의 사랑, 여호와 이레의 사랑입니다. 에벤에셀이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이고요. 여호와 이레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예비하시리라는 뜻입니다. 예비하시리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예비하시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된 제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완성의 재료를 예비해 주시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심으로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사랑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행복하세요.

0: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해운대 온누리교회 박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의 영적 나침반이 되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도록 만드는 그 근본이 뭐냐?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 그게 뭐냐면 더러운 마음과 악한 생각. 사람을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만드는 그거는

어떤 행동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의 마음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 살펴보고 있는데 요 단락의 핵심 주제가 뭐냐. 1절부터 23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부정한 손, 더럽게 하지 못하되,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부정함과 더러움

0: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는가? 이유가 있죠. 레위기 7장 20절에 보면 부정한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끊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부정한 존재가 된 사람은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홀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 부정함과 정결함 이런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부정함,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존재가 된 어떤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부정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은 절대로 성전 안에 머물 수가 없다. 그래서 민수기 5장 2절에 보면 부정해진 사람은 진영 밖으로 내쫓김을 당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부정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은 어울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부정함이든 우리가 온전히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 입성은 불가능하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도 동일하게 동의를 합니다. 다 맞아, 그건 맞는 얘기야.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부정한 존재가 되는 방법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만져서도 안 되고 부정한 존재가 된 사람은 반드시 정결 규례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뭘 강조하냐면 율법과 규정을 잘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은 밖에서 무엇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게 마음이고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악한 생각과 더러운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더럽게 된다. 그래서 뭘 강조하냐면 마음의 관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인데 그 악한 생각을 품고 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그 사람 삶 안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속 마음 들키는 걸 매우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속 마음 안으로 내가 누구를 미워하든 질투하든 짜증을 내든 음란한 생각을 갖든 이건 내 속마음이니까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겉으로만 괜찮아 보이면 다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사단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여, 야, 속에 있는 걸 누가 알아?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아니라 너의 속마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 왜냐하면 23절 마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0: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데 더러운 존재가 되는 게 뭐냐면 악한 모든 것이 우리 속마음에서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만드니까 너희들은 속마음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속 마음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속 마음의 상태까지 살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우 저분 예배 드렸네. 근데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의 태도와 자세와 속마음까지, 우리 안에 더러운 마음, 지저분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나가라고 하신대. 야, 그렇게 예배 드릴 거면 가. 그게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이에요.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불편한 마음이 생각이 나거든 화목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야, 갔다 와. 내쫓는 겁니다. 그런 마음 상태로는 안 된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마음 상태를 깨끗하게 하지 않고는 그 예배는 취소, 그 예배는 불합격.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배는 예루살렘에 드리고 사마리아에서,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로 드리라고 해요? 영과 진리로. 어디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마음과 뜻과 생명이 그 예배 안에 담겨져 있느냐.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을 꼭 점검해야만 하는 겁니다. 더러운 마음, 악한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0: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꼭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청소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과 더러운 마음들을 품고 살잖아요. 맨 처음엔 괜찮죠. 근데 그게 계속되기 시작하면 그 더러운 마음과 악한 생각이 어느 순간 우리 몸 밖으로 풀쑥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를 악의 길로, 죄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가인이 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뭐가 문제지? 고민했어야 되는데 그에게 무슨 감정이 들어왔냐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할 정도로. 사실 이건 자기 개인의 감정이에요. 아벨을 향한 저놈의 자식만 받다니, 저놈의 자식만 없다면 하나님이 내 것을 받으실 텐데. 여러분, 이게 좋은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가인은 계속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가인의 상태를 아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0: 하나님이 뭘 살피세요? 지금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 재물 이거 갖고 왔어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뭘 살피시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너 속마음이 왜 그래? 괜찮겠어? 안 돼! 아주 따끔하게 혼내세요. 이걸 저는 하나님의 잔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싫은 소리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마음을 고쳐먹어야 되는데 안 고쳐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심각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 네 문 앞까지 죄가 막 찾아왔는데 그냥 내버려 둘 거야? 두 가지의 결과가 나타나요. 죄가 나를 삼키든지 내가 죄를 컨트롤하든지. 죄가 너를 원하나?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의 마음 안에 있는 그것 해결하지 않으면 죄가 너를 삼킬 텐데 괜찮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그가 그의 동생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그를 쳐 죽이는 겁니다. 왜? 마음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타난다니까요. 아유, 속마음인데 뭐가 문제야? 이걸 방치하는데 이걸 그냥 두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의 감정들을 우리가 다스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게 불쑥 튀어나와서 죄가 되고 그 죄가 점점 커지니까 내가 누군가를 살인하게 되었고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우리의 안에 있는 속마음을 그냥 방치하고 다른 사람들이 못 보니까 괜찮지. 다른 사람은 못 보지만 누가 보시냐면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계속 그 마음으로 살래.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죄가 너를 다스리게 할래? 아니면 내가 죄를 다스릴 것이냐? 계속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수많은 잘못된 감정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근데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우리가 관리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나중에는 그것들이 우리를 집어 삼키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이미 해버려요. 그리고 나니까 후회를 하죠. 아이고, 나 그거 왜 그랬지? 안 했어야 되는데. 말도 그렇잖아요. 실컷 막 말하고 집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도 똑같았던 모양이에요.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여러분, 우리 중에 악을 행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 착하게 살고 싶고 인정받고 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를 지나고 나서 보면 실수투성이에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으며 왜 그때 그것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후회하고 또 후회합니다. 왜 그럴까?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에서 자기가 한 법을 깨달았대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안에 선하고 좋고 착한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악이 함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마음 안에는 악이 함께 있어요.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악이 나를 집어삼키고 내가 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린 가끔 착각해요. 아유, 나는 아니다. 나는 그런 악 없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욕심 진짜 없다고.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라고. 욕심 엄청 많으시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막 웃으세요. 남편이신데. 왜 웃으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하는데 자기가 너무 속이 시원해가지고 웃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악이 있다니까요.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걸 아셔야만 이걸 버리죠. 악이 뭔 줄 모르고 우리가 그냥 악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이걸 조심하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큐티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중에 6장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그리고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뭘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음의 악한 생각을 품었더니 나타나는 삶의 결과와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거의 겹칩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 마음의 악한 마음과 더러운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겉으로는 괜찮은 종교인처럼 하지만 뒤에서는 고르반 제도를 악용해서 너희들의 호주머니를 챙기는 바리새인들이여,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불편한 이야기를 듣고 도망갔어요. 곁에 있던 무리들을 부릅니다. 듣고 깨달으라.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과 퍼즐을 맞추어서 틀리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그들도 그냥 떠나갔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 곁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가는 집에 또 따라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더 강력하게, 너희들도 이 비유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한단 말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악한 것이 다 속마음에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니까 너희들 속마음 잘 봐봐. 괜찮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과 생각들을 확인하고 그걸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지만 절대로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배당을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강조해 주시면서 마음의 상태 괜찮냐고 거듭 확인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그 무리들처럼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악한 마음과 더러운 생각의 지배를 받아 부도덕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찡그리면서 이거 저것들을, 야, 네가 목사야? 네가 성도야? 그러고도 넌 교회 다닌다고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후회한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도 후회한다. 안 할 것 같죠? 보세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후회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무엘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시고 내가 후회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마음에 더러운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데 이걸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그 더러운 마음의 지배를 받아 지저분한 인생을 사는 그들을 보니까 답답하고 속상한 이야기를 마구 쏟아내는 겁니다. 감리교를 시작하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된 종교, 진짜 종교는 겉모습입니다.

즉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며 도덕적으로 흠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끊임없이 영적으로 할례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더러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더러운 마음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할례는 잘라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이거 틀린 마음이네, 잘못된 것이네, 잘라 없애버리고 새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겸손을 이야기했습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겸손인데, 겸손은 뭐냐면 자신의 본성, 죄인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나 우리 모두가 다 안 괜찮아요. 탐욕과 욕망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매일같이 살아갑니다. 난 괜찮다? 안 괜찮거든요.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의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건 내 열심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훨씬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연 너희들이 오늘 살아가면서 너희들의 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 그런 마음은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 소망에 대한 이야기. 세상 재물, 명예, 쾌락을 도려내고 너의 마음과 삶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걸 도려내라.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상급을 기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재물과 명예와 쾌락을 쫓아가다 보면 세상 상급이거든요. 이거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이 주시는 상급, 너 뭘 기대하고 살아가냐라고 묻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경쟁의 마음을 도려내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하려는 마음을 갖고 살았느냐.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이런 마음이 살아있거든. 그걸 도려내고 사랑의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이게 바로 마음의 영적 할례라고 강조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과연 우리 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웨슬리 목사님이 네 개를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겸손, 살아있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이 없다면,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성도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 서로가 싸웠어요. 다투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뭐라고 먼저 말할까요? 미안해. 생각해보면 싸울 때 물론 뭐 20대 80도 있고 30대 70도 있지만 나도 잘못한 게 있거든요. 근데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은 당신만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을 도려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 나는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살아있는가? 이 고백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불평과 원망이 없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도려내야만 그게 영적인 할례예요.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소망. 갚아주실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는 손해보는 걸 참 힘들어합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나는 손해봐도 잠깐 속상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일하시겠지, 이 믿음을 갖고 내가 다시 도전하고 있는가? 손해받는 게 싫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일 수도 있다니까요. 내가 손해 안 보려고 작정을 하고 막 뭘 하잖아요. 그 누가 나타나는 거냐면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랑. 누군가를 더 이기고 싶습니까? 누군가를 더 섬기고 싶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면 이겨야죠. 그런데 이기고 싶은 마음만 강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남 잘 되기 위한 사업이 있는 것만 하는가 하면 나만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마음 상태에 어떤가 하면 점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이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절대로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니까 그 마음을 버리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 되어 있죠? 비우고 채우라. 우리가 잘못된 마음, 더러운 생각들이 찾아온다면 비워야만 합니다. 그걸 비우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더러운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우리를 어둠으로 이끌어내는 겁니다. 정말 잘 비워야 돼요. 근데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채워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가서 어디 머물 곳이 있나 근데 갈 곳이 없었대. 그래서 자기를 쫓아낸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갔더니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집이 청소도 되어 있고 수리도 되어 있고 살만한 집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주인이 없으면 있으면 못 들어갈 텐데 11장 26절에 보니까 주인이 없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빈집이에요. 집은 깨끗하게 다 청소되고 수리도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몇 개의 귀신을 더 데리고 왔어요? 더 악한 일곱 귀신을 데리고 온 겁니다. 더 힘들고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우는 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 보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삶의 결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게 비우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고 다시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다? 이건 오히려 더 악한 것들이 우리를 막 쥐고 흔들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요. 감리교를 시작하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늘 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고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항상 읽었으며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는 항상 일기를 썼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 요 일은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뜻에 안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아우, 하나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파트가 하나가 있었고 다른 파트는 뭐냐면 하나님 근데 이 말씀은 진짜 저한테 너무 특별한 말씀이었고 이때 이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군요. 하나님 이 사건도 하나님이 개입하셨네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일기를 매일 같이 썼어요.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보다 나은 다음 달 1년 뒤를 살아가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비웠어요.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버려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으로 채우는 일상의 삶을 사셨거든요. 이런 삶을 살았던 웨슬리 목사님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메소디스트라고 불렀어요. 그게 감리교의 시작입니다. 메소디스트는 뭐냐? 메소드는 어떤 원칙, 방법, 규칙이거든요. 니스트라고 하는 건 사람을 지칭해요. 그러니까 메소디스트는 뭐냐면 어떤 원칙과 규칙을 매일같이 반복하는 사람. 그래서 감리교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규칙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날마다 그 규칙을 따라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일기 쓰고 그러면 자기 자신을 비우면서 하나님으로 채우는 삶을 온전히 살아갔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감리교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영적인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가능하면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물론 어느 때는 안 될 수도 있긴 하겠죠. 시간을 못 지킬 수도 있기는 하겠으나 그 계속 규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은혜와 영향력을 선물하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를 세 가지로 분류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비울 생각은 없고 오로지 채우려고만 하는 성도.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욕심 많은 성도. 비울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계속 더 달라고만 해요. 더 많이. 기도를 해도 자기 비움은 없고 계속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다 해주셔야 되고. 이런 사람을 껍데기형 성도. 교회 다니니까 교인이죠. 근데 안에는 하나님이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는 비우기는 하는데 다시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성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이건 틀렸네. 그런데 다시 세상 것으로 돌아가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귀신이 떠나가고 났는데 잘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하고 났더니 빈집이 되니까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죠? 더 악한 몇 개의 귀신? 일곱 개의 귀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사람이 악독해집니다. 저거 내가 해봤는데, 저거 내가 들어봤는데, 내가 다 아는데, 진짜 악해지거든요. 세 번째, 더러운 마음을 잘 점검하고 비운 뒤에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틀린 건 버려요. 그리고 뭘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성도. 이런 사람들은요, 성숙형 성도, 성장형 성도가 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여러분, 사람이 안 변한다. 맞죠?

왜 안 변하는지 아세요? 2번이니까 그렇거든요. 맨날 비웠는데 들었어요. 은혜도 받았는데 하나님으로 안 채우니까 안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순간 그 사람은 달라져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바꿔 쓴다는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듣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고쳐 쓰시더라고요. 모세도 그랬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도 그랬고. 왜 우리가 안 바뀌는가? 계속 제자리에 걷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지만 다시 밖에 나가서 세상 것으로 가득 충만해서 오는 겁니다. 근데 매일같이 우리가 점검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니까요. 지난주하고 이번주 예배가 다르고 올해와 내년도 예배가 달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안 채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인즉슨 우리의 더러운 마음과 악한 생각들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채우라. 이걸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것들을 잘 버리고 잘못된 악한 마음과 더러운 생각들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가득 잘 채워질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면, 제가 책장사는 아니지만 여기 보면 자기 삶을 점검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걸 괜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감리교인은 규칙쟁이라고 그랬잖아요. 매일같이 자기 삶을 체크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10가지 신앙 강령이 있잖아요. 이거 기준이 없으면 내가 잘하고 사는지 잘못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우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감사의 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기도는 뭐냐면 일주일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진짜 이번 주 한 주간 이렇게 살았는데 미안한 마음도 얘기하고, 여러분 자기 속마음을 좀 툭 하고 터놓을 수 있는 곳이 여기가 되길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비우고 잘 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기하죠? 뭔 얘기하다 항상 여기로 다시 돌아가죠, 그렇죠?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근데 이게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당신은 어떤 유형의 성도인가요? 껍데기형 성도, 제자리형 성도, 성장형 성도. 뭐가 되고 싶으세요? 어떤 성도? 성장형 성도. 그러니까 이걸 안 하고 성장형 성도가 될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셔요. 왜냐하면 자기를 돌아보고 거기로 하나님을 채우려면 필요한 일이니까. 우리 중에 분명히 껍데기형 성도가 있을 것이고 제자리형 성도가 있을 텐데 성장형 성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대천로에 위치한 온누리교회 박성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온누리교회 051-702-0101번이나 부산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경남 양산시 물금읍에 위치한 양산 예수기쁨의 교회 김관혁 목사님입니다.
1: 한 가정이 교회와 사회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하여 교육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두 사람을 선정하여 그들의 후손 5대까지 현황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미국의 명문 프린스턴

0: 대학교의 제1대 총장이며 경건한 신학자요 부흥 목사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경건한 믿음의 가정이었고, 또 한 사람은 뉴욕에서 술집을 경영하여 건 거부가 된 마커스 슐츠라는 불신자 가정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은 사회와 나라에 공헌한 인물을 많이 배출하였고, 마커스 슐츠의 가문은 그 후손들로 인하여 엄청난 국고금의 손실을 입혔다고 합니다. 오늘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입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건전한 자녀들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종교의 사용되는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 매일 거리 전도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살아있는 교회, 양산 예수 기쁨의 교회 김관혁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양산 예수 기쁨의 교회로 가보실래요?
2: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3: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모로코는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무슬림권에 속한 나라입니다. 이 땅이 복음화되어 주님의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현재 모로코 땅에는 비즈니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좋은 사업 파트너와 회계사 그리고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모로코에서 NGO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비자를 얻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비자를 순조롭게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그 땅에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2: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JT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네, 방송 가족 여러분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성경의 무림고수가 있는 날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장대진입니다. 자,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암송하시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성경책 속에 갇혀진 활자로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안 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 그 자체라고 이 무림고수 오래 보신 분들은 틀림없이 확신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특별히 소리내서 읽을 때 그 말씀의 날카로운 검이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서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 삶에 무너진 질서를 바로 잡아주는 위대한 기적을 행하시는 말씀인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거듭거듭 확인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무림고수에서 소리내어 성경 읽기, 그 중에서도 시편을 소리내어서 성경 읽을 때 나타났던 귀한 역사와 놀라운 간증들을 해주셨던 목사님을 다시 한번 초청했습니다. 아, 이거 부산까지 모시기가 상당히 저희가 죄송했지만 기꺼이 내려오셔서 무림고수 녹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말씀세움교회 이태재 목사님 오늘 모시고

여러분 그동안 궁금했던 시편 소리나서 낭독하기에 관련된 궁금한 점, 또 그 이후에 목사님께 왔던 수많은 상담의 내용들도 또 귀한 간증들도 업데이트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로 들어와서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자, 찬송으로 은혜 받고 잠시 후에 우리 목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무림 고수를 찾아서. 네, 성경에 무림 고수 찾아서. 아, 참 매주 이런 귀한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제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오늘은 저희 무림 고수 코너의 시편 낭독이라는 분야를 소개하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의 회복되는 간증들이 또 들어오기도 했었고요. 또 개인적으로 목사님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해서 목사님이 많은 시간 할애해서 또 그분들 만나고 시편 읽기를 그 사이에 많이 지도하셨다고 하는데, 아, 다시 한번 부산까지 이렇게 내려와 주셨습니다. 아, 그간 업데이트된 간증들과 또 시편 소리내서 읽기 하면서

0: 느꼈던 또 여러분들 궁금하실 만한 점들을 세밀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악구 봉천곡에 숭실대학 방면으로 넘어가는 좌측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왼쪽 길가에 있는 말씀세움교회 이태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1: 네, 반갑습니다.
0: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목사님.
1: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0: 사실 뭐 목사님 전화번호를 제가 공개한 것도 아니고 네. 봉천곡에 넘어가는 길이라는 얘기만 했는데도 그렇게 많이 찾아오셨다면서요?
1: 네, 그냥 모닝호스 출연 이후에 저희 교회 오고 싶다, 뭐 성경 읽는 거 배우고 싶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0: 아, 그러셨군요. 네. 상담도 많이 하셨고요.
1: 예예. 예.
0: 그리고 요 문제부터 이제 해명을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첫 출연하실 때 저희 뭐 유튜브 많이 와서 보시라고 썸네일 제목을 시편을 한 달만 소리내서 낭독해 봐라.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그 이후로 한 달 넘게 낭독하신 분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1: 예.
0: 그리고 항의가 왔어요. 한 달 넘게 읽었는데 목사님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갖고 막 문의가 오는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좀 설명을 해야 됩니까?
1: 아닌 게 아니라 한 달 읽으면 된다고 했는데
0: 네.
1: 야, 나 3개월째다.
0: 예.
1: 근데 아무리 오냐.
0: 목사님한테도 연락이 와요?
1: 네, 그렇죠. 이제 문자로 오고 댓글 달고
0: 네.
1: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둔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제가 돌입니까?
0: 나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1: 네, 그렇게 문자 오신 분도 있고요.
0: 네.
1: 그 내용은 제가 모링고스 2 간증할 때 시편 한 편 읽는 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 있어요.
0: 한 편 시편 낭독을 매일 하면서 네. 우울증이 좋아진 네. 분 얘기 나왔었죠.
1: 네. 뭐 그치. 근데 그분처럼 시편은 이제 많이 읽으면 좋은데 양의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0: 네.
1: 적게 읽어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쉽게 해결되는 분이 있고
0: 네.
1: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분들은 어느 정도 기간은 거쳐야
0: 네.
1: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0: 네. 사실 목사님 말씀세움교회 성도님들 또 일평생 지켜봐 오셨고 또 시편 이 선포 읽기 관련해서도 많은 분을 지도하셨는데 개인차가 분명히 있긴 있군요.
1: 당연히 개인차 자라온 환경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 달라요.
0: 네. 이제
1: 뭐 정확한 루트는 있는데
0: 네.
1: 그걸 이제 다 모든 분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0: 네. 근데 네. 목사님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한 달 정도 열심히 시편을 소리내서 낭독하다 보면 읽다 보면 하여간 자기는 느낀다. 뭔가 영적으로 달라진 것도 느끼고 대신 어떤 장로님은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해주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감동이 되더라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1: 그 어떤 분들은 그냥 내가 오늘 시편 이틀째인데
0: 네.
1: 눈물이 펑펑 났어요. 그런 분도 있고
0: 네.
1: 내가 이틀째인데 나는 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았고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됐어요. 그런 고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0: 네.
1: 그런 분들 보면 환경은 바로 좋아지지 않고요. 본인의 어떤 깨달음이 있고 그다음에 생각이 바뀌고 그럼 맨 나중에 환경이 변해요.
0: 네. 네. 결국은 뭐 변하는 방향, 회복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틀림없으나 개인차는 있다. 하지만 본인이 먼저 달라진 건 느낀다.
1: 아, 그렇죠.
0: 네. 그리고 그동안 그 목사님께 개인적으로도 뭐 문자도 오고 어떻게 전화번호를 또 확인하셨는지 교회로 연락도 오고 해서 가장 많이 물어본 것들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1: 왜 성경을 소리내 읽어야 되냐 그게 많았고요.
0: 네.
1: 왜 특별히 시편을 읽어야 되냐
0: 그리고
1: 얼마나 읽어야 되냐.
0: 일단 마지막 질문부터 솔깃하네요. 얼마나 읽어야 됩니까 목사님?
1: 제가 볼 때는 시편을 이제 하루에 뭐 한 20편, 30편 읽는다고 치면
0: 네.
1: 읽는 양이 많지 않으니까
0: 네.
1: 한 50독?
0: 아,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1: 네, 한 50독.
0: 네.
1: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읽는다고 치면 1년 정도 읽으면 좋겠고요.
0: 네.
1: 만성기 읽는 양이 많다. 뭐 100편, 150편 읽을 수 있다. 그런 분들은 한 100독? 한 6개월이면 읽을 수 있으니까
0: 네.
1: 그 정도는 하셔야 어떤 눈에 띄는 증상, 현상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이거는 뭐 성경에 딱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목사님이 수많은 성도들 네. 시편을 보게 하고 이제 얻은 임상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1: 그렇죠.
0: 네. 그리고 왜 소리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리긴 네, 했는데 네. 그래도 그래서 질문이 오나 보죠?
1: 아니, 성경을 알아야지. 소리내 읽으면 하나도 모르는데
0: 네.
1: 소리내서 읽기만 하면 뭐하냐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성경을 눈으로 보면 이해는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 측면에서는 이렇게 별 효과적이지 않아요. 반면 성경을 소

0: 근데 읽으면 아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믿어져요.
1: 조금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시죠.
0: 아, 그래서 성경은 아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내가 머리로 아무리 알려고 해도 그게 혼적인 작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잘 알기는 쉽지 않고요. 성경을 소리내 읽으면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영적인 부분들을 터치를 해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건 차이가 있고 그 근본적인 차이는 소리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1: 네, 네. 이것도 30년 이상 성경을 소리내서 봐오신 또 그 방향으로 목회를 해오신 목사님이 임상으로 또 증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실제 물어봤어요. 논문에서 성경을 눈으로 보는 분하고 소리내 읽는 분하고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다 믿음에 도움이 됐다. 근데 실제적으로 어디에 도움이 되냐 물어봤더니 눈으로 보는 분은 묵독은 깨달음에 도움이 됐다. 그런데 소리내 읽는 분, 낭독하는 분은 어디가 좋았더냐 물어봤더니 영혼 몸이 다 좋았더라.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믿음이 좋아졌고 깨달음도 좋아졌고 행함이 나왔다. 근데 구체적으로 또 물어봤어요. 묵독과 낭독의 차이가 헤아림에서만 물어봤더니 묵독과 낭독할 때 헤아림이 어디가 좋았냐 물어보니까 이 묵독은 50% 정도가 좋았다고 그랬는데 낭독은 80% 이상이 좋았어요. 깨달음도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몸으로 다 낭독이 훨씬 더 좋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1: 아, 결과적으로 깨달음도 깊어지고 또 이전에 안 되던 것들이
0: 그렇죠.
1: 행함으로 행해질 수 있는
0: 행함이 나왔다는 거예요.
1: 믿음이 생기는군요. 예, 예, 예. 그리고 목사님 그때 많이 들어왔던 또 질문들이 일반 읽기와 소리내어 읽기가 이게 각자에게 처한 연단이라고 생각되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예. 자녀 문제, 예.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리내어 읽기가 특별히 큰 그 은혜와 힘이 된다고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설명 좀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0: 제가 성경 읽는 분들을 이제 처음에 소리내 읽을 때 낭독할 때 상황이 어땠냐 물어봤더니 눈으로 보는 묵독하는 분들에 비해서 상황이 안 좋았어요.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사람 문제 다 연단인데 이 네 가지 연단에서 이 묵도하는 분들보다 힘들 때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처음에는 왜 성경을 소리내 읽었나 그 동기를 물어보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문제 해결은 됐는데 나중에 다른 걸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 측면에서도 묵도하는 분들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읽었는데 주님이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자신을 만져주신 거예요. 자신을 변화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했다. 그런 고백들이 가장 많아요.
1: 한마디로 소리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한 분들의 계기는 쉬운 말로 더 절박한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0: 그렇죠. 예. 힘든 상황에서 읽는 거예요. 갈 데 없으니까 또 그분들 많은 경우 보면 뭐 이런 표현이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국구를 뛴 분들이 많아요.
1: 무슨 말씀이세요?
0: 유명하다는데 조태는 기도원 뭐 다 가서 기도도 해보고 많은 거 해봤는데 상황이 안 좋아지지 않았다. 그러다 이제 성경 소리내 있는 말을 듣고 소리내어 읽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나름대로는 환경이 변하는 걸 체험한 거예요.
1: 네. 그러니까 절박한 분들이 읽기도 하고 소리내서 읽었을 때 분명한 변화를 체험했다.
0: 예, 예.
1: 저기 무림고수 댓글창에도 지금 많이 소리내서 성경 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우리 은혜 받고 있다고 간증들이 달리고 있거든요.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연락 온 그 사이에 또 업데이트된 간증들이 있습니까?
0: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이 났다, 회개가 됐다, 사랑하는 거 알게 됐다 그런 거고 일반적으로는 내가 믿음이 없었다.
1: 아 이전에 없었는 것도 몰랐는데.
0: 네, 예전에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내가 믿음이 없었다. 성경 읽어보니까. 아니다. 내가 정말 이제 예수 믿는 믿음이 이거란 걸 알게 됐다는 분이 생겼고요. 예전에 성경을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 해도 기도하고 돌았으면 안 된다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다투고 그랬는데 성경 읽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다.
1: 어허.
0: 부정적인 생각, 소극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이 바뀌었다. 그래서 사람 생각이 예수 관점으로는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1: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지 하는 결단이 아니고요.
0: 그렇죠.
1: 자연스럽게 변하는 거예요.
0: 바뀌어진 거예요. 바뀌어지고 또 하나는 뭐 가장 대표적인 거죠. 물질이 해결됐다.

0: 해결됐다는 게 돈을 벌었다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사업하는 분들 같은 경우 뭐 마감 쳐야 되고 뭐 어디다 돈을 뭐 빌려서 막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혀 방법이 보이지 않았는데 한 달 한 달 넘어가더라. 그리고 예전에는 야 이거 어떻게 하나 부도나지 않나 망하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해주시는 걸 보고 이게 되겠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물질도 막아주시는구나. 그런 간증이 많고요. 또 이제 이 건강 문제는 실은 얼마 전에 다녀간 분이신데
1: 최근 간증이네요. 네.
0: 근데 그분 표현은 이건 쉽게 생각하면 입안에 아토피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1: 아 본인 증상을 네, 설명할
0: 증상이.
1: 때.
0: 근데 병명은 분명히 제가 보니까 구강 편평 태선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1: 어이구.
0: 뭐냐 그랬더니 혀가 굳어지고 이제 코로나 후유증인데 맛을 모르고 그러니까 뭐 가족 식구들하고 나와서 밥도 못 먹고 아들 딸하고 밥 못 먹고 사람들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성경도 못 읽었는데 이분은 성경 읽은 지 한 3, 4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본인이 8, 90%가 발음이 좋아졌대.
1: 네.
0: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거 못 고친다고 하는 건데 8, 90%가 좋아지고 음식도 먹고.
1: 아, 입맛도 들어왔어요?
0: 네. 지금 뭐 너무 좋아서 이 며느리들이 어머니 식사할 수 있어요? 괜찮으세요? 예전에는 라면도 같이 못 먹었대. 매워서.
1: 아.
0: 그러니까 뭐 일단 말도 안 되고 맛을 몰랐는데 그렇게 건강이 좋아진 그 현상도 있고요. 특히 그분은 며느리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1: 네.
0: 대화가 되고 며느리가 먼저 전화하고 어머니 얘기하고 아 이게 있을 수 없다. 이게 정말 몇 년 뭐 오랜 동안 숙제였는데
1: 지금 목사님이 잠깐 망설이셨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무슨 예화가 있었는데 그걸 좀 포장을 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어쨌든 음식도 잘 먹게 되고 관계가 안 좋았던 며느리와도 좋아지고 그게 이제 내가 좋아져야지 결단한 것도 아니었고 자연스럽게 그런 풀리는 일들이라는군요.
0: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좋아졌지 물질 좋아졌지 관계 좋아지지 건강 좋아지지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간증 나가야 되겠다 할 정도로 그분은 간증거리가 많은 분이었어요.
1: 어쨌든 뭐 성경 소리내어 읽기에 관련된 간증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네요. 개인차는 있지만 반드시 역사와 회복은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중에 신앙생활 오래 하신 장로님들 중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성경 66권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꼭 시편만 너무 일종의 편식처럼 강조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는가 이런 또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0: 그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은 시편이에요.
1: 아 그렇군요.
0: 물론 무슨 예수님이 인용하니까 구약이죠.
1: 네.
0: 시편이고 시편은 반 이상을 다윗이 적었고요.
1: 네. 그러니까
0: 다윗은 늘 전쟁했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 무슨 끔찍할 정도로 막 잔인할 정도로 막 적었어요. 막 죽여라 그리고 저주하고 뭐 저주시라고 하는데 시편이 좋은 이유는 다윗이 기록하고 영적인 비밀들이 많아요.
1: 영적인 비밀.
0: 영적인 비밀들. 늘 전쟁하면서 싸우고 죽이고 하는 것들이 실제 싸우고 죽이는 것지만 잘 보면 영적 싸움이에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의 문제니까 영적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 하는데 실은 영적 싸움 잘 못하거든요.
1: 네.
0: 성경을 혼으로 많이 봤어요. 알려고. 그런데 시편은 정말 백독해도 잘 몰라요. 시기 때문에 응축됐고. 그래서 시편이 영적인 뿌리다. 제가 집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학생으로 보면 국어, 영어, 수학에 해당된다.
1: 그러니까
0: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성적 안 오르고 시편이 가장 중요하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1: 시편이 필수 과목이군요.
0: 네, 그렇죠. 전공 필수.
1: 네. 성경 66권 물론 다 귀하지 않은 책이 없으나 시편 말씀이 영적인 정말 응축된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시편이다.
0: 그리고 또 시편을 보면 다른 복음서를 본다든가 뭐 이거 창세기 뭐 출애굽기 보면 알고 은혜는 되는데 회개가 잘 안 이루어져요.
1: 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다 보면 경험상으로
0: 그렇죠. 그리고 은혜는 되고 알아지죠. 그런데 시편은 모르는데 회개가 돼요.
1: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100% 깨달아지지 않아도 내 영을 터치하게 되는군요.
0: 그렇죠. 왜냐하면 가장 제가 볼 땐 성경 전체가 다 영의 부분이지만 시편은 특별히 영적 싸움과 관련된 영의 기도거든요.
1: 네.
0: 다시 기도잖아요. 죽을 것 같아.

0: 상황 다 버림받은 상황에서 살아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시편 읽으면 그게 내 기도가 되고 회개가 나요. 근데 그건 정말 야, 시편만 읽으면 회개가 되냐? 써있지는 않은데 다윗의 시를 예를 들면 다 죽을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 이기가신다. 그런 고백들이 시편을 통해서 거의 많이 일어나고 시편을 보면 죄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다윗은 많은 문제 있을 때 내 죄 때문에 그랬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런 표현을 쓴 것처럼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니까 제 경우도 봐도 회개가 많이 생겨요.
1: 그 목사님 개인적인 간증도 그렇고 시편 낭독을 권했던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회개가 터지는 결과가 나오더라.
0: 그 댓글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1: 네.
0: 목사님 제가 20몇 년 신앙생활 했는데 성경 읽고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데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1: 아하.
0: 근데 내용을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내용은 내가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 몰랐다. 근데 시편 읽으면서 본인이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죠.
1: 네. 자, 오늘 말씀 세우는 교회 이태재 목사님 모시고 지난번에 뭐 처음 목사님의 옛날 간증을 또 듣기 원하시는 분은 저희 극동방송 무림고수를 찾아서 옛날 이태재 목사님 편을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그 이후에 업데이트된 여러 간증들 또 질문들을 모아서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찬송 한 곡으로 은혜 받고 또 금방 돌아와서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들어와서 여러분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성경의 무림 고수를 찾아서 1일 특별 세미나가 열립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산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 오시면 그동안 무림 고수에 출연해서 가장 큰 감동과 도전

0: 오래된 신앙생활입니까? 이거 말씀 선포하면요, 어둠, 마귀 장난, 흑암의 권세를 다 떠나갑니다.
1: 많은 크리스천들은 내가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고요. 내 의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소리내 읽으면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로 역사를 해주셔야 돼요.
2: 30년 시편 낭독으로 영적 돌파와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있는 말씀 세움교회 이태재 목사님. 로마서 천독, 성경 천독으로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기적을 소개할 레제나 하우스 조상현 목사님. 말씀 읊조리기 하가다를 통해 난치병이 치유되고 우울증이 떠나는 기적을 경험한 인천 광명교회 신대호 목사님. 매일 5분의 말씀 선포로 교회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고 온 교회가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에덴중앙감리교회 박봉열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해운대구 센텀 지역에 위치한 부산 극동방송으로 오시면 성경을 읽고 선포하며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무림고수 출연자들의 간증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본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세미나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 샵 1069,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고수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부산 지역번호 051-759-6000번, 759국에 60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오늘 말씀세움교회 이태재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낭독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계신데 성경을 손에서 읽다 보면 나도 모르는 잊어버렸던 상처, 그 다음 죄,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일들이 많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다면서요. 그건 왜 그럴까요, 목사님?
4: 지금 그 무림고수 시작할 때 우리 지사장님이 히브리서 4장 12절을 말씀하셨어요.
3: 네.
4: 그거 보면 하나님 말씀의 상태와 그 동사를 설명했어요. 어떤 일이 있는지. 그거 보니까 예리에서 찔러 쪼갠다. 그래서 나타난다, 드러난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3: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죠.
4: 네. 네. 그래서 거기 보면 찔러 쪼개고 판단하고 나타나고 드러난대요. 그 드러남이 이 현상인데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실은 우리가 이제 빛과 어둠으로 보면 빛보다는 어둠이 많잖아요. 그런데 빛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있던 어둠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들어오니까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과 같이 내 안에 있는 사망이 나가요. 또 주님이 더 강한 자로 역사하니까 나를 잡고 있던 강한 자 사탄이 물러가요. 그 현상이 드러남인데 이런 제가 댓글이나 문자를 많이 받아요. 목사님 제가 불면증이 있었는데 성경 좀 읽으니까 잠이 잘 오더라.
3: 그런 분들 여러 번 보고 있어요. 네.
4: 그런데 이젠 잠이 더 안 와요.
3: 잘 왔었는데.
4: 네. 잘 잤는데 이제 안 와요. 소화력이 별로 안 좋았는데 소화가 잘 되다가 이젠 소화가 안 돼요.
3: 잠깐 좋아졌다 다시 안 좋아지는 느낌이 드는군요.
4: 머리가 더 뽀개질 것처럼 아파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드러남이라는 건 내가 들었는데 계속 드러남으로 믿어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드러남이거든요. 그 뭐냐면 처음에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나가면서 잠시 좋았다가 어둠이 확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 얘기를 들면 잠이 잘 들었는데 불면의 현상이 더 나타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 이렇게 할 때 갑자기 성경 읽는데 오른쪽 발가락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서 왜 그랬을까 그랬는데 대학교 때 한탄강 MT를 가서 거기 백사장도 아니에요. 모래밭이 아니라 뭐 자갈밭인데 축구하다가 발을 삔 거예요. 축구도 안 씻고 하다가. 근데 뭐 한탄강에서 병원 갈 수도 없고 그냥 퉁퉁 붓다가 그냥 아물었어요. 병원도 안 가고.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터진 거예요. 그때 다쳤는데 그냥 붓기가 빠져서 그냥 몰랐죠. 근데 약간 발이 약간 이렇게 쉬었거든요. 삐뚤어졌는데 그게 또 아파진 거예요.
3: 야, 그거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4: 몇 년 전 건데. 그러니까 그 당시는 나는 치료 안 하고 괜찮았고 넘어갔는데 말씀이 들어가면서 거기를 찔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고쳐지지 않은 부분들이 나타난 거예요.
3: 그래서 계속 성경을 선포하고 낭독하다가 그것도 좋아졌나요? 결과적으로.
4: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0: 낮은 거죠. 제가 이제 속이 안 좋아서 소화를 잘 못 시키는데 뭐 잘 먹으면 설사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말씀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소화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오.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1: 네.
0: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보면 제 경우는 드러날 때는요. 목사님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두통약 먹어야 돼요. 제 경우는 아파서 약을 먹었는데 먹은 약까지 토하더라고요. 그제 알았어요. 아, 이게 드러남이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서 어둠이 나가게 하는 현상이니까 주님이 고치신다. 그런 확신이 들었고요. 그게 드러남이에요.
1: 그러니까 성경을 소리나서 읽다가 나타나는 뭔가 좀 어려운 일들,
0: 안 좋은 일들,
1: 부정적인 현상은 아, 거기에 이제 굴하지 말고 끝까지 성경을 계속 선포하고 읽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좋아진다. 거기에 이제 굴해서 넘어지면 안 된다 그 말씀이시죠.
0: 그렇죠. 그때는 계속 읽으시면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여자분들 그 요리할 때 오징어나 뭐 이렇게 배 갈르면 먹물 나오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요리하려고 배 갈라서 먹물 나왔는데 아이 더러워하고 두면 그냥 더러운 상태 계속 되잖아요. 그냥 계속 물로 몇 번 씻어내면
1: 뜯어내고
0: 깨끗해져요. 꾸준히 읽기만 하면 언젠가 좋아진다.
1: 이렇게 성경을 계속 꾸준히 읽어 나가다 보면 기도 생활이 변한다거나 전도 생활, 예배 생활, 기본적인 우리 신앙 생활의 패턴이나 체질이 완전 달라진다면서요.
0: 이제 질문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성경 읽으니까 기도가 안 돼요.
1: 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0: 있고, 네. 또 하나는 그럼 기도는 안 하나요? 성경만 있나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데 네. 내 안에 성령이 주세요라는 기도를 못 하게 해요.
1: 아하.
0: 유치해서 지금 다 주셨는데 뭐 또 달라 그러냐? 그래서 기도 내용이 줄어서 기도 내용이 바뀌어서 기도 시간이 줄고
1: 아.
0: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제 기도 자체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점점 나오게 되는 거군요. 내 욕심과 필요에 따라서 구하는 기도가 줄어들고
0: 그렇죠. 내용이 변하고 또 이제 그 기도의 권세가 세지니까
1: 네.
0: 옛날엔 한 시간 기도해야 응답 받았다. 그럼 뭐 30분 기도해도 응답 받고
1: 아.
0: 또 성경 읽어야 되니까 기도 시간도 의도적으로 줄여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는 줄고 바뀌어요.
1: 교회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달라진다고요, 목사님. 성도들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0: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 그 교회 성도 봐도
1: 네.
0: 저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려요. 뭐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얘기 안 해도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일 금요일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성경 읽기를 하는 교회 특징은 설교 시간이 길어요. 찬회 시간이 길고
1: 네.
0: 제 경우도 한 1시간 설교했거든요.
1: 예배 시간 1시간 설교하세요?
0: 설교 1시간.
1: 네. 성도님들이 자꾸 시켜보고 밥 먹어야 되는데 안 그러세요?
0: 못 앉아있는데 성경 읽는 분들은 벌써 1시간 지났어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성경 안 읽는 분들은 못 앉아있어요. 줄여서 못 앉아있고 막 점이 수술실 못 앉아있는데 성경 읽는 분들은 한 40분 정도는 느끼시는 것 같아요. 벌써 1시간 지났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가 더 집중이 되고 예배에 대한 어떤 그 영향권에 많이 들어가는 거죠.
1: 네. 그리고 우리 일평생 우리 마음의 숙제는 성경 보는 것, 예배하는 것과 더불어 전도잖아요. 그런데
0: 네.
1: 성경을 이렇게 계속 선포하면서 읽으면서 하시는 분들은 전도도 더 잘하게 된다면서요.
0: 제가 이제 논문에서 보니까 전도 왜 했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하라고 하니까 의무다.
1: 목사님이 계속
0: 그렇죠. 전도하라니까 하는 거야. 그래서 전도 대상도 정해져 있는데 성경 소리나 읽으면 알아서 전도하고요. 전도 대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바뀌었냐 보니까 가족과 지인이 많이 늘었어요. 그 옛날에는 가족이나 지인한테 전도 못했거든요.
1: 사실은 내 생활을 제일 잘 아는 가족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쉽지 않죠. 네.
0: 모르는 사람한테 편하게 했는데 지금은 가족과 지인들한테 전도를 많이 해요. 이유가 뭐냐. 예수 믿어야 되는 걸 확실히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내가 변한 걸 아니까 가족한테 전하게 됐고 이 뭐 야구할 때 타율처럼 옛날에 10명 전도하면 한두 명 교회 올까 말까 했는데 지금은 10명 전도하면 한 뭐 서너 명.
1: 이게 지금 목사님 개인적인 체험뿐만 아니고 성경 읽기를 같이 하셨던 많은 분들이 그렇죠. 같이 경험하고 있는
0: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죠. 네.
1: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성경은 안 볼 이유가 없네요, 목사님. 특별히 소리 내서 성경을 그렇죠. 안 볼 이유가 없네요.
0: 그 다른 거 할 시간이면 성경 읽는 게 훨씬 좋죠.
1: 예.
0: 훨씬 효과적이죠.
1: 왜냐면 사실 우리 할 일이 다들 많잖아요. 지금 초등학생들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할 일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해야지, 요거 하고 해야지 하지만 사실은 성경 보는 게 최우선순위가 되는 게 시간 아끼는 길이네요.
0: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이제 성도한테

0: 또 시간 나면 숨기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읽어야 된다.
1: 아하.
0: 숙제하듯이 해야지 그냥 뭐 마음 편해서 뭐 하고 싶으면 하고 그 정도는 아니고 이건 생명이다.
1: 아.
0: 인생이 바뀌는 건데
1: 네.
0: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30편 있다가 50편, 100편 늘리면요. 댓글 보면 거의 그래요. 목사님 제가 성경 양을 늘렸거든요. 더 읽고 싶대.
1: 아 그렇게 됩니까?
0: 네, 네. 더 읽고 싶고요. 더 읽어진대요. 그러니까 본인 좋은 걸 아는 거야.
1: 네.
0: 가만히 읽게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성경 읽는데 뭐 죽을 때까지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마 초창기 성경 읽는 2~30년이 20~30년을 먹여 살려요.
1: 야.
0: 그러니까 지금 많이 읽으셔야지 나중 되면 바쁘기도 하고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 많이 못 읽어요.
1: 저는 지금 목사님 정도 되면 그냥 성경을 아무 때나 늘 보시고 술술 읽힐 거라고 생각하는데 숙제하듯이 성경을 보는 것이다. 저는 이 부분에 감동이 되네요.
0: 그렇죠. 억지로 내서 읽어야죠.
1: 목사님도 그렇게 하세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자리에 앉아서 읽어야지 하다 보면 못해요.
1: 시간 나오면 보는 게 성경이 아니다.
0: 아, 아니에요. 내서 보셔야 돼.
1: 목사님 교회도 자영업 하시는 분 있고 네. 사업하시고 직장생활 하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 말씀 세운 교회 성도들의 성경 읽는 패턴은 어떻습니까? 그럼 언제쯤 보통 시간을 내서 보나요?
0: 이제 제가 말이 30편 예를 들어도 한 번에 30편 다 못 읽을 경우가 많아요.
1: 그렇죠.
0: 시간 내서 읽는데 아침에 거의 못 봐요, 실은.
1: 아하.
0: 출근하기 전에 볼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1: 네.
0: 저 같은 경우는 출근해서 봤지만 출근하기 전에 못 보고 생활하다가 오전에 잠깐 시간 내서 10분, 20분 읽으면 되고 오후에 읽고 저녁 때 주무시기 전에 마지막 숙제하고 주무시면 되지.
1: 그러면
0: 뭐 30~40분은 충분히 낼 수 있죠.
1: 그럼 이제 뭐 알람 맞춰놓고 뭐 약 먹듯이 이 시간은 내가 성경 보는 시간이다. 숙제하듯이라는 표현에서는 와닿았는데
0: 숙제처럼.
1: 매일 힘들지만 숙제하듯이 꾸준히 그 시간에 우선순위를 떼어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저희 무림부사 애청자님들은 뭐 이제 소리내어 읽기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모르는 분은 이제 거의 없지 싶은데 처음 지금 목사님 이 영상을 보면서 오늘부터 성경 보겠습니다 하는 분들에게 목사님 구체적으로 어떤 권면을 주시겠어요?
0: 일단 성경은 그냥 소리내 읽는 거고요. 알려고 읽는 게 아니라 믿으려고 읽는 것이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하고는 좀 제가 볼 때 비교 불가해요. 성경 소리내서 읽을 때 시편을 많이 보면 좋은데 나는 성경 1독도 못했다 그런 분이면 1독 하시고 편하게 1독 하시고
1: 네.
0: 그다음에 시편 읽으시면 돼요.
1: 그러니까 시편만 강조하는 건 아니다. 보고 싶으면 다 보시라. 창세기도 보고 요한복음도 보고.
0: 네. 지금 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시편 언제까지 봐야 되냐. 그래서 제가 봐서 시편 어느 정도 읽었냐 보면 제가 잠언 정도서 읽고 구약신화 읽으라고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1: 네. 근데
0: 처음에는 지금 시편 안 보면 나중에 보기 힘들어요.
1: 네.
0: 그러니까 구용수니까 뿌리니까 처음에 시편 많이 읽으라는 거지 난 꼭 일도 해야 되겠다. 그럼 일도 하시고
1: 네.
0: 편하게 읽으시면 돼요.
1: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네. 하지만 기왕에 처음 성경 보기를 결단하셨으면 시편부터 보시라.
0: 네.
1: 그럼 몇 독 정도 하라고 권면드릴까요?
0: 시편?
1: 네.
0: 하루에 있는 양이 적다, 뭐 20편, 뭐 30편 일주일에 1독 한다 그러면 한 50독.
1: 10편 전체를 한 50번 네. 정도 읽어 나가겠다.
0: 네. 1년.
1: 1년에.
0: 난 한 100편 정도 읽는다. 그러면 한 100독
1: 네.
0: 정도 보시면 되고. 근데 성경 읽을 때 중요한 것은요. 많은 분들이 힘든 상황에서 연단 받다가 이제 고난 중에 성경을 많이 읽는데 문제 해결로 읽으면 더뎌요.
1: 아, 내가 이 성경을 보면 내 돈 문제가 해결되겠지. 자녀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0: 네. 그게 될 수는 있는데 더뎌요. 하나님 주님이 내가 물질이 없는 거 몸 아픈 거 다 알고 계시거든요.
1: 네.
0: 근데 주님 안 해주신 거예요. 내가 20~30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럼 제 표현으로 보면 그건 앞으로 20년 더 기도하면 될까? 몰라요. 그런데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거 주님이 알고 계시는데 안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돈을 줘도 때가 아닌 거야. 그 돈을 안 줘요. 주님 원하는 건 내가 변화했으면 좋겠다. 시편 107편에 보면 주님이 힘들 때 말씀을 보내어 위경에서 건지시는데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 우리를 고치시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1: 아멘.
0: 그러니까 내가 병들었다는 거야. 주님은 너를 고쳐라. 내가 너를 고치고 문제 해결해 주겠다. 구원은 목적이 아니에요. 아. 문제 해결의 목적이 아니고 네. 내가 지금

0: 변해라.
1: 예.
0: 그래서 성경 읽을 때 문제 해결에 집중하시면 문제 해결이 더뎌지니까 나도 힘들어요. 문제 해결 두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알아야 되겠다. 내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라고 성경 읽으면 내가 죄인됨을 느껴져요. 그렇게 회개하면 주지 말래도 지금 주셔요.
1: 야, 이거 저도 사실 무림고수 진행하고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워낙 드라마틱한 간증이 많으니까 아, 성경을 열심히 봐서 이 문제를 풀어보리라. 자녀를 잘 키워보리라. 이 건강을 회복시켜보리라. 사실 뭐 그런 목적으로라도 안 읽는 것보다 낫습니다만은 목적 자체를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나를 더 잘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복되는 걸 목적으로 먼저 삼아야 되는 거군요. 아,
0: 그렇죠. 또 우리가 예수 믿는데 성경을 봐도 인간 중심으로 많이 봐요. 제가 다니엘 얘기 많이 하는데 다니엘 정도 돼서 야, 30일 동안 기도하지 마라. 그런데 기도했잖아요.
1: 네.
0: 정말 그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네. 주님이 사자굴 안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 정도 했으니까 사자굴 안 들어갈 거야. 근데 주님은 처박아 놓아요.
1: 어허. 그러네요.
0: 그 주님은 너 들어가면 건져줄게.
1: 야.
0: 우리는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1: 우리는 사자굴에 안 들어가야 기도응답이라고 그렇죠. 생각하죠.
0: 네. 주님은 들어가면 내가 빼줄게. 그 내가 우리 성도한테 그래요. 우리 사자굴에 들어 던져 놓으면 사자굴에 딱 바닥에 닿기 전에 우리 죽을 거다. 심장마비 일으켜서. 으악 하고.
1: 네.
0: 또 분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1: 어허.
0: 믿음 지켰는데 왜 나를 사자굴에? 우리 생각은요. 인간의 그 해결책은 안 아프고 안 다치고 고난 없이 가는 건데 주님은 고난 통해서 내가 영광 시켜줄게. 그래서 그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1: 그러니까
0: 문제 해결로 하면 이게 육이고 표면이니까
1: 네.
0: 더디고 주님은 나를 만져주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문제 해결의 목적 삼지 않으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몰랐나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쪽에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죠.
1: 알아서 다.
0: 네. 우리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주셔요.
1: 네. 목사님 30년 넘는 목회의 결론입니다. 내가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먼저 구하면 주님이 나를 알아서 회복시켜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여 주신다고 지금 선포하셨습니다. 아, 목사님 또 부산까지 내려오셔서 이 귀한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이 오늘을 계기로 시편 읽기, 성경 소린의 읽기를 아마 힘쓸 것 같습니다. 자, 목사님 진짜 마무리하기 전에 요 한마디 하겠다. 한 말씀 하시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0: 부산은 뭐 전 정말 오랜만에 왔어요. 40년 전에 우리 사모랑 같이 신혼여행 여기 왔는데.
1: 아, 신혼여행을 부산으로 오셨어요? 감회가 새로우시겠네요.
0: 아, 제주도도 못 가고 여기 왔는데.
1: 네.
0: 와보니까 너무 좋고요.
1: 네.
0: 부산 극동방송 통해서 또 무림고수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정말 기대하고
1: 아멘.
0: 전 뭐 제가 온 것 자체도 은혜지만
1: 네.
0: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셔서 이곳에 와서 녹화할 수 있게 된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1: 아멘. 네, 우리 스튜디오에 지금 화면에 안 나오지만 사모님 완전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40년 전 신혼여행을 떠올리셨어요. 네, 부산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말씀 세움 교회 우리 무림고수 프로그램에서 소리내어 성경 읽기에 처음 이렇게 강조를 하신 목사님이기도 하십니다. 이태재 목사님 오늘 부산까지 오셔서 또 귀한 은혜의 간증 나눠주셨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제작 진행에는 장대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전체 내용을 다시 볼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혼자만 은혜 받지 마시고 주변 분들에게 전달하시면서 함께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 샵 1069 짧은 걸 50원의 문자로 다시 보기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전달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작 진행하는 장대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부산시 대연동 대학가에 위치한 건강한 교회 이상현 목사님입니다.
1: 우리는 성결치 못한 것은 비우고 성결한 것은 채워가는 매일의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매일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갖는 큐티 말씀 묵상은 우리 마음속에 죄를 비워내고 말씀으로 채우는 좋은 통로가 됩니다. 이렇게 비우고 채우면 우리의 마음이 빛에 거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고 부정적인 마음을 비우고 긍정적인 마음을 채우고 절망을 비우고 절대적 소망을 채우는 비움과 채움의 영적 호흡을 계속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결을 유지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세속의 길을 벗어나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0: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교회.

말씀과 찬양에 감격에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이상현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건강한 교회로 가보실래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시냇가에. 새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은 산성교회 광문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봤는데요. 외국에 파견 나갔다가 돌아온 군인이 가족과 지인을 만나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 갑자기 나타나서 만나는 일종의 서프라이즈 이벤트였습니다.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군인 아빠를 또 군인 애인을 군인 남편을 갑작스럽게 만나는 순간 그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깜짝 놀라면서 울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격하게 포옹합니다. 달려와서 어떤 자녀는 점프해서 안깁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안아주는 그런 감동적인 만남의 장면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과 공간적으로 정서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가 그렇게 만나는 장면은 언제 봐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기쁘고 감동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상대와의 관계가 좋거나 사랑하는 사이일 때는 그 만남이 기쁘고 감격스럽지만 서로 힘들고 껄끄러운 관계일 때는 그 만남이 불편하고 어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익숙한 만남, 편안한 만남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양한 만남들이 있는데 그 만남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만남은 그저 우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피조물인 사람을 만나시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 만남이 익숙하지 못한 만남이 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불편해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하라고 하실까? 예수님의 의도를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 어색한 만남을 친밀함과 기쁨이 넘치는 만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즉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어질 것이다. 옛날에는 멸시를 당하던 땅이었지만 후에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볼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흑암과 멸시의 땅에 그 땅을 영화롭게 하는 큰 빛이 비춰질 것인데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둠과 죄악의 장소에 빛으로 찾아오셔서 거기에서 헤매이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십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기쁨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회복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갈릴리를 함께 거니는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 만남을 우리가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우리의 만남들도 축복으로 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가버나움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는요, 사람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무역에 종사하는 이방인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항상 북적입니다. 다메섹에서 지중해 해안 지역까지 여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경유하는 지점이 바로 이곳 가버나움입니다. 또 지중해 해안 쪽으로 가는 사람들 중에는요, 그곳 항구를 이용해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곳으로 가보면 로마에서 설치한 세관이 보이게 됩니다. 자, 세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통행세를 지불해야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또한 상품들도 이곳을 지날 때에는 판매세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가버나움의 세관을 사람과 짐, 모든 것들이 지나가게끔 만들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관을 거치는 것 어떨까요? 정말 부담스럽고 불쾌한 일이었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에게 세금만 지불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짐을 샅샅이 풀어서 세리로부터 검색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짐에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물건이 나면 바로 로마 정권에 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벌금과 곤혹을 치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객들, 상인들에게 세관은요, 죄가 없어도 겁을 먹게 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자, 줄을 서서 세리의 검사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져 있습니다. 억지로 편안한 얼굴로 인사하면서 자기 차례가 되어서 짐을 맡겨보지만 내심 불안합니다. 얼마 전에 통행세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이 세리가 오늘 분명히 통과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자 불안해진다는 것이죠. 자,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눈빛은 경멸과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의 세관은요, 여행객들의 세금만 걷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세금을 걷었는데 굉장히 그 세가 종류가 많았다는 것이죠. 조공, 관세, 통행세, 인세 등등의 이름으로 그들의 삶을 짓눌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로마가 착취가 계속되는 한 이 납세의 부담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억울함과 서글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억압을 받으면서 억압하는 자에게 자신의 땀과 피와 노력의 대가를 또 지불해야 하는 것 얼마나 슬픈 현실이겠습니까? 이곳에서 징수되는 세금은요,
단순히 돈을

수고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도려내고 자존감과 주체성을 징수한다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었습니다. 자, 세리는 그렇게 파렴치한 일을 했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부만 챙기는 매국노와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싫어했습니다. 멀리했습니다. 지금 가버나움의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그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이후에는 마태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사람이 앉아있습니다. 이 레위는 세관일이 끝나고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옆집 사람을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도 그 이웃은 인사를 받지 않고 저쪽으로 가버립니다. 또 마을 안에 집을 짓고 공동체 안에 함께 살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레위를 봐도 못 본 척했습니다. 말을 건네도 못 들은 척합니다. 한마디로 유령 취급을 받았습니다. 마을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사람들은 이 레위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이 둥그렇게 모여서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어도 레위는 거기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모두가 곧 흩어지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또 레위가 어떤 사건 사고를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레위는 세리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지 못합니다. 아무도 이 레위의 말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는요, 정의의 편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변에 문제가 생겨서 또 어려움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돌아서게 된다는 것이죠. 이웃과 더불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꿈은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소통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인 레위는 이제 하나님과도 소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여러분, 세리인 레위도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자로서의 갈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회당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합니다. 세리이기 때문입니다. 세리는요, 또한 성전 가까이에도 가지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성전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욕하면서 쫓아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세리라는 이유로 유대인 공동체에서 절대적인 아웃사이더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접근조차 불가능한 그 상태에서 레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까요? 성전 멀찍이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성전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 어떤 사람들은요, 그토록 지긋지긋한 세관의 자리를 떠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레위는 떠나지 않는 게 아니라 못 떠난다라는 것이죠. 레위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앉아있는 이 세관 자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 없는 곳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앉지 말아야 할 장소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떠나면 자신의 존재가 홀연히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오직 돈이 세리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저주하고 싫어하고 욕하더라도 레위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세관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아무도 세심하게 바라보지 않는 레위를 바라보십니다. 자, 이때 보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 데아오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동사는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게 된 것도 아닙니다. 데아오마이는요, 의도를 가지고 진지하게 지켜본다, 그런 뜻이 있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관 앞에 멈추셔서 레위를 깊이 주목하여서
바라보고

하고 계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는 레위에게 데아 오마이 하신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관심 갖고 만나시는 영혼이 다름 아닌 더러운 죄인이다, 소외된 죄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돈을 매개로 레위를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레위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는요, 그 순간에도 돈을 꼭 쥐면서 이 돈을 손에서 놓아버리면 모든 것이 비참하게 무너질 것 같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레위를 만나 주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것은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바로 죄인의 자리였습니다. 그 죄인의 자리,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레위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 길을 지나가려면 통행세를 지불하시오 이렇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레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레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자기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은요, 사람들과 교제하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또 그 누구도 자신에게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운 것이었죠. 분명 유대인인데 새로운 언어를 들은 것처럼, 외국인을 만난 것처럼 그 언어를 해석하기 바쁩니다. 레위는 그동안 세관의 자리에서 남들을 위협하는 말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을 위협하는 것 같아서 손이 벌벌 떨립니다. 여러분, 이 손에 들고 있는 돈자루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레위에게 쉬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한 발자국 움직이는 것이 정말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과 한마디 말씀에 레위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통행세를 지불하고 지나치는 일반인이 아니라 사랑으로 동행해야 할 뿐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침내 레위가 일어납니다.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나를 언제 봤다고, 나를 얼마나 잘한다고 그래 하면서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가정을 건사하고 열심히 살 수 있었던 것은 세관에서 자리를 잡고 이 세리 일을 하기 때문인데, 이 돈자루를 놓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과연 예수님께서 내 수입보다 더 많은 수입을 보장해 주실 것인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인가, 여러 가지로 갈등과 의심이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가 흔들렸습니다. 왜 흔들렸을까요? 그동안의 영적인 갈급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려 왔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려면 어두운 세간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용기를 내서 차가운 경리의 공간, 사람들의 분노와 따돌림의 시선을 느끼던 그 공간을 벗어나서 예수님 옆에 서는 것, 굉장히 어렵지만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대단한 결단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을 격려하길 원합니다. 고통을 느끼면서도 지금 어떤 공간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은 한 발자국을 움직여서 그곳을 떠나보십시오. 떠나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내 존재감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내 경제적인 이익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에 붙잡힌 어둠의 공간, 차가운 경리의 공간에서 용기 내어 일어나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곁에 서 보십시오. 고립의 자리에서 연합의 자리로

한 발자국 옮겨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당신이 해결해 줄 겁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라도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일단 나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을 따르기로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연합의 자리가 구원과 자유와 놀라운 축복의 초대인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창세기에 보면요, 레아가 남편 야곱, 그 야곱이 자신과 계속적으로 관계에 맺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레위, 그 이름의 뜻은 연합함입니다. 세리 레위는 이제야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계속적으로 고립되어 살아왔던 그였습니다. 영적인 어둠 가운데서 헤매며 살아왔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그 인생 가운데 빛이 비추었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진정한 연합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상대방과 연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식탁을 함께 하는 일입니다. 식탁을 마주보고 앉아서 음식을 서로 나눠 먹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하고도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레위는요,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최고의 식탁을 준비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세간에 앉아있으면 계속 외롭고 힘든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식당에 나아가서 밥을 먹을 수 없어요. 혼자 앉아서 도시락을 먹고 또 혼잣말을 하고 사람들에게는 돈 얘기만 했던 그에게 새로운 소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구나.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그렇게 은혜의 말씀도 들을 수 있겠구나. 그 자체가 기쁘고 흥분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는 어떤 음식을 준비했을까요? 고소한 생선 요리, 또 갓 구운 따뜻한 빵, 올리브유와 치즈, 또 신선한 야채, 달콤한 꿀과 잘 익은 대추와 달콤한 무화과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렇게 풍성한 식탁과 그 가운데 웃음과 기쁨의 교제가 있을 것을 상상하면 우리의 마음까지 따뜻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의 집에 어떤 사람들이 초청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레위의 친구들, 세리의 친구들이 함께 초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레위의 집에 가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정해지는 일입니다. 부정의 죄를 짓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도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며 사랑을 나누는 그 식탁에 우리 모두가 초대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의 집에 갔다는 그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즉각적으로 논평을 내놓고 또 뉴스 속보를 알립니다. 긴급 뉴스 속보. 예수라는 자가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죄인인 세리 레위의 집에 들어가서 식탁 규제를 나누다. 하나님께 천벌받을 죄인들의 행태를 고발한다. 이렇게 뉴스를 전파했을 것입니다. 또 현장에 나가 있는 바리새파 기자가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마이크를 예수님께 갖다 댑니다. 예수여, 당신들이 유대인이 맞다면 어떻게 죄인인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진짜 당신은 유대인이 맞습니까? 그렇게 인터뷰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레위의 식탁에

0: 오지 못하는 그 의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일에 두 번이나 꼬박꼬박 금식하는 사람들, 십일조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옷수를 길게 늘어뜨려서 거룩한 옷이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회당에 들어가면 높은 자리 상석에 앉아있는 사람들, 또 시장에서 문안 인사 받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인들은 레위의 식탁에 오지 못합니다. 분리된 자라는 뜻의 바리새인은 연합하지 못하는 그런 식탁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레위의 집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식탁 교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리인 레위를 다루시고 치료하셨습니까? 레위 거기 누워봐. 딱 눕혀놓고 안수기도를 딱 해주시고 그동안의 죄를 털어놓으라고 책망하고 때리고 그렇게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사탄아 물러가라, 더러운 돈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저 레위와 함께 즐겁게 식사를 하십니다. 이런저런 일상의 이야기를 하면서 레위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들으십니다. 때로는 웃으시고 때로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세리 레위의 영혼을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까? 이런다고 그 영혼이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집에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나누는 그 레위의 마음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저 맛있게 드시면서 대화를 나누면 그것 자체가 레위에게 최고의 힐링이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웃을 위해서 식탁을 차려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요, 소통이 불가능해서 소외된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차가운 공간에서 홀로 지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마음에 쓰이신다면 그분을 내 가정에 또는 목장 모임에 초대해서 식사 한번 그렇게 대접하면 어떨까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수성찬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그 식탁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책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상처받고 닫혀있던 불통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연합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로 여러분 이웃들을 초청하시고 연합의 기쁨과 만남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새생명 시내가에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로에 위치한 산성교회 광문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627-7022번 산성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믿음이 흔들릴 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잠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며 그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입니다. 경외함은 감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는 전인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가난과 정직의 문제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지요. 가난을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죄와 타협하지 말고 이 상황 또한 하나님의 세계임을 믿는 영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돈과 이익 앞에서 정직을 양보하지 않을 때 사람의 계획을 넘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곡 선샤인 키즈의 내 주의 보혈은 그리고 나의 믿음 약할 때 밀라노 선교교회 성가대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믿음은 감정의 영역에서도 시험받습니다. 화를 더디내고 용서하는 것은 슬기이며 감정은 성향이 아니라 조절해야 할 영역입니다. 지성은 말씀으로, 정서는 경외함으로, 의지는 작은 순종으로 채울 때 감정은 은혜로 다스려집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오늘 한번 실천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도미누스의 찬양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김승일 테너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소프라노 신영옥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믿음은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시편 71편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어머니 태에서부터 간섭하신 하나님, 어려운 순간순간을 돌봐주신 하나님, 그러니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우리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 활동에 불과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를 의지하듯이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찬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 그러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하은의 샤론의 꽃 예수까지 세 곡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주나목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 들으셨고요. 손영진의 내 맘속에 있는 노래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주님을 의지했고 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택하신 주님을 우리는 마땅히 찬송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신뢰하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찬송들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신뢰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자, 신청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세 곡 더 듣고 오셨습니다. 프레이즈 유니언 싱어스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리고 세바스찬 뎀니의 영어 찬송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들으셨고요. 방금 들으신 찬양 김도연의 성령이 오셨네 스케치 버전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그레이스 싱어즈의 목소리로 듣고 오셨고요. 앞서 들으신 찬송 강성훈의 내 진정 사모하는 듣고 오셨습니다. 믿는 성도의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 오는 바로 신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뱃속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자,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들, 또 기도 제목, 축하 메시지 모두 모두 이곳으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찬양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 준비했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민호기의 목사님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살아갈 원동력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말 되시고요. 저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보내주신 찬양들로 풍성한 내 삶의 노래로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평안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배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H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머나먼 바다를 건너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물의 공급이었다고 합니다. 깨끗한 물을 발견하기도 힘들었을 뿐더러 물갈이가 심해서 도착한 사람들마저 심한 복통을 호소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과를 갈아서 먹었다고요. 그리고 이 사과를 가른 것이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한 남자는 개척시대 내내 평생을 바쳐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과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숨이 멈출 때까지 개척시대의 미국을 돌아다니며 사과 씨앗을 심다가 죽은 이 남자의 바람은 단 하나였다고요. 후손들이 정착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 이 사람의 여행은 많은 미국인들의 귀감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조니 애플시드라고 불렀다고요. 열악한 환경에서 자신의 안위를 찾기보다 후손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존 체프먼의 삶은 분명 가치 있는 삶이겠지요. 세상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복음을 전하기가 점점 척박해진다고 하는데요. 지금이야말로 더욱 곳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사명 잊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늘 여쭤보는 것은 실패를 통해서 배운 거였습니다. 거기서 그는 그 교훈을 처절하게 배운 것입니다. 급박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님의 원하심과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는 계속해서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뼈아픈 실패와 시련을 통해 견고한 신앙을 갖게 되고 삶의 전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매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즉각적인 답을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도 답을 듣지 못하고 기다려야만 했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답을 듣고 그에 따라 행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실패와 시련 속에서 확실하게 배운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라는 사실을 배운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답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최고라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다윗은 이것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때 배웠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이나 반감을 드러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인데, 하나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행하도록 역사하시고 감동하게 하는 성령이 그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그가 불신앙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의 중요성을 실패와 시련 가운데 배우는 일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 내 생각과 판단 이전에 했던 방식이 앞서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익숙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통 어떤 사건이 발생해야 비로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지면 신자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는 것을 일상으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삶의 주권자요 구원자심을 믿고 그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인식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나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감사와 기쁨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요즘 아침마다 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뜨겁게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사람들은 그 뜨거움을 피하려고 그늘을 찾고 양산을 쓰고 또 잠시 쉬어갈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는데요. 성경 속 요나도 아주 뜨거운 햇볕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나를 위해 방넝쿨로 시원한 그늘을 허락하셨는데요. 하지만 방넝쿨이 시들자 요나는 금세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끼는 방넝쿨도 그러한데 내가 어찌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보다 회복이 있었고 정죄보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는데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뜨거운 삶을 덮어주시고 또 심과 구원의 그늘이 되어주심을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차장 앨범 오늘 첫 곡으로 참 아름다운 곡이었죠. 인터넷 뮤직의 곡으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Think about his love를 보내드렸습니다. 렉소스 그리고 캘리 윌라드의 듀엣곡으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는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정말 아름답고 따뜻한 곡이었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그늘이 더욱 소중하듯 지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깊게 느껴질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마라타 뮤직의 흑인 영가 예수원이에요. Give me Jesus를 들으셨고요. 그전 곡은 CCM 그룹 멀시미의 곡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Love of God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에이미 드레인과 회중이 함께 부른 곡으로 소금과 빛, Salt and Light을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There is None Like You를 레니 르블랑과 레이첼 윌슨의 듀엣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There is none like you, 레니 르블랑과 레이첼 윌슨의 듀엣곡으로 보내드렸고요. 아, 그리고 그 전 곡은 에이미 드레인과 혜중이 함께 부른 곡으로 소금과 빛, Salt and Rice를 보내드렸습니다. 아, 하나님의 그늘 아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게이더 부부와 마이클 잉글리쉬의 찬송가 메들리로 보내드립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살피시는 이로다. 시편 33편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 이 저녁 마음에 새겨봅니다. 모든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우리의 이웃도 이 땅에 모두가 주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연입니다.

네, 첫 곡은 라이트하우스 스튜디오의 나의 하나님 들려드렸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하신 이 말씀, 이 말씀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 그 주권을 찬양하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올려드리며 내가 주의 백성이오니 복 주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며 찬양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 달빛마을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거무나 아름답다. 그리고 제이어스의 나의 백성이 이어서 듣습니다.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거무나 아름답다, 김상진, 달빛마을의 찬양이었고요. 그리고 제이어스의 나의 백성이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쩌다 보니 조금 호흡이 긴 찬양들만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끝곡도 조금 길어서 저는 일찍 인사를 드리고요. 함께 이 찬양으로 길을 만드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리랜드의 웨이

Peacemaker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길을 만드시는 주님과 함께 평안하세요.

0: FEBC 재난 대비 방송. 오늘 이 시간은 박경련 재난 공보관과 함께 5월 봄나들이 안전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이 많아졌는데요. 아무래도 많이 나가다 보니까 안전 사고도 많이 늘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1: 예, 이 시기에는 날씨가 좋아서 바깥 나들이나 축제, 행사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기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황사나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고요. 꽃가루가 날리면서 알레르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일교차가 커지면서 낮에는 더운 날도 많은데 음식이 상하는 식중독의 위험도 있고요. 야생 독초를 봄나물로 오인해서 발생하는 이런 식중독 중독 사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또 요즘에 꽃가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 예,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눈이 충혈되거나 가렵고 재채기, 코막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증상이고 심할 경우에는 비염이나 결막염, 천식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꽃가루 알레르기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크기가 작아서 호흡기나 눈으로 들어오기 쉬운 꽃가루 때문인데요. 주로 자작나무, 참나무, 너도밤나무, 오리나무의 꽃가루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꽃마다 수정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도 다양하지만 최근에는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알레르기 증상을 느끼는 분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9년에서 2013년까지 분석한 알레르기성 비염 자료에 따르면요. 비염 환자는 봄철에 집중돼 있고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도 매년 3% 이상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계절성 알레르기 질환은 증상이 심해진 다음에 치료를 시작하기보다는 증상이 발생하기 1, 2주 전에 항염증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봄철 알레르기로 인한 괴로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0: 꽃가루가 언제 어느 지역에 날리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 예, 최근에 기상청에서 꽃가루 농도 위험 지수를 홈페이지에 분석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나 원인에 따라서 위험 정보를 예보를 하고 있으니까 증상이 심하다 이런 분들은 방문할 곳 또 이동할 곳에 그런 정보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0: 네. 그리고 하루 종일 야외에서 놀다가 들어올 때 얼굴이 벌겋게 타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자외선으로 인한 화상을 입는 경우가 이 봄에 있긴 한지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주세요.

0: 해주시죠.
1: 예, 겨울 내내 약해져 있던 피부가 봄 자외선에 노출되면 더 큰 자극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요. 호숫가나 모래가 많은 바닷가 근처는 햇빛이 반사돼서 화상을 입기가 쉽습니다. 만일 센 햇볕 아래서 오랫동안 활동하다가 피부가 따끔거린다 이런 이제 증상을 느끼시면 일단은 햇볕을 피하고요. 얼음을 채운 찬물로 냉찜질을 하는 것이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피부가 벗겨질 때 이렇게 계속 벗기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일부러 더 벗기지 말고 자연스럽게 벗겨지도록 두는 것이 좋고요.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리다고 자외선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출하실 때는 꼭 자외선 차단제를 30분 전쯤에는 발라야 되겠습니다.
0: 도시락을 싸거나 야외에서 음식 먹을 일이 요즘에 특히 많은 것 같은데요.
1: 예, 소풍이나 야유회 많으시잖아요. 야외 활동 4월과 5월에 상당히 많은데요. 음식물이 상하기 쉽습니다.
0: 네.
1: 김밥은 밥과 재료를 속까지 충분히 익힌 후에 완전히 다 재료를 식혀서 만들어야 되고요. 밥과 반찬처럼 온도차가 있는 음식은 따로 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채소나 과일류 등은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냉장이나 냉동 상태에서도 식중독균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냉장고를 너무 믿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손을 20초 이상 깨끗하게 자주 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0: 저도 운전을 하지만 봄철에는 나른해져서 졸음운전 특히 조심해야 되겠죠?
1: 예, 한 번씩은 꾸벅꾸벅 그렇게 눈이 감기는 그런 경험들 하셨을 것 같은데요.
0: 네.
1: 졸음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7%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만취 상태죠.
0: 네.
1: 따라서 가능한 평균 한 8시간 정도는 충분히 주무시는 것이 좋고요. 좀 어렵다면 중간중간 내려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고요. 고속도로에서는 졸음 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0: 그렇죠.
1: 갓길에 서지 마시고 휴게소나 이런 졸음 쉼터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창문을 내려서 차량 안의 공기를 자주 환기시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0: 네, 따뜻한 봄 날씨가 이제 이어지면서 봄나들이 준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어떤 것들을 챙기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1: 미세먼지나 자외선에 대비해서 긴 소매 옷과 챙이 넓은 모자,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제는 꼭 챙기시는 것이 좋겠고 아이들의 경우에 밖에서 뛰어놀다 보면 종종 탈수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탄산음료나 아이스크림은 갈증을 부추길 수 있으니까 피하시고요.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상처에 대비해서 소독약과 연고, 밴드 같은 간단한 약품도 준비하시면 좋겠죠.
0: 지금까지 FEBC 재난 대비 방송은 박경련 재난 공보관과 함께 봄나들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배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먼저다 라고 시편은 말합니다. 무엇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먼저 두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내가 붙잡고 있던 소원뿐만 아니라 미처 알지 못했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Ernie Hassey의 Oh, What a Moment 였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무엇보다 그분 자체를 좋아하고 그분으로 인해 만족하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다 보면 내가 붙잡고 있던 소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지만 잘 알지 못했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하나씩 바로잡아 주시고 또 채워주시지 않을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을 얻기 위한 방법이라기보다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왕현의 낮은 자의 모습으로, 빈들의 자유한 사람, 오영은의 나는 너무 작아서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샘옥의 Here I Go, 스티븐 커시프만의 Dive, 마이클 W. 스미스의 I Will Be Here For You 였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결과를 얻기 위해 따라가는 뭐 일종의 절차가 아니라 그분을 중심에 들어가는, 두고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따져서 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라는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 안에 소망과 갈망도 정리되고 이루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저 그분을 기뻐하면 우리 안에 깊은 소원을 또 이루어주십니다.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기뻐하라, 강명식의 기뻐하라, 송정미의 서로 사랑하라, 이길승이 부른 하나님 한 분만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호입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폭포가 아름다운 곳이었는데요. 평소에는 말라있을 때가 많지만 전날에 비가 와서 그런지 시원한 물줄기가 내려오는 모습이 참 장관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감상하다 보니 제 안에도 시원한 생명수가 폭포처럼 흘러넘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때로는 너무 바빠서, 때로는 건강이 온전하지 않아서, 때로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때로는 부족한 물질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구하는 것이 우리 우선순위에서 밀릴 때가 있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높이기조차 어려울 그때, 그래도 작은 신음일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점점 채워져서 마침내 폭포수처럼 우리 주변을, 나 자신을 주님으로 물들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더욱 주님 안에 거하는 하루 또 마무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김현진의 찬양으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첫 곡으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나무엔의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정말로 선한 능력이고 그리고 주님이 선하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으로 더욱 채워져 갈수록 우리 안에 선하고 또 충만한 능력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인 것 같지만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우리가 연약해도 그리고 계속 강해지지 못해도 주님은 주님의 그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충분히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더 사모하고 그리고 구하고 그 안에 거하기를 힘쓸 뿐이지요. 자, 오늘 어떻게 그렇게 주 안에 거하고 계신지 주님을 사모하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그리고 이어서 지명연의 음성으로 성도여 다 함께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6장 말씀으로 함께 하시지요.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릉지고 건강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릉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대와 도비야와 여디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한이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신치라신추였어요. 자, 계속해서 그레이스 투 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홀리원과 지미선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요한복음 3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지도자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쉽게 말하기 어려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2절 말씀이지요. 그러자 주님은 큰 용기를 낸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땅에 세워져서 회복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사람의 영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비로소 그 안에 세워지는 나라라고 하십니다. 이런 나라를 니고데모가 보기를 그리고 들어가길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지도자로서 유대 나라에 대한 말씀을 기대했던 니고데모는 당황했습니다. 말씀하신 영으로 세워지는 나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포하신 이 나라는 몸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 심령 안에 세워지는 나라, 그런 다음에는 그 영으로서 주와 함께 서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 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주여, 이곳에서 주님으로 주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나라를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화음의 찬양이었습니다. 옹기장의 성령의 리듬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은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 4회 수상곡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의 고백. 이어서 함께 하시죠.

친구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이었고요. 자, 이어지는 두 곡의 찬양입니다. 수원시립합창단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리고 예찬 남성 중창단의 영원히 찬양드리세.

영원히 찬양 드리세 예찬 남성 중창단의 찬양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1229번님의 문자 사연 보내드립니다. 마산에서 듣고 계시다고요? 이제 해야 할 일들 다 끝내고 저만의 시간을 가지며 방송 들으며 몸과 마음의 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매일이 바쁘고 정신이 없네요. 뭐 큰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집에 아픈 동생이 있다 보니 이 동생 위주로 생활을 하다 보니 늘 바쁩니다. 제 동생은 6년 전 크리스마스 때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오른쪽이 마비되고 인지능력과 언어장애가 있어서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고 믿지만 동생 손발이 되다 보니 바쁘네요. 갈수록 힘듭니다. 아, 지쳐간다고 해야 할까? 교회와도 멀어지는 것 같아서 늘 외딴섬 같습니다. 유일한 동반자가 극동방송이라고 하셨네요. 24시간 극동방송을 들으며 매일을 살아냅니다. 감당케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아프지만 동생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늘 부어주시는 은혜로 기적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순 없지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감사로 삽니다. 제 삶은 실패자일지라도 제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Grace to you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문자 사연이 참 귀합니다. 제가 뭐라고 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힘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신실하신 그 주님 믿고 계시는 1229번님 하나님께서는 실패가 없으시는 건 맞는데요. 우리의 삶도 그 실패 없으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온전히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삶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그리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썩 만족스럽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정말 우리의 창조 목적에 맞는 그런 온전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129번님 그리고 동생분 정말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그레이스 토요 또 극동방송과 함께 계속해서 쉼의 시간도 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신청은 없지만 제가 한 곡 준비했어요.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앨범에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리고 장성찬의 연주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렇게 두 곡 찬양 보내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오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달빛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장윤영의 미제레레 불쌍히 여겨주소서 들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찬양사역자 강중현이고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을 국내 CCM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건데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제 여름의 날씨가, 누가 뭐래도 여름의 날씨가 된 듯합니다. 비도 온 날도 있었는데 비 온 날도 이제는 후텁 지근한 그런 날씨가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여름으로 들어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긴 옷들은 전부 다 좀 장롱 깊숙이 넣어두고, 그리고 이제 얇은 옷, 또 반팔 옷을 꺼내서 입고 다니는, 본격적으로 입고 다니는 그런 시간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장롱 없나요? 제가 장롱 깊숙이라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장롱이라는 말이지 안 쓰나? 갑자기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제 옷장이라 그러죠. 네, 옷장.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의 세대는 아마 다 장롱을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네. 하여튼,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첫 찬양으로 장윤영의 미제레레를 들려드렸는데요. 네. 우리는 또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주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는 이 고백은 늘 우리와 함께 있는 고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 깨어있는 여러분들, 또 무엇을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을 구하며, 또 구하는 모든 이에게 싫다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허락하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를 오늘 저와 함께 이 한 시간 동안 찬양을 들으면서 경험하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곡들 많이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저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지요.

오영은의 왜 당신은 날. 그리고 이어서 들려드렸던 찬양은 강명식의 고멜의 노래였습니다. 두 곡이 전부 다, 이게 두 곡 다, 찬양하고 있는, 담고 있는 노래의 가사의 의미는 왜 나를 사랑하시나,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고멜의 이야기는 성경 말씀의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경험하셨나요? 어떻게 이런 날 사랑하시지?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없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죄의 문제 때문에 야, 내가 이런 죄인인데 나를 이런 나를 사랑하시네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제 스스로가 어느 때는 굉장히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정말로 스스로를 봤을 때 야,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 뭐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장 인생의 바닥을 경험할 때도 있고 그런 시기들이 있죠. 그리고 또 사실상 그런 시기는 한 번만 오지 않습니다. 살면서 그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상당히 많이 그런 때는 오게 되죠. 저는 오히려 그럴 때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하시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참 죄송하게도 기도가 늘 똑같거든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주님 어디 계시냐?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냐? 주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놔두시나요? 뭐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원망의 기도를 하게 되고 또 그러다가도 긍휼히 여겨달라는 간구의 기도를 또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정말 엉엉 울다가 이렇게 끝나게 되는 기도도 드리기도 하고요. 근데 돌이켜보면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사랑하심을 확증해 주시고 보여주셨잖아요. 고멜의 노래에 있는 것처럼 정말 한 번도 싫다 하지 않으시고 너무 많은 일들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 더 놀라운 거는 이렇게 많은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이 여전히 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저희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야 넌 몇 번을 말해야 하라든지 야 그러면 야 너 진짜 안 믿는구나 너는 넌 안 되겠다 그 이러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여전히 등을 쓰다듬어 주시고 여전히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다 얘야 또 어느 때는 큰 소리로 굉장히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죠. 그땐 가끔 혼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혼남이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벌을 주시는 혼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도대체 이 사랑을 너는 왜 믿지 못하느냐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나는 너는 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참 놀랍게도 그분의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거를 또 깨닫게 되죠. 우리가 아무리 힘든 것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앞에 울부짖는 것을 또 소리내서 우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그 기도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요. 들으시니까요.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예수님의 팔복설교는 음악으로 치자면 베토벤이나 바의 음악과 견주어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술작품으로 치자면 미켈란젤로의 조각이나 다빈치, 라파엘, 렘브란트나 고흐의 영감 있는 작품과도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수준 높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작품들이 너무 완벽해서 나는 도저히 그런 작품을 만들 수 없다는 좌절감을 갖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팔복 설교도 너무 수준이 높아서 순종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주님으로부터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격려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정말 우리도 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요

앨범 제목이 진짜 끝내줘요. 이거는 끝내준다고밖에는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게 앨범 제목이에요. 너무 좋죠. 김보규의 그 주는 달려가서 세월이는 곡의 제목이고요. 이 곡이 담겨져 있는 앨범 제목이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싶습니다입니다. 참, 너무 이름을 잘 지어서 감동이네요. 오늘 팔복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쵸?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였죠. 어느 때는 그랬대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만 가지고 좀 잘못된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으로, 좋은 얘기하는 선생님으로, 그러니까 교훈과 이제 훈화의 말씀을 하는 그냥 랍비 정도로만 생각했대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굉장히 모든 말씀이 다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제일 큰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부각시켜서 예수님을 그냥 좋은 선생님으로 만 그런 분으로만 만들었던 신학자들도 있다곤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얘기를 왜 했냐고요? 사실은요, 선생님들은 본인이 그렇게 못 살면서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걸 좋아해요. 좋아한다기보다도 그런 일이 많죠. 근데 또 그것을 또 인정하고 뭐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다 같은 사람이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팔복의 말씀을 전해주신 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28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산상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이루었냐 못 이루었냐에 대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과 그 애씀과 실제 상황에서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잃어버렸던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의 귀하신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고 그러니까 맡기신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서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처럼 살아가려고 했을 때 세상은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이 없습니다. 염려도 없죠. 그리고 거룩한 도전과 그 기쁨과 그 은혜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 곡 더 드릴게요. 나무현이 부릅니다. 욥의 기도.

나무엔의 요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희 달빛 가스펠에 사연과 신청곡으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토요일 주일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 주일 또 뭐 금요일까지는 나영환 전사님의 달빛 가스펠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 토요일 주일 방송에 여러분들이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주로 문자 사연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있다는 사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한 가지 더요. 오늘 또 내일 이틀간 사연을 보내주시면 그 사연을 잘 모아서 그주 토요일 날 이렇게 전달해 드려요. 말씀을 드려요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배달해 드립니다. 신청곡도 배달해 드리고, 사연도 읽어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읽어 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 주 토요일마다 모아서 방송을 해 드리고 있다는 사실, 네,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23일이었죠. 5월 23일, 1시 땡 치자마자 04초에 501호님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위럽 집회 간답니다. 신곡 나오면 틀어주실 거죠. 그리고 가로 열고 이렇게 쓰셨어요. 조금 늦었어요. 네, 4초 늦으셨어요. 네, 뭘 조금 늦어요. 와, 진짜 좋으셨겠다. 다녀오셨으면 다녀온 후기도 좀 올려주세요. 위럽의 곡은 내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0051님. 또, 아이고, 네. 또 기도 부탁해 오셨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411님. 네. 오프닝 멘트, 오프닝 정말 좋네요. 시편 27편 1절. 네. 맞습니다. 8411님이 또 올려주셨어요. 와, 저 장윤영 사모님 바닷길 너무 좋아해요. 신청곡 장윤영 사모님의 미제렐에 들려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장윤영 사모님의 곡들을 거의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죠. 6997님. 긴 사연을 주셨는데, 이거를 이렇게 줄여서 읽어드리기가 좀 그래서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성령 하나님께서 촉촉하게 성령의 담비를 촉촉히 온 땅에 우리나라 산과 바다와 산천 초목 위에 동해 서해 남해 삼면을 바다로 에워싸오고 북한 땅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밤에 이 포근한 음성, 감미로운 멘트와 예수님의 사랑을 속삭이는 강주겸 PD님의 국내 CCM으로, 네, 시간이 흘러서 모든 것이 희망이 사라진다고 하여도, 네,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실 줄다 아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찬양의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매일매일, 시간이, 밤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6997님, 정말 감사합니다. 6428님, 저희 왕 애청자시죠. 5월, 23일 날, 막 거의 마지막 때 보내주셨어요. 다시 일어나서 찬양에 한국에서의 이 시간 듣기는 기적에 가까운 점점점 필요하면 일상에서의 기적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8박 9일간 일본 여행도 감사합니다. 오, 네. 8월에 오픈 정기전 작품도 끝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와, 8월에 정기전을 하시는군요. 이번 달 마지막 날에 미국으로 가는 일정, 모든 일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새임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 6428님. 건강, 건강, 또 건강. 조심하십시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5월 24일 날. 더 늦으셨는데요? 땡 1시 1분 12초에.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오오개로님, 제가 감사합니다. 6002님, 오프닝 찬양 제목 알고 싶네요. 엄청 은혜가 됩니다. 24일 날 오프닝 찬양이 뭐였냐면요. 찬미호십의 찬양이었어요. 찬미호십의 찬양이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찬미호십의 성전 문전에서라는 찬양이었을 거예요. 네. 성전 문전에서. 맞아요, 맞아요. 이 찬양이었습니다. 좋으셨죠? 네. 저도 그 찬양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장윤영 사모님의 신청곡은 제가 오프닝에서 이미 들려드렸고요. 사연 올려주신 분들 위해서 제가 노래 선물 한곡 준비했거든요. 원래 원곡은 민호기 목사님의 곡이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이 곡을 커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제가 부릅니다.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어서 들려드렸던 찬양은 송정미의 희망가였습니다. 네. 송정미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더 익숙한데. 이 찬양, 저 개인적으로 너무, 이 찬양도 너무 좋아요. 우리가 이 풍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게 뭘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뭘 하실까라는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그리고 또, 한때는, 그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조금 오래전인데, 아마 미국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What would Jesus do?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캠페인 운동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 팔목에 띠도 하고 다니고 막 이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우리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시면 뭘 먼저 하실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때려주실까요? 상을 뒤집어엎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로 다확 뒤바꿔 놓으실까요? 네, 그런데 이런 소원과 이런 바람은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쵸? 그런데 그 사랑하심이 그 세상에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이 돼서 지금까지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오셔도 예수님은 아마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힘써서 사랑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담고 그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그분의 부르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벌써 마지막 인사를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저는 내일 국내 예배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며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의 찬양 준비해놓고 있거든요. 그 찬양 소개해드리고 전 물러갈게요. 강성은의 주의 선하심에 기대, 그리고 소망의 바다 1집입니다. 소망의 바다. 두곡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샬롬입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또 북녘 땅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올해 끝자락 초록의 깊이가 한층 더해진 토요일 새벽입니다. 꽃향기에 취해서 시작했던 5월이 어느덧 여름의 길목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바쁘게 달려온 한 달, 여러분의 마음속엔 어떤 열매들이 맺혔습니까? 혹시나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내 곁에 소중한 풍경들을 놓치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 새벽 이 시간은 잠시 멈춰서서 한 달간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또 평안한 안식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예뻐서 고맙고 귀해서 고맙고 함께 있어서 고맙다. 5월은 모든 것이 다 고맙다는 인사뿐이다. 네, 나태주님의 5월의 감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5월 감사의 달을 보내면서 정말 가족이 있어서 자녀가 있어서 또 섬길 이웃이 있어서 또 우리 아버지 하늘아버지가 계셔서 너무나 감사한 달. 5월이 이제 벌써 또 훌쩍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제34장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아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려고 밖으로 나갔더니 히위 사람 하몰의 아들이며 그 지방의 군장인 세겜이 그녀를 보고 붙들어 억지로 그녀를 범하고서 그의 마음이 야곱의 딸 디나를 련모하니 그가 그 소녀를 사랑하여 부드럽게 달래었다. 그가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이 소녀를 나의 아내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야곱은 자기 딸 디나가 더럽혀졌다는 말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아직 짐승들과 함께 들에 있었으므로 그들이 올 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이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말하려고 왔고 야곱의 아들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들에서 돌아왔으니 세겜이 야곱의 딸과 더불어 누움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수치스러운 일, 곧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였으므로 그들이 크게 상심하고 분노하였다. 그럼에도 하몰은 그들에게 말을 걸어왔다. 내 아들 세겜의 마음이 그대의 딸을 련모하니 성컨대 그녀를 그에게 주어 아내 삼게 하시오. 이로써 그대들은 우리와 통혼하여 그대들의 딸들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딸들은 그대들이 취하시오. 그리하면 그대들은 우리와 함께 살 수 있소. 이 땅이 그대들 앞에 있으니 그대들은 거기에 눌러 살며 거래할 수 있고 거기서 재산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오. 세겜도 그녀의 아버지와 오라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면전서 내가 은총을 입기 바라노니 그대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드리겠소. 아무리 많은 지참금이나 폐백을 요구할지라도 내가 그대들이 말하는 대로 반드시 드리겠소이다. 그러니 소녀를 내게 신부감으로 내어주시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에게 속임수로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소.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내어줄 수 없으니 그것은 우리에게 치욕이기 때문이오. 그대들이 우리와 같이 되어 그대들 중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는다면 우리는 이 한 가지로서 이 일에 동의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딸들을 그대들에게 내어주고 또 우리가 그대들의 딸들을 데려올 것이며 나아가 우리가 그대들과 더불어 살 것이니 마침내 우리가 그대들과 한 민족이 될 것이요. 그러나 그대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딸을 데리고 갈 것이요. 하몰과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이야기를 기쁘게 여겼고 그 청년이 그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야곱의 딸에게 련정을 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집안에서 비할 데 없이 존귀한 자였다.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자기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 성읍 사람들을 설득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화합하게 하여 그들로 이 땅에 살면서 여기서 거래하게 합시다. 보시오. 이 땅은 그들을 용납할 수 있을 만큼 얼마든지 넓으니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데려와 아내로 삼고 우리도 그들에게 우리의 딸들을 내어주도록 합시다. 다만 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며 한 민족이 되려면 오직 한 가지에 동의해야 하는데 우리 가운데 남자는 모두 그들이 할례받은 것 같이 그렇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요.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짐승들 모두가 우리 것이 되지 않겠소? 그러니 다만 우리가 그들에게 동의합시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살게 될 것이요. 그러자 성문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귀담아 듣고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다. 마침내 사흔날이 이르자 그들이 통증으로 괴로워할 즈음에 야곱의 두 아들 곧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자 칼을 가지고 부지 중에 그 성읍으로 엄습하여 남자들을 모두 죽였고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칼날로 친 후에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끌고 나왔다.

나왔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약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들은 저들의 양떼와 소떼와 나귀들과 그 성읍 안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 모두 탈취하였고 저들의 모든 재산과 자녀들과 아내들을 모두 포로로 사로잡고 그 집안에 있는 것들까지 모두 략탈하였다. 그러자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곤경에 빠뜨렸으니 실로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들 곧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 사이에 악취를 풍기게 하였도다. 내게 속한 사람들은 구수가 적으니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면 이제 나와 내 집이 멸절되리라. 이에 그들은 그가 우리의 누이를 마치 청녀 다루듯이 다룰 수 있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지금까지 창세기 34장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의 또 그 시간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0: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저는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전에 북한 땅에서는 북한에서 말하는 빨갱이 집안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으로 오는 가정에 저와 함께 만났던 탈북민들 중에서 그들이 북한 땅에서 살았던 이야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북한이 현실을 저는 그때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북송된 것은 북한 땅에서 선거가 있어가지고 그 선거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 선거가 참석 못하면 제가 살았던 정치범 수용소란데 끌려간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북한 땅에 다시 북송돼 갈 때는 북한 땅에서 나가는 순간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들이 다시 들어온 것을 저국에서는 열렬히 환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이 모든 결함을 다 반성을 하면 저국의 어머니 당은 당신들 용서한다. 이 말을 믿고 저는 북한 땅에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내 죄를 다 내려놓고 북한 땅에서 다시 한번 살려는 이런 마음으로 내려갔는데 저희 인생이 바뀌는 큰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북한 땅에서 살면서 사회를 몰랐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보위부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잡혀 나갈 때도 결코 저국을 나는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까지 취급할 줄은 몰랐는데 제가 북한 땅에 잡혀 나가는 순간부터 저는 저국 반역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가게 되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저국을 반역해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나는 사실은 어떤 물건을 받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좀 만들어 보려고 나간 것입니다. 암만 발버둥치고 말을 했어도 저는 저국 배반자라는 이런 타이틀이 붙였고 그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청진 도시 저란 데를 다시 넘기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또 장면을 제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 탈북민 자매님들이 많이 중국에서 살다가 잡혀온 친구들도 있고 또 중국 땅에서 임신해서 나왔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 가운데 제가 너무나도 기억이 남는 친구가 23살짜리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안에서 많은 고통과 이런 유산을 시키는 그런 행위가 있었는데도 어떻게 마지막까지 그 친구는 임신을 하여서 제가 들어간 지 3일 만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낳는 순간에 그곳에서는 그 아이를 일단 죽이진 않고 비닐보자기에다가 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기가 살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비닐보자기에다가 싸냐. 차라리 저 애한테 젖을 물려주면 안 되냐.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누구나 살리자고 말을 하는 순간에 저희도 똑같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아이를 저희가 같이 무릎 꿇고 있는 그 방에 구석에다가 넣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이 목숨이 파리 목숨 복도 못하다고 하였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모금 안 먹고 정말 태어나자마자 이빨로 우리가 끊어준 그 탯줄 안에서 보사기 강포에 쌓이는 아이가 3일을 울고 있더라고요. 엄마 젖도 못 먹은 그 아이가 아에에 하고 우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저희 아이를 3년 전에 하늘나라로 보내고 중국에 들어갔다 때문에 저희 가슴이 너무나도 찢어져가지고 애기 울음소리 날 때마다 같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르지만 해도 신이 있다면 이 땅에 이곳에 벼락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가 나갔더라고요. 저희는 울 수밖에 없고 3일 후에 애기 엄마는 자기 고향인 함흥 쪽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낳은 엄마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란 건 옥수수 멀건 그 중물 위에 그 빈 물만 떠서 그 애를 줬는데 그 애도 그래도 아기를 낳았다고 또 젖 가슴에 젖이 부르니까 애는 가슴을 감싸매 밤새로 웁니다. 애기는 저도 한 모금 먹지도 못했지만 그 울음소리를 듣는 저희들의 마음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3일 후 애기 엄마가 나가게 되니까 그 애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저 애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너무나도 궁금했는데 저희 감방에 같이 갇혀있던 나이 든 아주머니를 불러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줌마가 물바게지에다가 물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막 울더라고요. 나도 어쩔 수 없다. 내가 이 죄는 내가 다 받겠다. 하지만 나도 시켜서 어쩔 수밖에 없으니 제발 날 용서해다오 하면서 그 엄마가 저희들이 있는 앞에서 살아있는 아기를 물속에다가 엮는 것을 보는 순간에 저희들은 정말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저렇게 죽일 수 있는가. 북한 땅은 능히 그럴 수가 있는 땅이었고 그 안에서는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안에서 품었던 북한에 대한 환상, 북한에 대한 믿음, 나는 다시 북한 땅에

봐서 살겠다는 그 모든 마음을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중국으로 탈출을 했다가 두 번째 다시 또 북한 들어가게 됐지만 그때는 제가 제 인간의 힘으로 탈출을 하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들어온 것은 저는 두 번의 북송을 통해 가시고 어떻게 하나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남조선이란 나라는 너무나도 별천지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북한에서 말하는 지상낙원이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중국에 처음에 와서 중국이 지상낙원이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못 보던 불빛이 중국 땅에 환하고 그 중국 땅을 한이 비춰서 우리는 아 지상낙원이 여기거다 이랬는데 대한민국에 와보니까요. 대한민국은 지상낙원이 아니고 지상천국이었어요. 밤이 돼서 더 찬란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와서도 저는 제일 처음에 저를 교회를 인도했던 친구분의 주안장로 교회라는 데를 저를 처음에 데리고 갔는데 가니까 사람들만 많고 저희가 가도 누가 쳐다도 안 보고 하니까 교회라는 데 가면 어찌 보면 좀 사람을 알고 싶고 또 본인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나를 좀 관심을 가져줄까 하고 갔는데 교회라는 것을 제가 잘 모르지만 해도 거기는 사람이 많으니까 저희가 누구한테 말을 붙일 수 있는 이런 시간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나는 가보니까 그 교회라는 데가 아닌 것 같아 하고 한번 가고는 안 가봤습니다. 근데 제가 두 번째로 교회를 인도받은 것이 제가 식당 일을 하는데 사장님이 사모님이 권사님이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많이 저희 식당에 오셔가지고 제가 북한에서 왔다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교회를 가봤냐고 저는 교회라는 데 가보니까 별로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거기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전도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도가 뭔지 모르니까 그럼 전도가 어디입니까 하니까 아 전도입니다. 저는 전도라고 해서 사실은 뭐 저 제주도나 뭐 신도처럼 놀러가는 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전도 좋은 데입니까? 좋은 데래요. 그래요? 그럼 나 전도 놀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같이 갑시다. 갔는데 다음날에 어디로 오래서 갔더니 교회를 가는 거예요. 아 전도 간다면서요? 했더니 저를 전도해서 가신다는 말을 했는데 저는 전도 놀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아무런 영어도 모르면서 갔다가 아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가시고 그 교회 분들은 또 참 관심을 또 너무 많이 가져가시고 제가 집 주소를 일단 우리가 가면 새 카드에 다 이렇게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와서 계속 문 두드립니다. 그분들과 맞서 싸웁니다. 내가 여기 북한에서 여기까지 온 것도 내 뜻으로 왔고 나는 김일성이란 인간한테 내가 충성 다했다가 우린 배신받은 사람이다. 근데 내가 보지 못한 하나님이란 사람이 어딨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아 마음 난 당신 마음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뭔 잘못해서 나를 자꾸 비판하려 오는 것처럼 왜 자꾸 몰려오는가 오지 마세요. 정말 그분들과 많이 싸우면서 지치니까 그분들이 정말 두석단을 오시더니 안 오시더라고요. 그랬던 제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던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 자리 잡았던 2012년도에 제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순간에 저는 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눈 떠보니까 병원인 겁니다. 그때 중환자실에서 제가 3일을 사경을 헤맸는데 지금도 너무나도 기억이 뚜렷이 나는데 큰 넓은 방에 들어갔더니 흰 옷을 입은 분들이 가득 앉아있는데 어떤 아주머니 된 분이 그 흰 승을 주면서 같이 이 복장을 입고 여기 같이 눕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인데 왜 같이 누워요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 여기 누우면 엄청 편안하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요? 나도 좀 편안한데 가고 싶네? 그래요? 편안하면 나도 같이 가죠. 뭐 누우려고 하는데 저 앞에 흰 옷을 입고 수염이 있고 구부러진 지팡이를 쥔 그분이 서서 벽을 땅땅 두드리면서 나오너라 나오너라 아직 너는 그곳에 있을 때 아니다 하면서 뭔 소리냐고 나 지금 여기서 너무 편안하니까 여기 갈 거다 했더니 나오라고 부르는 소리에 내가 눈을 딱 떴는데 내 눈앞에 정말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지금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몰라요. 눈을 떠서 보니까 그분이 참 수고하셨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후에 그분이 저를 수술해 주신 박사 선생님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대한민국에서 장파열 해가지고 0.01%의 그 확률을 가지고 치료를 해서 살아난 사람이 저라고 그리고 0.023%의 기적을 가지고 저를 수술을 했다 하더라고. 저희 장파열 수준이 완전히 찢어져 버려가지고 어떻게 수습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장기가 다 훼손돼가지고 아무런 생각이 안 났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끼워서 맞춰가지고
제가 눈을 떴어요. 그때 내가 이거 들었던 그 목소리가 누구지? 그 사람이 누구지? 자꾸 기억을 했다가 9일 만에

다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몸에 다 이게 물주머니 다 들어가서 피주머니 타고 내려갔는데 너무 아프니까 밤은 자지 못하니까 선생님들이 한 열흘 정도 되니까 운동을 하래요. 장 운동을 해야지만이 살 수가 있다고. 그래서 아파 죽겠는데 장 운동을 하라니까 못 걸으면 휠체어로 아예 밀면서라도 할 수밖에 없어서 한 20일쯤 버티고 있었는데 아프니까 밤새 안 자고 계속 돌다가 거기 어떤 분이 저한테 왜 이렇게 못 자고 있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너무 아파가지고 못 잔다니까 그분이 저를 그러면 한번 이 위로 올라가자 그래. 그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 마음이 편안할 때가 있다 그래가지고 편안할 때가 뭔지는 모르지만 아프니까 따라 올라갔더니 그것이 이렇게 기도실이 돼. 음악을 잔잔하게 틀어놓고 많은 분들이 아프니까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이 처음으로 제 새벽 기도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당신이라는 분이 계시면 저 여기서 물 한 모금 넘길 수 있고 정말 음식을 삼킬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월은 그저 모든 것이 다 고맙다는 인사뿐이라는 그 나태주 시인의 말처럼 내 곁에 있는 모든 것이 고맙다는

있다고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지치고 고단했던 마음들은 이 새벽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요.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충전되는 복된 토요일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초대교회 한창 박해를 받고 있던 시기에 소아시아의 비두니아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그리스도인에 대해 이런 보고서를 보냈다고 하죠. 친애하는 황제폐야, 저는 충직한 부하 몇 명을 위장시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나가게 해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부하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언제나 그들의 신인 예수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빵과 포도주를 자주 나누어 먹으며 서로 즐거워하기도 하는데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황제시여, 그들은 로마의 관리들과 황제 폐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부하들이 느꼈던 가장 확실한 사실 중 하나는 그들에게 사랑이 있으며 또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박해를 피해 예배하기 위해 도망갔던 카타콤의 벽에는 이 보고서의 내용과 비슷한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이 무엇인지를 경험한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섬기고 기도하는 사랑의 마음을 구하며 복음의 메아리 문을 열어봅니다.

그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산시립 합창단이었고요. 러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 찬송까지 이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때 주 믿지 않는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몰기를 힘쓰며 함께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이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주님의 사랑 감히 다 채울 수 없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고요. 주변에도 흘려보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따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사랑에 흠뻑 빠지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있는 찬양 함께 했고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리고 바다 같은 주의 사랑까지 세 곡의 찬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번에는 서울 바합장단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합니다. 찬양 후에는 매일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능력.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있게자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지요?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지요? 아니면 복음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들어와서 삶의 중심에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주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라고 하신 말씀을. 이 말씀은 메시아의 구원사역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말씀이 다시 선포가 되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이 신약 누가복음 4장 18절에 다시 언급돼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에 인간의 죄악으로 생겨난 왜곡되고 삐뚤어진 모습들을 고쳐 놓으셨습니다. 육체인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고치셨습니다. 그분의 억압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 또한 인간은 예수님에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찬송에 이어서 내 평생에 가는 길, 광주시립합창단이었습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주 음성 외에는 이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고요. 매주 주말마다 함께 나누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이 올려드리는 오늘의 기도 찬양 후에 이어집니다.

0: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고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편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보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한고 아름다운가. 아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80년간 분열과 불신으로 갈라진 남북관계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한 형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념과 체제의 장벽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상호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혜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과 적대감이 사라지고 진정한 형제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약복강의 철야기도 이후 20년 동안 반목했던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로 복음 통일이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북한이 고향인 김성혁 형제 기도와도 같이 주님 안에서 연합하여 분단의 장벽을 넘어 사랑과 복음,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남과 북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크고 비밀한 그 일을 기대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찬양 후에 2부 순서 이어집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봉래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공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1부 순서에서 나누었던 성경 구절 우리 주님의 말씀이지요. 남과 북이 서로를 향한 총구를 거두고 서로를 향한 기도의 손길, 축복의 손길, 사랑과 나눔의 손길을 내어 함께할 수 있는 우리 한반도 땅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남과 북의 모습을 위해 기도하면서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보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아멘. 선하신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 새벽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매한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최근 북한의 IT 노동자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가요?
1: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짚어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그런 탈취라든지 위장 취업 이런 걸 통해서 외화를 계속적으로 벌어들이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고 그에 따라 실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원래 저희가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 막 이런 거 있는 건데.
0: 그쵸.
1: 그러니까 위장 취업을 했는데 아, 이 사람이 약간 북한에서 온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식의 것들이 좀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북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사는 개발자인 것처럼 꾸미서 이 원격 근무 일자리를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뭐 한다든지 하는 건데 이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재택근무와 원격 개발 일이 늘어난 점을 이 북한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소수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0: 그 주변에 뭐 북한이나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는 이제 또래 친구들도 이 관련 사건만큼은 너무 잘 알더라고요.
1: 네네.
0: 가짜 이력서로 취업하고 면접을 본 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1: 네. 이 문제는 단순히 가짜 이력서로 취업했다는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법무부 혹은 재무부가 북한 IT 노동자들이 훔친 신분증, 뭐 가짜 이력, 그리고 조작된 온라인 계정을 이용해 뭐 기업에 들어가고 그 임금의 상당 부분이 북한 정권으로 흘러간다라고 이미 파악을 한 사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 재무부는 이 돈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그리고 이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쓰일 수 있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러면은 미국 법무부나 재무부까지 같이 간섭을 한 거면
1: 네.
0: 미국까지도 진출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범위인 것 같은데
1: 그렇죠.
0: 요즘은 그럼 어떤 방식으로 위장 취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1: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신분을 속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뿌리는 이제 북한 사람이지만 내가 미국인인 것처럼 혹은 뭐 중국인, 동유럽 개발자 혹은 다른 나라 프리랜서인 것처럼 온라인 프로필을 만듭니다.
0: 네.
1: 심지어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그 신분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0: 어디 살고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 학교 출신이고.
1: 그렇죠. 그래서 이력서에는 유명 회사 경력이나 개발 능력을 넣고요.
0: 네.
1: 사진이나 이름도 실제와 다르게 꾸밉니다. 아니면 그 사람의 그 뇌물 주고 산 사람의 이력을 바탕으로 해서 사진도

0: 이렇게 꾸미는 거죠. 때로는 실제 사람의 신분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훔쳐 사용하기도 합니다.
1: 네.
0: 또 하나 중요한 방식은 원격 근무의 허점을 노리는 건데요. 회사는 지원자가 어디에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북한 IT 노동자는 화상 면접이나 이메일, 채팅, 코딩 테스트만 통과하면 실제 위치를 숨긴 채 일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런 방식으로 북한 IT 노동자들이 무려 100개가 넘는 미국 회사에 취업한 사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1: 참 이게 보안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는 숫자인 것 같아요. 100개.
0: 네.
1: 그것도
0: 진짜
1: 미국에서.
0: 원격 근무를 이렇게 원하는 기업이 정말 많거든요.
1: 그리고,
0: 이게 100개 넘 네. 뭐 반개 뭐 천개 수천개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늘어나고 있다. 이거를 북한 당국이 당연히 알 수밖에 없고 이거를 노리면 우리도 손쉽게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북한에서도.
1: 네.
0: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 그리고 딱 그 실무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추가 테스트가 있는 게 아니고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0: 네.
1: 그리고 프로필만 본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근데 그게 계속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제 탈취를 했고
1: 네.
0: 내가 이제 가짜 뭐 이런 것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자금이 이 인류의 위협을 가하거나 혹은 다른 어떤 한 사람의 그 돈을 불려주기 위한 것이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렇게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문제가 있다는 걸 계속 상기하면서 이 문제의 틀을 좀 없애는 차단하는 방법들이 계속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이른바 김정은 테스트, 김정은 시험법. 이라는 것도 등장했잖아요. 이게
0: 네.
1: 참 떠들썩했죠.
0: 그렇죠. 일부 기업이나 개발자들 사이에서 위장 취업 위습자를 길러내기 위해서 이게 걸러내기 위해서 이 김정은을 비판해 보라는 식의 질문을 던지는 사례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김정은 테스트라고 불리는 방식인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로 의심되는 지원자가 이런 질문을 받자 갑자기 동문서답을 하거나. 막 얼굴이 붉어지거나 말을 못하거나 말을 못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1: 그렇죠.
0: 김정은 위원장을 말 비판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연결을 끊는 모습이 공개돼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1: 저도 이게 한 영상을 봤던 게 이 말을 하자마자 욕을 하면서 끊더라고요. 북한
0: 네.
1: 주민이
0: 그렇죠.
1: 네
0: 그렇게 욕을 해 끊어야 내가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0: 네. 그런 방식입니다.
1: 이렇게 뭐 이 시험법 아니더라도 통과가 된 북한 노동자들에 의해서
0: 네.
1: 이 위장 취업으로 피해를 받았다라는 직접적인 사례가 있나요?
0: 네, 맞습니다. 첫째는 이제 금전적 피해인데요. 회사는 정상적인 직원을 고용했다고 생각하고 월급을 지급합니다.
1: 네.
0: 하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북한 IT 노동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이게 법률 비용도 있고 보안 점검 비용도 있고 시스템 복구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아니, 나는
1: 네.
0: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취업을 보장해 뒀는데 그 사람이 IT 노동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1: 법률적으로 위반되는 행동이니까.
0: 그렇죠. 이걸 이제 피해가기 위해서 발생하는 거고 기업이 피해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법무부는 어떤 사건에서 피해 기업들이 감사와 시스템 복귀에 100만 달러가 넘는 비용을 부담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돈은 10억이 넘는 14억 뭐 이 정도 되는 그런 비용이죠. 둘째는 이제 보안 피해인데요. IT 개발자는 회사 시스템 깊숙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1: 그렇죠.
0: 소스 코드라든지 고객 정보, 내부 문서, 결제 시스템 등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IT 노동자가 회사 네트워크에 악성 코드를 심거나 민간 정보를 빼내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미국 재무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사실 이게 그 회사 아이디 하나만 있어도
0: 그렇죠.
1: 들어가기가 쉽고
0: 맞아요.
1: 회사가 아무리 규모가 작아도 드는 생각이
0: 네.
1: 그 대표의 관련 정보 뭐
0: 그렇죠.
1: 주고받은 이메일들 휴대폰 번호 주소록만 해킹해도 굉장할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방식이 노트북 팜이라고 하는 방식인데요. 회사가 직원에게 보낸 업무용 노트북을 조력자의 집이나 사무실에 그냥 모아두고 북한 노동자는 이 해외에서 원격으로 접속해 일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2026년 4월과 5월 발표해서 미국인 조력자들이 북한 IT 노동자의 위장 취업을 도왔고 피해 기업들이 큰 보안과 비용과

0: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 노트북 팜이라는 거는 저는 거의 처음 들어보는데요.
0: 네. 노트북 그런 뭐 농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실제 위치를 핵심 장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가 미국에 사는 개발자를 고용했다고 생각하고
1: 네.
0: 노트북을 미국 주소로 보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노트북은 조력자 그냥 집에만 놓여져 있는 거고 실제로는 이제 북한 노동자는 다른 나라에서 그 컴퓨터에 원격 접속하는 거죠.
1: 네.
0: 회사 입장에서는 접속 위치가 미국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기업은 자신도 모르게 북한 노동자에게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을 주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개발 코드라든지 고객 정보, 회사 내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는 그쵸. 뜻인 거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런 행위가 단순한 취업 사기가 아니라 기업 네트워크 침투 이게 국가 안보 문제라고 현재 미국 정부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이게 IT 인재면 그 어디에서도 꽤 귀한 인력이잖아요.
0: 네.
1: 해외에 보내거나 원격으로 일하게 되는 이유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단순히 돈 때문은 아니네요.
0: 일단 그 북한 당국은 돈이 계속 필요한 거잖아요. 국가의 네.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북한은 건설이라든지 식당, 벌목, 봉제 같은 분야의 노동자를 파견해서 외화를 벌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 제재가 당연히 강화되면서 전통적인 이런 방식은 어려워졌잖아요.
1: 네.
0: 대신 IT 분야는 국경을 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고 실력만 있으면 비교적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개발자가 해외 기업에서 받는 월급은 일반 노동자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원격 근무라면 신분과 위치를 숨기기도 쉽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돈도 벌고
1: 네.
0: 미국의 어떤 회사의 정보도 이제 벌어서 그런 거기에 숨겨져 있는 그런 뭐 무기 개발에 필요한 그런 정보까지 탈출해서 또 국가를 더욱더 기술 개발에 나서겠다 이런 네. 식으로 해서 북한 당국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게 돈이 아무리 일반 외화벌이 북한 주민분들보다 임금이 높아도 북한의 그 IT 인재들의 노동자들 개인에게는 들어갈 수가 없겠죠.
0: 이게 전반적으로 강제 노동 구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북한 당국에 가져가는 구조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1: 네.
0: 해외 파견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임금의 많은 부분을 국가에 바치고요. 뭐 80에서 90%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만 생활비나 개인 몫으로 받습니다. IT 노동자도 예외가 아닐 가능성이 당연히 크고 실제로는 그 돈이 북한 정권의 통치 자금 혹은 무기 개발 자금으로 흘러갈 위험성이 있다라고 국제사회는 보고 있습니다.
1: 이런 현상에 우리가 앞으로는 어떤 부분을 계속 주목해야 될까요?
0: 이 북한 IT 노동자 문제 이제 AI 시대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원격 근무 이거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당국도 이 부분을 알고 있고
1: 네.
0: 더욱더 정교한 방법을 쓰겠죠. 이제 김정은 테스트도 이렇게 AI로 조작해서 밝게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는 거죠.
1: 내가 하지 않는
0: 거를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북한 당국이 또 나오지 않을까요?
1: 네.
0: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력서만 속였다면 앞으로는 영상과 음성까지 속이는 방식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외신들은 북한 연계 인력이 IT 도구를 활용해서 서방 기업의 채용 절차를 속이고 있다는 분석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북한 인권과도 연결해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1: 네.
0: 실제로는 고급 인력 기술처럼 보이지만 감시와 상납 구조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유로운 노동보다는
1: 네.
0: 당연히 국가가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외화벌이 체계일 수도 있는 건데요. 따라서 이거는 기업 보안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이 노동자의 임금, 이동, 신분을 통제하는 구조까지 함께 바라보면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까지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1: 네. 참 사람을 이용한 북한의 거짓은 또 거짓을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북한의 면모가 깨어지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함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청년들의 인재가 되기를 그런 나를 위해서 속히 오기를 기도하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에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어느 한 분이 화상을 입었어요. 집에 불이 나가지고. 그래서 얼굴이 흉측하고 손이 오그라붙었어요. 젊은 아내는 그 화재 때문에 세상을 떴어요. 그리고 두 가난아기, 두 남매를 홀로 키우게 됐어요. 자기의 흉측한 얼굴 때문에, 오그라진 손 때문에 자녀를 잘 키울 수가 없어서 보육원에 맡겼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홀로 시골 외딴 데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두 남매는 자라나면서 아버지가 자기 자신들을 버렸다라 오해를 했어요. 원망을 했어요. 불평을 했어요. 자식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어느 날 자식들을 찾아왔어요. 아버지의 그 흉측한 몰골을 보고 너무 낙심을 하고 너무 충격을 받고 실망을 해서 우리는 차라리

고아로 사는 게 좋다고 아버지를 외면해 버렸어요. 시간이 흘러서 남매는 자라서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얼마 후에 몇 년 후에 자식들에게 전갈이 왔어요.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두 남매는 같이 만나서 함께 물어 시골 외딴 집

0: 그 마을 노인이 이런 말을 해줬답니다. 평소에 당신들의 아버지가 늘 말하기를 나는 화장이 싫다고 내가 죽거들랑 뒷산에 묻어달라고. 하지만 자식들은 아버지를 산에 묻으면 명절 때마다 기일 때마다 찾아와야 되고 번거롭고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화장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유골을 여기저기 그냥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아버지의 모든 유품을 끌어내와서 다 태웠어요. 불 태우는 중간에 뭔가 노트 한 권이 거기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망록이라고 일기책이죠. 그래서 뭔가 섬짓한 뭔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얼른 끄집어냈어요. 타다 남은 그 일기책을 아들이 읽게 됐어요. 그 일기 속에는 아버지의 여러 사연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얼굴이 왜 그렇게 흉측하게 됐는지, 그 손이 왜 오그라붙었는지, 왜 자식들을 보육원에 맡겼으며 왜 숨어 살게 되었는지, 얼마나 자식들을 그리워하고 또 사모했는지, 그 사연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데 아버지의 얼굴이 흉측하게 되고 손에 오그라붙고 그렇게 된 그것은 바로 자식들인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자기들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그를 알게 된 거예요. 아들은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통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 마지막에는 죽은 아내를 향한 편지, 그리고 남매 자식들을 향한 편지, 마지막 편지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제가 그 편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죽은 아내에 대한 편지예요. 사랑하는 여보, 내가 당신을 여보라고 부를 자격이 없구려. 그날 우리 집이 불길에 휩싸였을 때 당신을 업고 나오지 못한 날, 그런 날을 용서하구려. 울부짖는 두 어린 자식들을 뒤로 하고 당신만을 업고 나올 수가 없었다오. 이제 당신 곁으로 가려 하니 나를 너무 나무라지 말아주오. 덕분에 아이들은 잘 자라서 지금 잘 살고 있다오. 비록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지만은 당신이 몹시 보고 싶구려. 그 다음에 자식을 향한 편지예요. 너무너무 그리운 내 아들 딸들에게 미안하다. 평생 아버지 노릇 못하고 집만 되어서 그저 미안한 것뿐이고 없구나. 용서해다오. 이 아버지 대신 행복하게 살아다오. 염치 불구하고 한 가지 부탁했단다. 내가 죽거들랑 절대로 화장을 하지 말아다오. 나는 불이 무섭단다, 싫단다. 평생 밤마다 불에 타는 악몽에 시달렸단다. 30년이 넘게. 예. 그러나 이미 아버지는 화장이 되어 연기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뒤늦게 두 남매는 후회하며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그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 사연을 모르니까 오해를 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불효막심하고 결국 불효한 것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서울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낮 기온은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체감 더위는 더 심하게 느껴지는 초여름 날씨입니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는데요. 최저 기온은 제주와 강릉이 19도, 부산이 17도, 신의주와 서울, 여수, 포항이 16도, 평양과 함흥, 목포와 대구가 15도로 보이고요. 춘천과 대전, 광주가 14도, 개성이 13도, 청진이 12도, 해산이 9도, 강계가 11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포항이 32도, 함흥이 31도, 대구가 30도, 춘천과 대전, 광주, 부산과 여수가 29도, 신의주와 서울이 28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강계, 개성이 27도, 목포와 제주가 26도, 해산이 23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하늘 모두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대체로 0.5m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까지

끝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와 신실하게 동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힘들고 지쳐 넘어질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꼭 붙들고 일어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일어나는 복된 승리의 날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깊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가 중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내 오늘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요.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작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의 본질을 바꾸어 주시길,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박진희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를 바꾼 주의 십자가 함께하겠습니다.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 또 고통의 멍에를 벗는 기도의 자리로 달려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수많은 삶의 자리를 두고 결국 다시 이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일까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우리는 인생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나갈 때는 이 기도의 자리에 기꺼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형통할 때는 세상 일로 바쁘다란 핑계를 대며 자꾸만 무릎 꿇는 시간을 뒤로 미루곤 하지요. 그러다 내 힘으로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절벽에 부딪히고 나서야 비로소 비틀거리며 이 자리를 다시 찾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본질적으로 무너진 영혼이 다시 살아난 회개와 회복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았습니다. 위대한 왕 다윗도 평탄할 때는 범죄하였으나 자신의 처절한 죄를 뼈저리게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침상이 적시도록 눈물로 엎드렸고 수제자 베드로 역시 호기롭던 자존심이 무너지고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뒤에야 통곡하며 주님 앞에 깨어져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 힘과 의지가 완전히

0: 완전히 무너내릴 때 비로소 참된 기도의 자리를 갈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라고 하는 이 절절한 가사는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을 고스란히 대변해 줍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 나갑니다. 우리는 왜 주님께로 나갑니까? 내 목을 죄어오는 인생의 멍에가 너무나 무겁고 고통스러워 내 연약한 힘으로 도저히 혼자 벗어 던질 수 없기에 주님 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우리는 과연 언제 기도의 문을 두드립니까? 내 완벽했던 계획이 사정없이 무너지고 믿었던 기대가 처참하게 깨어지고 하늘을 찌르던 자존심이 바닥으로 사정없이 내려앉은 뒤에야 비로소 주님을 의지하러 나아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기도의 골방으로 걸어 들어갑니까? 내가 내 힘과 지혜로는 단 하루도 온전히 살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이 나아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나아갑니까? 파멸을 향해 치닫던 내 이기적인 길에서 과감하게 방향을 바꾸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도의 자리는 세상 경쟁에서 밀려난 패자들이 숨어드는 비겁한 도피처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길을 걸어가던 인생이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영광스러운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서 영적으로 빈궁했던 우리의 삶이 비로소 하늘의 풍요로움으로 부해지고 찢겨 고독하던 마음이 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실망으로 가득했던 필요한 육신이 다시 일어서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멸망의 포구를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는 전혀 새로운 항로를 향해 돛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스스로 잘났다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자신을 증명하는 자랑의 무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상처입은 사람이 그저 넋을 놓고 숨어있는 정적인 자리도 아닙니다. 기도는 낙심한 자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다시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온몸이 부서지고 무너진 뒤에야 비로소 그 자리로 걸어옵니다. 왜 옵니까? 다른 방법이 없기에 오직 살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어떻게 옵니까? 대단한 자격이나 미사 여구를 갖출 필요 없이 그냥 엎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붙들던 체면도 내려놓고 마지막까지 부리던 알량한 자존심도 다 내려놓은 채 그저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의 자리는 내 힘겨운 인생의 모든 멍에를 벗겨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자리이며 내 내면에 비대해진 교만을 철저히 배설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어 마땅한 인생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영원한 삶의 방향을 기적처럼 바꾸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오늘 아침 당신은 어떤 애타는 이유로 이 기도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고통 때문입니까? 사람을 향한 깊은 실망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이 지금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늦지 않았다라는 신실한 믿음 때문입니까? 기도의 자리는 완전한 회복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잿더미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로 다시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막혔던 사방의 문이 열리고 영혼을 묶고 있던 죄의 사슬이 풀리고 닫혔던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이 기적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아 함께 부르는 찬양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부르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아시는 주님께 엎드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임하는 걸 우린 오늘도 경험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오늘도 나아갑니다. 네온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 같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가까워진 수많은 탈북 신앙인들의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탈북 방송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북한의 실상을 나누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계시는 정유라 자매를 두 번째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들 너무나 큰 도전과 감동이 됐는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전해줄까요? 정유라 자매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야, 지난 시간에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북한의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예배드리고 있을지, 아, 저도 나일론이 아니었나.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된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유나 자매는 탈북을 결심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1: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요. 네. 한국에 오니까 제 탈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한 문장이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유명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 자유를 간접적으로나마 이 드라마를 통해서 봤는데 이게 이 정도로 그 파급력이 클 줄 저도 몰랐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떻게 가족을 놓고 탈북을 할 수 있냐. 아닙니다. 자유가 그런 거더라고요. 자유는 목숨을 걸 만큼의 가치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저도 지금 돌아보면 야 19살짜리가 이거 부모를 놓고 그렇게 온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0: 처음에 그럼 탈북할 때는 혼자 오신 거군요?
1: 네. 부모님을 다 두고.
0: 근데 부모님한테 알리셨어요?
1: 알리진 않았는데 엄마한테 들켜서 잡혔죠. 잡혔는데 우리 엄마가 저를 잡아 끌고 집에 들어가질 않으시고 저를 기차역까지 발행하셨죠.
0: 너라도 가서 살아라.
1: 너라도 인간다운 세상에 가서 사람답게 살라.
0: 네.
1: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국동방송을 들으셨더라고요.
0: 어머니가?
1: 네. 90년대 후반에부터 네. 황정엽 선생님이 망명하신 거
0: 네.
1: 이런 것도 다 들었고 국동방송 시작할 때 하나님은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렇게 시작을 네. 한다는 거예요.
0: 네.
1: 근데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 기차역에서 발해 주실 때 기차에 올라가면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라고 담대하게 하시면서 모험이 없는 인생의 변화란 없어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신이 있으면 우리 누나 지켜주실 거야. 그게 국동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던 얘기인 거죠.
0: 지금 한국에서 부모님 같이 계시나요?
1: 그렇죠. 나중에 네. 다
0: 이제 오셔서
1: 예.
0: 야.
1: 하나님께서 그냥 막 독수리 날개 태우셔서 비행기로 막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조만 삼국으로 돌리시고.
0: 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들었는데 우리 유나 자매는 동남아를 거쳐서 거기에서 몇 달 네. 있으면서 왔는데
1: 맞아요.
0: 한국에 와 보니까 부모님과 오빠가 와 있었다라는 얘기가.
1: 아 한국에 오니까 아빠가.
0: 아빠가 먼저.
1: 국정원에 와 계시더라고요.
0: 야.
1: 우리 아빠는 또 배로 데려다 놓으셨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0: 네.
1: 제가 좀 그것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 따졌죠. 왜 저만 삼국으로 돌리셨냐고. 정말 힘들거든요. 삼국으로 가기가.
0: 그러니까요.
1: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4개국을 신분이 없이 뚫는다는 게 이게요. 순간순간 심장이 조금씩 조금씩 빙하가 녹듯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갈비뼈 사이로 이렇게 심장이 새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콕에 제가 이제 교회에 들어갔는데 정신병이 걸려 있더라고요. 삐루 삐루 이런 소리 들으면 막 그쵸, 그쵸.

0: 하고 오면서도 난민 수용소 안 가고 교회를 통해서 왔다고 아 부럽다고 막 밉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에미나하고 나하고는 뭐가 다를까 보니까 아, 저 기집애는 북한에서부터 기도하고 출발했더라 아. 이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북한에서 출발할 때 한국 드라마를 보고 배웠던 하나님 네. 그 단어가 딱 박혔기 때문에
1: 드라마에도 하나님이 나왔군요.
0: 나왔어요. 네. 미안하다 사랑한다에서도 나왔고 겨울연가에서도 나왔어요. 네. 그때는 하나님이라고 못 찾고 하늘님 저도 남조선 좀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탈북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모세였더라고요.
1: 네.
0: 그 태국에 도착했는데 난민수용소에 가려고 경찰한테 가서 잡혀야 되거든요.
1: 네.
0: 경찰서 찾아갔어요. 우리가 우리 말로. 근데 두 번을 다 버리는 거예요.
1: 경찰서에서?
0: 네. 그래서 제가 영어를 했잖아요. 북한에 있을 때. 네. 그래서 영어를 물어봤어요. 왜 자꾸 버리냐 그랬더니 돌아온 답변이 We don't work on Sunday. 이렇게 얘기했어요.
1: 아~
0: 우리는 일요일날 일하지 않아. 근데 제가 3월 달에 초에 이제 넘어서 두만강을 넘어서 4월 초에 태국에 들어갔어요. 그럼 한 3, 4주 정도 걸린 거잖아요. 네. 굉장히 빨리 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날짜가 가는지 여일이 바뀌는지 모르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날이 주일인 걸 몰랐어요.
1: 아~
0: 근데 우리 하나님 주일 딱 맞춰서 들여놓은 거예요. 어 그래? 그럼 우리 방콕 가야 되겠다. 방콕 가면 난민수용소 본부가 있어서 한국 더 빨리 간다더라. 그렇게 해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치앙마이라는 곳에서 3시간 동안 버스 타고 가다 다 잡혔어요.
1: 아~
0: 그 인터폴까지 뜨고 막 그랬어요.
1: 네.
0: 그러면 우리를 철창 속에다가 다 가두더라고요. 그래서 3일 동안 가도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화장실에 그 이 손 씻는 물에다가 우리가 된장 풀어 먹었어요. 막. 근데 너무 이제 막 고생하니까 피부도 다 익어가지고 껍질 줄줄 빼고 진짜 사람 몰골이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물어봤죠. 100불 줄 테니까 아, 나 좀 풀어줄래? 그랬더니 그분이 너 100불 있냐? 그러더라고요.
1: 네.
0: 그 철창 밖에 있는
1: 관수가
0: 네. 제가 1200불 훔쳐서 나왔잖아요. 한 500불 정도 남아 있었어요. 그 이분이 오케이 하더니 가가지고 계급이 높은 사람 데려와서 100불 탁 하고 뭐 태국도 100불 큰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치앙마이 다운타운에다 버려버린 거예요.
1: 네.
0: 그때 거기서 식당을 운영하던 한국 사장님을 만났고 그 사장님이 주변의 사장님을 끌어모아서 거기서 완전 막 열띤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책을 보셔서 네. 아마 좀 더 자세히 들으시면 정말 눈물이 안 멈출 겁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분들이 이제 우리를 옷을 다 갈아입히고 정말
1: 단체 관광객처럼
0: 난민의 모습에서 그나마 조금 관광하나 네. 하는 정도로 바꿔놓아서 버스를 태워서 이렇게 6시 저녁 6시 버스를 태워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나죠. 그 밑에서 이렇게 한 줄로 쫙 서가지고 손을 흔들던 그분들의 모습이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1: 네.
0: 참 그렇게 해서 이제 10시간 정도 달리니까 새벽에 방콕에 도착을 했고 그곳에는 선교사님이 나와 있었어요. 우리 신상태 선교사님이 나와 계셨죠.
1: 예.
0: 그분이 우리를 여러분 이쪽으로 건너세요 이렇게 해서 한 40분 걸어가니까 여기다 그래서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어머 북한에서 이거 마귀들이라고 배웠던 십자가가 똑 박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머나 난 김씨 일가의 손을 벗어나니까 이제는 마귀의 손에 잡혔네. 제가 배웠던 선교사들은요 이렇게 사람의 간을 빼고 피를 뽑아내고
1: 야,
0: 기독교 악마격을 배워가지고
1: 악마처럼 아주 그냥
0: 네, 마귀들과 손을 잡은. 그래서 우리 영혼까지 다 훔치는 줄 알았어요. 북한은 그렇게 가르치니까.
1: 그렇죠.
0: 저는 뒷걸음을 쳤죠. 근데 저랑 같이 온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중국에 살다가 오신 분들이니까.
1: 아.
0: 그래서 야 일 없다 올라오라. 그래서 이제 따라 올라갔는데 네, 아주 작은 방콕 한인연합교회 김영식 목사님이 예, 담임 목사님이셨고 막 뛰어오셨더라고요. 홀레벌떡 예. 확 안수기도를 해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상도 분이죠. 감사합니다. 막 이런 저건 또 어느 나라 말이래 막 이런. 저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를. 근데 야.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사모님 정말 천사 같으신 분이셨어요. 계속 웃기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신상태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정말 다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한 가지 딱 안 좋은 게 이제 새벽 5시만 되면 깨우는 거. 그게 제일 싫었어요. 그때는 새벽 기도 드린다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숙소로 와요. 우리를 네. 데리러. 그러면 우리를 딱 무슨 동태 엮듯이 그 엮어 가지고 데려가는 거야. 너무 싫었죠. 그래놓고는 계속 못 알아듣는 베드로 얘기하고 아브라함 얘기하고. 아니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한국 사람 이름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들의 후손이래요. 그럼 제가 콧방귀 끼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단단히 병 들었다. 그렇게 이제 아주

0: 말썽 꾸러기였어요.
1: 야.
0: 그러던 걸 우리 선교사님이 목사님과 선교사님 목사님의 아이디어였죠. 선교사님들한테 방침이 떨어진 거예요. 저기 자매들 귀한 자매들 저렇게 보내면 안 된다. 하나님 알게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린 돈에 약합니다. 탈북민들이 돈 주겠으니까 성경 테스트 준비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성경 테스트 통과하는 순서대로 남자 좀 보내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저 혁명적으로 가열차게 읽었습니다.
1: 이야.
0: 테스트 통과하겠다고.
1: 네.
0: 그 돈 상품 다 우리 고향 분들이 따가더라고요. 한국 분들은 그 정도로 간절하진 않은 거예요.
1: 야, 그렇게 하는 과정에 이제 하나님 만나게 되셨는데 잠시 또 찬양을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청해 주셨는데
0: 네.
1: 또 한 곡을 신청하신다면
0: 또 하나는 은혜.
1: 야,
0: 모든 것이 은혜.
1: 아멘. 지금 이 찬양에 은혜 안 받을 분이 없어요.
0: 네.
1: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0: 자, 정유라 자매와의 특별한 만남 간증의 시간인데 제가 거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은
1: 저는 제 탈북을 돌아보면 네. 어쩌면 우리 하나님 한순간도 나를 맞아요. 그냥 두지 않으시고 혼자 두지 않으셨구나.
0: 네. 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데 살다 보고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1: 그렇죠.
0: 그래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유나 자매의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1: 아멘.
0: 그 은혜를 같이 누리고 계실 텐데 동남아에서 그렇게 훈련 받고 하다가 하나님을 또 만나셨어요,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경 테스트 한 번에 통과했거든요. 와. 100점 만점으로.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아 선교사님들하고 목사님들도 후라이를 잘 치고 저를 먼저 안 보내는 거예요.
0: 어.
1: 저 통과했는데.
0: 통과했는데.
1: 그래서 가만히 어떻게 하나 보자 했더니 저희가 11명이 올 때 5살짜리 여자아이도 같이 왔어요.
0: 네.
1: 엄마 찾아서 오는 아이. 제가 그
0: 엄마랑 같이 온 게 아니라.
1: 아니고 엄마가 먼저 한국에 오고
0: 그 아이를 데리고
1: 큰 이모가 데리고 오는데 큰 이모가 이 한족 그런데 팔려가서 살다가 이제 도망 나오면서 엄청 맞아가지고 온몸이 다 피멍이 들어있는 상태였어요. 아이고. 자기 몸도 겨우 걸어야 되는 상태. 그러니까 제가 그 5살짜리 애를 그 아이 먼저 보낸다고 마당에 세우고 또 이런 70대 노약자분들 임산부 아프신 분들을 세웠더라고요.
0: 먼저 보내려고.
1: 제가 그때 눈물이 탁 터져 나오면서 아 이분들의 사랑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구나. 저분들이 나에게 그렇게 믿게 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가 보다.
0: 네.
1: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막 바라면서 많이 울었거든요. 그리고 딱 돌아서서 성경 내가 잡아 떼야 되겠다.
0: 네.
1: 그 생각을 하고 그 후로 제가 한 4개월 머물게 되거든요. 그동안에 제가 성경을 두 번을 통독합니다.
0: 와.
1: 진짜 완전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붙들으신 거죠.
0: 네.
1: 근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 그때예요. 돈 벌 걱정 없죠. 인간관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0: 네.
1: 하나님 말씀만 읽을 수 있는 정말 야. 그런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0: 야.
1: 그래서 그때 성령 체험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보여주시는 환상은 뭐 눈만 감으면 보여주시는데
0: 네.
1: 막 너무 신기해가지고 눈을 뜨고 싶지 않더라고요.
0: 오.
1: 네, 새벽 기도하는데 그냥 네네 보여주세요. 막.
0: 아니, 그 가운데 그 환상 가운데 부모님과 오빠를 봤다는
1: 보여주셨어요.
0: 그쵸?
1: 네, 네. 그 책에 더 자세하게 나올 텐데 제가 많이 울었거든요. 오빠랑 부모님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안도 사투리로 일 없어.
0: 야.
1: 네, 일 없어.
0: 괜찮다는 얘기로.
1: 네, 일 네. 없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넌 앞만 보고 웃으면서 가라.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뒤를 한번 돌아보라. 그 전에 저번 눈을 뜨라고 하셨어요. 근데 눈을 못 뜨겠는 거예요. 왜냐면 제 앞에서 몇천 명의 영접공들이 영접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얀 불찌들이 막 불이 보글보글보글. 그 눈을 딱 뜨면 제가 실명될 것 같더라고요. 그 빛에 눈이 멀어서. 못 뜨고 있으니까 그럼 뒤를 돌아보라 해서 제가 그 환상 속에서 뒤를 돌아본 거예요. 하늘은 새까맸습니다. 까만데 땅은 금바다예요.
0: 오.
1: 금가루가 거죠. 번쩍번쩍한데 그중에 세 사람이 금사포를 딱 뒤집어 쓰고 이렇게 그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있듯이 꿇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 사람이었어요. 얼굴은 확인이 안 됐죠. 아주 나중에 제가 탕자로 살다가 하나님한테 혼나고 돌아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유나야 너 그때 그거 기억나니? 다시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0: 네.
1: 그때 그게 너희 아빠 엄마 오빠였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땅에 엎드려 벌벌 기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진짜 죄송하다고.
0: 유나 자매가 그런 간증이 그런 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한국에서의 네. 삶이 녹록지 않았어요. 방황도 많이 하고
1: 오자마자 그냥 돈의 영에 만문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을 진짜 온전하게 믿은 거는 그때 몸 아프게 하셨을 때 2016년
0: 네.
1: 그때가 아마 저는 진짜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때서부터라고. 그전에는 나일론이었어요.
0: 네, 정말 하나님이 이제 인격적으로 만난 지 10여 년 지내오면서 우리 유나 자매는 우리 하나님을 딱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세요?
1: 저는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면 그 렘브란트의 탕자 그림. 그 탕자의 그림을 많은 분들이 딱 떠올리실 텐데 그 탕자를 끌어안았을 때 아버지의 손을 보면 하나는 여자의 손, 하나는 남자의 손이거든요. 네. 그 뭐냐면 엄마, 아버지의 마음, 어버이의 마음으로 그게 하나님 마음이죠. 우리를 그 한 마리의 양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0: 네.
1: 북한에 2,500만의 우리 형제자매들이 지금은 김 부자에게 세뇌돼서 저러고 있지만 에스겔의 뼈골짜기입니다.
0: 그럼요.
1: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2,500만의 전사가 되는 거예요.
0: 그럼요.
1: 능히 행하실 하나님, 기적을 일상처럼 행하시는 분인데요.
0: 아멘.
1: 저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0: 아멘.
1: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 영원하신 아버지, 그리고 영원한 집을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시고,
0: 네,
1: 또 영원한 평안과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 뭐 어떻게 한마디로 추경할 수 있겠습니까? 전부죠, 전부. 예. 북한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구품을 떠나선 못 살아, 구품을 떠나선 못 살아, 이런 노래가 있는데, 네, 김부자품을 떠나 못 산다는. 저는 그거를 하나님으로 바꾸고 싶어요. 정말 구품을 떠나서는 못 살겠어요, 이제는.
0: 네. 네. 하나님 품 안에 푹 안겨서 살아가는 우리 정윤아 자매가 최근 몇 달 안 됐습니다. 목숨을 건 갈증, 자유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셨어요.
1: 저는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이 무조건 읽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0: 네. 네.
1: 많은 크리스천들이 요즘 책을 잘 안 읽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그 원고 분량에서 굉장히 많이 줄인 겁니다.
0: 네.
1: 세네 시간이면 다 읽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책을 읽고 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면, 말로 간증보다 1,000배는 더 은혜 받았다. 정말 글로 이 책을 남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보내주시는 게 한반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걸 느낄 수 있었대요.
0: 야.
1: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대요.
0: 저는 사실은 책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유나 자매의 간증을 저도 유튜브나 곳곳에서 들었는데 다 안 담긴 것 같아서.
1: 네.
0: 저는 바라건대 뭐 2편, 3편이 나오기를.
1: 저는 지금 계속 하나님 안에서, 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레요. 앞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또 뭘 허락하실까?
0: 할렐루야.
1: 어떤 고통을 허락하시고 어떻게 지혜로 뚫게 하실까?
0: 네.
1: 그러면 계속 2편, 3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부르실 때까지
0: 저는, 아멘,
1: 써낼 겁니다. 네.
0: 하나님이 우리 유나 자매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를 이 시간에 저희가 너무나 잘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계세요?
1: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먼저 주셨어요. 제 고3이 됐습니다.
0: 벌써요?
1: 네.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한테 다 맡겨놨다고 하면서도 자꾸 기도가 되더라고요.
0: 네.
1: 뭐 공부, 수능을 잘 보게 해달라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필요하신 데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세상에 자꾸 살아가다 보니까 세속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온전하게 하나님한테 잡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꿈꾸는 세상의 잣대에 맞는 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은 멈추시는 분,
0: 네,
1: 또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종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그 기도가 많이 나와요.
0: 또 이렇게 자녀를 놓고 하나님이 그 삶을 또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1: 네,
0: 엄마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눠주셨는데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계세요.
1: 네.
0: 꼭 이 말은 하고 싶다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1: 꼭 이 말은 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진 거 더 달라고 기도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거에 한 100분의 1만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처럼 너희가 갇힌 것처럼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너희도 육신을 가졌은 즉 고통받고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0: 네.
1: 우리 2,500만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거든요.
0: 맞아요.
1: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막 들쑥날쑥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내 기도하듯이 늘 살

0: 하나님의 기도에 이분들이 어떠한 부분이 우리 형제자매를 위한 그 기도로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 저희가 항상 극동방송에서 여러분께도 말씀드리지만 북녘에 있는 성도들 또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는 쉬지 말아야 돼요.
0: 네, 맞아요.
1: 내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항상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탈북 방송인이십니다. 우리 정윤아 자매와 함께한 시간 어느덧 마무리해야 되는데 두 번에 걸쳐서 만났지만 나누지 못한 얘기가 너무 많아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0: 두 번이 아니라 200번은 불러야 될 겁니다.
1: 그렇죠. 네. 오늘 어떠셨어요?
0: 참 은혜롭네요. 우리 극동방송이. 제가 이렇게 라디오로 하면서 이렇게 많이 울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좀 많이 제 스스로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운 거예요. 네. 안 그랬으면 정말 선수건을 적실 만큼 울 수 있는 너무 은혜로웠어요. 예. 하나님께서 아이고 우리 은아 참 잘한다. 무릎에 앉혀놓고 방송을 시키시는 아유. 것 같이 그렇게 너무 참 너무 따뜻하고 네. 은혜롭고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네. 하나님이 웃으며 칭찬하실 귀한 자녀가 되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북민 신앙가정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 열매입니다. 지금까지 정윤아 자매와 함께했고요. 건강하십시오.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사랑합니다.
1: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더 평안하십시오.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성경, 나의 사랑, 나의 생명입니다. 이 책은 베아노 저자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입니다. 이 책은 한성호 저자가 잠언과 복음서 말씀을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은 묵상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푸르른 실록이 가득한 5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가정의 달 5월도 오늘이 30일, 매일 하루 남았어요. 1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계절, 5월을 보내는 아쉬움이 큽니다. 우리 모두는 쉬지 않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후회와 아쉬움을 남기고, 현재는 긴장감을 주고, 미래는 불안하고 또 두려움을 줍니다. 이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 어거스틴은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맡기고,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기고, 미래는 주님의 섭리에 맡겨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지나간 시간의 아픔과 연약함은 모두 주님의 자비에 맡기세요. 그리고 현재 시간 속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을 누리십시오.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자가 돼 주님만을 섬기는 그런 하루가 되십시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순,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국내의 한 대학에서 사랑을 연구해 사랑의 10가지 모순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중 5가지의 제목입니다. 첫째, 사랑은 주는 것인가 쟁취하는 것인가. 둘째, 사랑은 남을 돕는 것인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인가. 셋째, 사랑은 새로운 상대에게 끌리는 것인가 옛 추억을 회상하는 것인가. 넷째, 사랑은 무조건 옳은 것인가 잘못된 사랑도 있는 것인가. 다섯째, 사랑은 이기적인 것인가 배려인 것인가. 모순은 명제끼리 서로 맞지 않을 때 혹은 명제와 행동이 맞지 않을 때 일어나는 어긋남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사랑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은 유명한 세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인 성경은 멀리하는 것. 둘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전도는 일절하지 않는 것. 셋째, 성경도 안 보고 전도도 안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나의 신앙생활은 고백대로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아니라면 행동과 고백이 다른 모순적인 삶입니다. 말하는 대로 살아가고 살아가고자 하는 대로 고백하는 겉과 속이 같은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에 대해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사랑하여 주님께 기쁨을 드리게 하소서.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아 이웃을 섬기며 삽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세월이 흘러가는데 남성 독창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ABC

웨믹스라는 작은 목각 인형들은 서로를 평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잘생기고 재능 있는 인형에게는 금빛 나는 별 스티커를 붙여주고, 실수하거나 부족해 보이는 인형에게는 잿빛 나는 점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주인공 펀치넬로는 늘 실수하고 서툴러서 잿빛 점 스티커만 가득 받습니다. 그렇게 되자 인형들은 펀치넬로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재미삼아 잿빛 점 스티커를 붙여준 일이 많아졌고, 글과 함께 펀치넬로는 사람들의 시선에 지치고 스스로도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무 표도 붙지 않은 특별한 인형 루시아를 만나게 되고, 루시아는 자기에게 표가 붙지 않은 이유는 자기를 만든 목수 엘리를 자주 만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펀치넬로도 엘리를 찾아가기로 합니다. 펀치넬로가 목수 엘리를 찾아가 만나자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네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야. 안녕하세요. 찬양 풍경의 진행자 더사랑 지구촌께 조범조 목사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명한 크리스천 조슬과 맥스 루케

모두가 쓴 그림책에 나오는 너는 특별하단다의 내용입니다. 목셀리가 폰치넬로에게 한 말, 너는 특별하단다. 네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야 라는 말이 가슴을 쿵 치고 지나가는 새벽입니다.

네, 조중무염 성도들은 십자가에 서였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바꾸는 능력이죠. 아무것도 아닌 내가 중요한 존재가 되는 거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나의 가치가

받게 되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초연한다는 건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그럴지라도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너무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맥스 루케도의 책에서 엘리는 펀치넬로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다른 사람이 붙이는 표는 네가 믿을 때만 의미가

강력한 메시지죠. 맞아요. 소중한 나의 인생이 사람들에 의해 쭈그러들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나니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또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니 내 인생은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거죠. 자, 이 마음을 담은 찬양 두 곡을 함께 들으시겠는데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적 찬양,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가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그분 손에 있다는 고백을 담은 찬양, 내 이름 아시죠? 이 두 곡을 함께 들으시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가치를 발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넌 실수투성이야 라는 시선을 너무 오래 받으며 살아온 펀치넬로는 자기 자신도 그렇게 믿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새로운 도전도 하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또 실패할 텐데 라는 마음 때문에요. 그런데 루시아를 통해 자기를 만든 목수 엘리를 찾아가 만나게 되고 엘리 작업실 문을 여는 순간 펀치넬로는 두려워하게 되죠. 자신처럼 형편없는 인형을 엘리도 실망스럽게 보지 않을까 걱정했기 때문에요. 하지만 엘리는 펀치넬로를 보자마자 그 이름을 불러주고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아주 소중하단다. 그래서 나는 네가 오기를 기다렸단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요. 바로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방금 들으신 찬양은 십자가 군병들아, 서울 파합창단의 찬양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찬양, 사람들은 약하다 말하지만 주님은 내가 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라는 노래말을 담고 있는 찬양, You Say였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 나에게는 네가 아주 소중하단다. 그래서 나는 매일 너를 기다린단다. 오늘 또 이 음성 들으시면서 한 주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찬양 풍경 제작의 김겸, 진행의 더사랑 지구촌교회 조범준 목사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세울산 침례교회 유병곤 목사님입니다.
1: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선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협력과 견제의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 선거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좋은 교육감을 선출하여 성경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방선거가 사건 사고 없이 평화롭게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사랑해 라는 말, 달콤하지만 진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100번 사랑한다는 말보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아플 때 나에게 달려오는 그 발이 숨길 수 없는 진심이라는 거예요. 말이 좀 투박하면 어때요? 진심은 다 보이는 법인데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아멘. 고백보다 행함을 보고 진심을 안다면 주님을 향한 제 마음은 무엇이었는지 좀 생각해보게 되네요. 주님께 우리의 마음 더 많이 보여줘도 좋겠다 싶은 그런 아침입니다. 주님의 친절한 팔에 가까이 달려가서 우리의 진심 다 보여줘도 좋겠는 행복한 토요일의 엄수빈입니다.

5월 30일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시작했습니다. 한웅재의 주위의 친절한 팔의 안개새 이어서 기프티드의 주를 바라보며 찬양까지 전해드렸어요. 주님의 친절한 팔에 달려가서 안기고 또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봄으로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전하는 진심, 오늘 좀 행동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볼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먼저 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진심을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사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신 그 사랑, 사실 보여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못 믿겠는데요, 그 진심이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그 의심하는 마음을 어찌하시고 또 그렇게 보여주셨는지 모르겠네요. 행동으로 다 보인다는 그 진심, 오늘요 우리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마음 표현하면 좋을지 생각해보시면서 그 이야기들 또 찬양 신청들을 기다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예요. 샵 1069로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어플로 끊김 없이 듣고 계시는 분들은 어플 채팅창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찬양 선정되신 몇 분께는요, 저녁에 기도하실 수 있는 기도문 책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0220님이 문자 보내주셨네요. 샬롬 부산입니다. 지금 혈액 투석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양 듣고 싶은데요. 늘 찬양 들으면서 투석하니까 힘이 안 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찬양이 우리 0220님께 힘이 된다고 하니까요. 더 큰 힘 이 찬양으로 전해드리고 싶네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 풍성하게 느껴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9149님 출근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침 출근 전 자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라는 찬양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 아침 우리 아이들은 물론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예쁘고 소중한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우리 9149님이 보내주셨네요. 근데 9149님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너무 멋지고 예쁘고 소중한 자녀일 건데요. 그 하나님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지으시고 심히 좋으셨다는 그 사랑 담아서 이 찬양 우리 방송 가족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리고 이어서 너는 꽃이야 찬양 전해드리고요. 신청해 주신 0220님, 9149님께는 기도문책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0: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말, 찬양으로 쉬어가는 토요일.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말씀으로 오늘 하루 더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 행복한 말씀 퀴즈를 풀면 됩니다. 오늘도 준비됐습니다. 행복한 말씀 퀴즈. 오늘은요, 빈칸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구절을 전해드리고요. 뿅뿅이라고 중간에 빈칸이 나와요.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주관식입니다. 오늘 말씀 퀴즈는요,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외우는 분이 계시면 너무 좋겠지만 또 급하게 찾아보셔도 눈 감아드릴 테니까요. 한번 성경구절 찾아보시고 빈칸을 맞춰주세요.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퀴즈 전해드립니다. 누구든지 그의 뿅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오프닝 하면서 나눴던 이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무엇을 좀 지켜야, 행해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걸까요? 우선 두 글자 단어고요. 어학사전 힌트를 드리자면 남의 말을 높여서 이르는 말이에요. 말만 많이 한다고 진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켜야 해요. 마음 씀씀이로 그 진심을 아는 거죠. 씀씀이. 네, 힌트를 이미 드렸습니다. 말을 높여 이르는 말, 빈칸 다시 전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면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뿅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정답 아시는 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 받는 사람란에 누르셔서 문자로 답 기다릴게요. 극동방송 어플로는 무료 채팅창에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선정되신 분께는 엔딩에서 함께 나누는 365 기동책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지금이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힌트가 될 만한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시죠.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행복한 말씀 퀴즈 정답 전해드릴까요?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이었죠? 정답은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단어 넣어서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을 완성해서 전해드릴게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6절 말씀 이어서 좀 더 전해드릴게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아멘. 빛 가운데 있다고 믿는 것처럼 빛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은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요. 정말 그게 진심이겠죠. 보여주는 것. 오늘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영혼을 평안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고단함을 모두 털고 새로운 힘과 은혜를 새롭게 채워주소서. 나의 육체의 힘은 많지 않지만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신선한 아침을 맞게 하소서. 아침마다 주시는 성실하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루 종일 만나는 모든 일 앞에 담대하기 원합니다. 일에 눌려 불행하다 여기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일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내가 일을 다스리게 하셔서 두려움 없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색하지 않기를 구합니다. 나만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사정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인내로 너그럽게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주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만물에 복을 주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 주신 복이 오늘도 나와 가족과 학교와 일터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좋은 날 되게 하소서. 나의 사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송 선물 협찬으로 함께하는 생명의 말씀사 김민정 목사님의 책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침기도 365에서 오늘의 기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 하루의 양식만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매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를 채우시는 은혜 더 주고 싶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라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느끼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오늘, 여러분 반드시 꼭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 기쁨 가득한 하루 되세요.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찬송가 581장 작곡자 신영순의 샤론의 꽃입니다. 이 시간을

기다리며 함께 하시는 애청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롭고 유익한 시간 함께 나누어 보실까요? 우리가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이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지 놓칠 때가 많죠. 오늘 이 시간에는 잠시 짐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을 맑게 깨우는 찬양의 선율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첫 곡으로 준비한 찬송가 159장 기뻐 찬송하세는 우리 마음의 어둠을 걷어내고 밝은 희망을 채워주는 곡입니다. 이 찬양과 함께 기분 좋은 활력을 되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59장 기뻐 찬송하세의 가사는 19세기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찬송시인 호레이셔스 보나 목사님이 1861년에 썼습니다. 당시 유명한 복음 가수였던 아이라 생키의 요청으로 지어진 이 시는 부활의 복음을 아주 명쾌하고 힘있게 전달하고 있죠. 가사에 곡을 붙이는 경우가 보통의 경우인데 이 찬송은 가사보다 곡조가 훨씬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곡은 영국 출신의 목회자이자 음악가였던 존 젠킨스 허즈밴드가 1815년에 작곡했습니다. 무려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불러온 이 선율은 영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건너간 작곡가의 이력만큼이나 보편적이고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총 4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치 승전보를 한 단계씩 전하는 것처럼 치밀하게 전개됩니다.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음과 세상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일어나신 사건 자체를 선포합니다. 2절은 그 부활이 우리에게 밝은 희망의 빛으로 다가왔음을 노래하며 우리 삶의 어둠을 물리치는 힘을 강조하죠. 3절과 4절로 넘어가면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집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에 우리가 이제는 속죄함을 받고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는 고백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를 생각하며 호레이셔스 보나 작사 존 젠키스 허즈밴드 작곡의 기뻐 찬송하세 함께 찬송해 보시겠습니다.

6절의 이 말씀은 수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나침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어서 함께 나눌 찬송은 이 명쾌한 진리를 행진고풍의 당당한 선율에 담아낸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입니다. 이 곡을 만든 사람은 영국의 헨리 어네스트 니콜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작사와 작곡을 모두 혼자서 해냈는데요. 간혹 작사자 이름에 콜린 스턴이라고 적힌 경우도 있지만 이는 니콜의 예명일 뿐 같은 사람입니다. 니콜의 이력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원래 그는 토목기사를 꿈꾸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도중에 음악이라는 새로운 소명을 발견하고 과감히 전공을 바꾸죠. 결국 1888년 옥스퍼드 대학에서 음악학사 학위를 받은 그는 평생 1300여 편에 달하는 찬송가를 만들며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이 곡은 1896년 당시 방황하기 쉬운 청소년들에게 선교 의욕을 높여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가사가 아주 직설적이고 힘이 넘치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며 어두운 세상 속에서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선포합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향기와 생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소금이 녹아 맛을 내고 빛이 자신을 태워 세상을 밝히듯 우리도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비로소 이 땅에 평화와 은혜의 빛이 가득 차게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는 당당한 고백,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함께 들어보시죠.

어린 시절 어머니의 품 안에서 들었던 나지막한 노래소리를 기억하시나요?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건 아마도 조건 없이 나를 품어주던 그 따뜻한 사랑의 기억 때문일 것입니다.

이어서 함께 나눌 곡은 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쓴 사랑의 기도문이자 자장가인 찬송가 567장 다정하신 목자 예수입니다. 이 곡의 가사는 19세기 영국 켈소 출신의 메리 룬디 던칸 여사가 1839년에 썼습니다. 그녀는 목회자의 딸로 태어나 목회자의 아내로 살며 바쁜 시간 중에도 아이들을 위한 찬송가를 많이 만들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녀는 이 가사를 쓴 이듬해 겨우 26이라는 젊은 나이에 두 아이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그녀의 어머니가 딸이 남긴 작품들을 모아 우리 아가들을 위한 노래라는 책을 펴내면서 이 아름다운 가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죠. 이 따뜻한 가사에 선율을 붙인 사람은 영국 루스시 시장의 외동딸로 태어난 샤롯 엘링턴 바나드 여사입니다. 그녀는 클라리벨이라는 예명으로 100곡 이상의 노래를 작곡하며 찰스 디킨스 같은 대문호들과도 교류했던 당대 최고의 인기 작곡가였는데요. 그녀는 이 곡의 이름을 자신이 어린 시절 행복하게 자랐던 고향 마을의 이름인 브로클리벌이라고 붙였습니다. 화려한 런던 생활 속에서도 늘 그리워했던 고향의 평온함을 이 선율에 담아낸 것이죠. 이 찬송의 가사를 들여다보면 참 정겹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선한 목자의 이미지를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아주 섬세하게 그려냈는데요. 만난, 품어, 고의, 좋은 옷, 여하튼 단어들을 통해 어머니 앞에서 재롱을 피우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과 그 아이를 보살피는 목자 예수님의 다정함을 인간미 넘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세상 일에 지쳐 누군가의 따뜻한 품이 그리우셨다면 이 찬송이 여러분의 자장가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짧은 생을 살다간 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화려함 속에서도 순수함을 잃지 않았던 작곡가의 선율이 만나 탄생한 곡 찬송가 567장 다정하신 목자 예수 합창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신영순의 샤론의 꽃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 후 40일째 되는 날 우리는 주님 승천 대축일을 맞이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수많은 작곡가가 곡을 썼지만 그 중에서도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이 작품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하늘문이 열리는 듯한 화려한 트럼펫 소리로 가득한 곡 바흐의 승천 오라토리오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 곡은 바흐가 라이프치히 시대인 1700

1935년경에 작곡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바흐 자신이 이 곡에 잡힐 악보에 오라토리오라는 명칭을 직접 붙였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칸타타보다 규모가 크고 복음서의 내용을 낭독하는 복음사기가 등장해 승천의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서술하기 때문이죠. 통주 저음과 합창이 어우러지는 곡으로 합창 선율이 위로 솟구치는 듯한 음영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시각적으로 현상화한 바흐 특유의 기법 워드 페이닝입니다. 그중 제1곡은 3대의 트럼펫과 팀파니가 가세해 왕의 행차를 알리는 듯한 웅장한 합창으로 시작합니다. 하늘로 오르시는 주님의 영광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듯하죠. 하지만 승천은 남겨진 이들에게도 이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의 아리아들은 다소 명상적이고 애틋한 분위기를 띠기도 하는데요. 특히 알토 아리아인 아 머물러 주소서는 바흐의 최후의 역작인 비단조 미사 중 아뉴스데이에 그대로 사용될 만큼 선율이 지극히 아름답고 애절합니다. 곡의 마지막은 다시 희망으로 가득 찹니다. 지상에 남겨진 제자들은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쁨의 찬가로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시나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견관 대입법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나눈 찬송가 159장의 고백처럼 무덤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이 이제 온 우주의 주권자로 등극하시는 순간을 바흐는 음악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일상의 고단함 속에 계셨다면 고개를 들어 이 천상의 울림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바흐가 그려낸 승천의 신비, 승천 오라토리오 중에서 첫 번째 합창곡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를 스즈키 마사키가 지휘하는 바흐 콜레기움 재팬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곡은 헨델의 위대한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에서 문드라 머리 들라입니다. 주님 승천의 신비를 묵상할 때 이 곡만큼 가슴 벅찬 선율도 없을 텐데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문들이 열리고 영광의 왕이 입성하시는 그 극적인 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곡은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바탕으로 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는 구절을 가사로 사용합니다. 음악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마치 두 그룹이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들리실 거예요. 먼저 높은 음역의 여성 합창단이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라고 선포하면 낮은 음역의 남성 합창단이 궁금한 듯 묻습니다. 그 영광의 왕이 대체 누구냐라고요? 그때 다시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바로 영광의 왕이시다라는 확신에 찬 대답이 돌아오고 마침내 모든 성부가 하나로 합쳐지며 웅장한 찬양의 물결을 만들어냅니다. 헨델은 이 묻고 답하는 형식을 통해 승천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천국 성문의 그 압도적인 광경을 우리 눈앞에 그려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앞에 놓인 두려움의 문들이 있다면 오늘 이 찬양과 함께 외쳐보시면 어떨까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 모든 문들아 머리를 들라고 말이죠. 그럼 천사들의 함성과 승리의 기쁨이 교차하는 위대한 합창 헨델의 메시아 중 문들아 머리 들라를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하는 몬테베르디 합창단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작곡가 신영순 교수입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땅끝교회 안맹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쪽 의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18절 이 석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50일이라는 이 부활절 절기를 보내고 맞이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에 여러 중요한 요소가 많고 핵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역시 성령 충만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땅끝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풍성한 신앙생활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며 늘 성령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의 삶이 살아납니다.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거품 같은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시적인 양적 부흥도 분명히 일어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질적 부흥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살아나고 우리의 예배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믿음과 순종이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성령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의 연조가 조금 오래되다 보면 마치 이 성령님의 역사를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는 놀랍게도 우리 인간의 생각, 우리의 예상, 우리의 생각을 항상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그 성령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이죠. 예수님은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가르쳐 또 다른 보혜사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16절뿐만 아니라 26절 그리고 또 15장 26절, 16장 7절에서 11절에도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고 또한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을 예수님이 지금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 먼저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익숙한 단어이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있거나 혹은 새신자들에게 있어서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보혜사라는 이 단어는 친숙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한자어죠. 하지만 이 보혜사를 번역한 헬라어 원어를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임을 볼 수 있습니다. 파라, 전치사입니다. 뭐뭐 곁에, 뭐뭐 옆에 이런 뜻입니다. 클레토스, 칼레오, 부르다 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 부름받은 사람, 부름받은 자 이런 뜻이죠. 자, 이 파라클레토스를 다시 해석하면 곁에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는 어려운 단어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늘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기 영원토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영원토록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경우에든지 어느 때든지 너희의 형편에 관계없이 언제나

이런 뜻이 영원토록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서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이건 우리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계속해서 그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신 분이라는 말씀이죠. 세상은 우리를 버려도, 사람들은 우리를 떠나도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혹 우리가 설령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혹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줍니다. 먼저 근심하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는 연약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도 우리에게는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성령님께서 됐다, 이제 내가 떠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히려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마음 아파하시며 안타까워하시며 근심하며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 그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하듯이 성령님도 그런 우리 때문에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두 번째, 책망하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은 그가 와서, 즉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바로잡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책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앞길에 맨홀, 구덩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고 막 달려가는 그 자녀에게 멈춰! 라고 외치는 부모의 그 마음처럼, 거기 가면 안 된다고, 그 선택은 너를 무너뜨린다고, 이렇게 성령님의 책망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부르짖음과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 중보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멍청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자주 곧 있죠.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깊이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 기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 곁을 떠나가신다고 한다면 하루에도 우리는 수십 번 아니면 수백 번, 수천 번은 성령께서 더 떠나시는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근심 중에 붙드시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갈지라도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돌아오도록 중보하시기까지 하시면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 어떤 힘, 어떤 기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요 근래에 설악산이 아마 탐방객을 막아놓았다가 개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새벽 미명에 등산을 하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모습이 여러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악산을 사랑하는가 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무속인들이 어느 산에 가면 어떤 기운을 받고 어떤 산을 탐방하면 어떤 기운을 받는다는 그 속설을 이야기하고 있대요. 그래서 젊은이들 가운데 그 기운을 받기 위해서 등산을 최근에 많이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기운, 어떤 힘,

어떤 에너지를 받겠다고 등산을 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어떤 힘, 에너지, 어떤 기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십시오. 그 속에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빌립 집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이디오피아 네시 간다게를 만나라고 말입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그를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지금 네가 가는 그 길로 예루살렘에 당도하면 결박이 기다린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도시대의 이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본질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으시고 성령님은 열정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님은 목적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방법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인격이신 것이죠.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공부할 때에 그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렸던 말씀이 다시 기억나게 하시기도 하고 잊어버렸던 그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저 사람에게 내가 연락을 해야 되겠구나. 지금 이 시간 내가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물론 우리의 모든 생각이 성령의 음성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에 그분이 원하는 생각을 넣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 반대로 사탄도 마귀도 우리 사람의 생각을 공격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럼 마귀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이 악한 생각을 집어넣었고 가론 유다는 그 결과 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생각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사람의 생각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사건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시기도 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의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인격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95세가 되어서 이제 막 병상에 누워 계시는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창가학회 SGI, 즉 남묘 호랑개교를 믿고 계셨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처음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답답한 마음에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성령님께서 그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이렇게 찬양하고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아버지,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배신하지 못합니다. 50년 동안 나를 지켜준 남묘 호랑개교를 배신할 수는 없습니다. 50년 전 제가 병에 걸렸을 때에 남묘 호랑개교 주문을 외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말이 얼마나 난감하고 난감한 순간이었겠어요. 교우 여러분, 이적과 기사, 치유와 회복은 우리 기독교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 여타 종교에도 마귀도 사탄도 그런 일을 일으킵니다. 참으로 이 난감한 순간, 할 말이 없는 이 순간, 그런데 이 전도자에게 성령님께서 지혜를 그 순간 주셨습니다. 할 말을 주신 것이었죠. 할아버지, 그건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50년보다 훨씬 이전부터 할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할아버지를 보고 계시고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계시는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남묘 호랑개교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전하자 그 말을 듣고서는 갑자기 이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죠. 아버지, 나 돌아갑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그 순간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95년의 세월을 꺾으신 것이죠. 교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설득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를 정의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성령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0: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인생,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성령의 전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자부심과 동시에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교회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우리가 막 흔들릴 때도 결코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근심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때로는 우리를 위하여 깊은 탄식 속에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어주신 이 성령님을 우리는 전적으로 의지하고 날마다 보혜사, 우리 곁에 계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시 영도구 대교로에 위치한 딸끝교회 안맹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415-2241번 땅끝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HG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30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챙길 일도 많고 또 기념할 일도 많았던 5월 한 달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만 해도 결혼을 축하할 팀들이 몇 팀이나 되던데요. 예, 축하할 일이 많은 5월, 행복한 일, 기쁜 일들이 앞으로도 더 많아지면 좋겠죠. 행복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텐데요. 동화의 나라로 알려져 있는 덴마크는 유엔이 발표한 세계 행복지수에서 연달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살펴봤는데요. 덴마크의 복지와 교육 시스템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덴마크 사람들의 밑바탕의 생각에는요. 보통 사람의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보통 사람의 법칙은 어떤 거냐면요.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